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를 서둘러서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특정 국가들과 무역을 끊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무역과 재정정책 담당자들은 그들의 차선을 지키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물가 안정으로부터 가장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김의겸, 김기표 의원 등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췄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삼류 배후의 저질 심파극이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정말 문과라서 몰랐다면 식약처에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부동산 편법 매입과 부정청약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아들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들이 7억 원을 빌려 상가를 샀는데 몰랐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의도적인 부정청약이나 위법은 없었고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을 이해한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과연 육군대장 출신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의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민간기업에서 독과점 형태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대행사인 UA 어플라이를 공식적으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시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건 교육부라며 민간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총체적 책임은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미 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내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관련 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미국과의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지분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공급 소식 등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2.69% 내린 배럴당 105.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 0.21% 내린 배럴당 102.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손잡고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임차하거나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생산 거점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 파견돼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활동 기간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길을 오릅니다.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8명은 오늘 저녁 네팔 카트만두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주석 긴급구호대장과 구호대원 2명은 어제도 우리 실종자들이 근무하던 위어댐과 어퍼트리슐리 1 메인캠프 인근을 헬기와 차량으로 이동해 산 비탈면 상공을 드론으로 수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부 해안과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3도, 습도는 5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오늘 조태현 기자 대신 진행을 맡은 저는 정채은 앵커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인데요. 여기에 연내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는 상승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도 조금 전 장이 열리고 나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바로 AI 속도 조절론이 있죠. 미국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개발 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건데요. 이에 따라 미 증시도 반등 동력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 역시 이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은데요. AI 속도 조절론의 실체는 뭔지, 시장이 충분히 버틸 체력은 있는 건지 일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일본마저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엔화를 저리로 싸게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엔화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면 주식과 채권 시장을 흔들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생생경제 바로 출발합니다.

0: 네, 시장의 예상대로 미 연준이 간밤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주는 꽤 선방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지금 상승 흐름을 장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닉스는 장 열리자마자 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시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네. 우선 우리 코스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모든 투자자 분들이 간밤에 좀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모두가 네. 뭐 기준금리 예상 인상은 예상했지만요.
1: 네.
0: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네,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네, 잘 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 재료가 좋거나 나쁘거나 따지지 말고 이게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금융시장은 제일 싫어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 어제 FOMC는 거의 99%가 금리 인상 확률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IB들도 대부분 다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혹여나 동결로 나오면 어떨까?
0: 아, 오히려 예상 밖으로.
1: 네, 네. 오히려 동결로 나와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할 거야. 기다려. 다음번엔 꼭 인상할 거야. 이걸 더 싫어했었거든요. 차라리 맞을 매라면 한번 맞고 말자. 이게 훨씬 더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잠을 편하게 잤고요.
0: 아.
1: 대신에 케빈 워시가 짜잔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0: 네.
1: 결국은 이번 인상이 한 번짜리 인상인지 아니면 다음번에도 또 추가 인상을 할 건지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가이던스라는 표현을 써서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이던스에 오히려 더 촉각을 기울였었고요. 실제로 케빈 워시가 등장을 해서 물가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에 또 올리겠다. 그리고 점도표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올릴 거다라고 가이던스가 찍혔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 상황만 놓고 따진다면 그래도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 뭐 그래도 역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드디어 어떻게 본다면 그 우리가 묵혀있던 그런 하수구가 뚫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살짝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0: 네.
1: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성장주가 좀 많은 코스피는 살짝 강보합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약간 좀 강하게 강보합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9% 아마 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승세가 좀 컸어요.
0: 네.
1: 뭐 인텔과 합장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0.9% 마이너스 삼성전자는 강보와 플러스 0.2% 그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0: 뭔가요?
1: 왜냐하면 AI 병목이요. 이제 네. 데이터센터끼리 데이터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광통신입니다.
0: 광통신.
1: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광통신이 새로운 AI의 병목으로 떠오르면서 오늘도 대한광통신이 거래량이 벌써 534만 주예요.
0: 벌써.
1: 네네네. 주가는 마이너스 1.6% 기록하면서 AI 내에서도 치열하게 야 이제 칩에서 네트워크에서 전력에서 광통신 이렇게 치열하게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광통신도 좀 눈을 여겨서 봐야겠네요. 그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가 마감은 하락으로 마치긴 했는데 반도체주는 올랐잖아요. 그럼 방금 네. 말씀하신 광통신주들도 미국에서도 좀 올랐나요?
1: 미국에서 제가 주가는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AI 그러면 우리가 뭐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이런 칩 중심으로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어요. 결국은 병목이 어디서 일어날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0: 네.
1: 또 한 가지 AI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자본 조달 비용이 크냐 아니면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크냐 이 속도 경쟁을 할 거예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어저께 왜 올랐습니까? 당연히 금리도 올랐지만 돈 벌어들이는 속도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리 한두 번 올려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은 끄떡없어. 이렇게 판단하니까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거고요. 거고요. 거꾸로 야 금리가 올라서 자본 조달 비용 커지니까 너희들 수익성 앞으로 못 내겠네. 오히려 수익성 떨어지겠네. 이런 기업들 주가는 앞으로 좀

0: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국면이니까 옥석 가리기가 일어날 거다. 이 옥석 가리기는 자본 조달 비용과 수익성 이두 마리의 토끼를 놓고 누가 더 세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근데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케빈워시 의장이 올해 안에 추가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시사를 했고,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그럼 증시 안 좋은 거 아니야. 인데 그 흔히 말하는 CAPEX,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견조한 기업은 살아남고
0: 그렇죠.
1: 아닌 기업은 좀 이제 힘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점입니다. 시점. 이제 FOMC가 두번 남았어요. 10월 달에 한번 남았고, 12월 달에 한번 남았는데, 11월 달에 뭐가 있을까요?
1: 중간선거.
0: 맞습니다.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크로 영역, 즉 물가, 고용, 경기 이런 걸 따져서 금리를 올렸다면 다음번 금리 인상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변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아니면 급락세를 보인다, 그러면 금리를 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1: 정치적인 변수
0: 네,
1: 때문에요.
0: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안 좋은데 가정문입니다, 여러분. if 문이고요. 10월 달 미국 증시가 만약에 힘들어진다. 금리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올렸기 때문에 10월 달 미국 증시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뭐 빅테크 주식들이 너나 할것 없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캐펙스 투자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10월 달에 FOMC에서 오히려 금리를 동결시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증시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래서 10월 달 FOMC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정치적인 변수 아니면 이런 것들이랑 결합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네.
1: 일단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저희가 더더욱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시 그 국내의 좀 주식 상황 하나를 알아보면 그 최근에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섬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BNK 투자증권 리포트였는데
0: 네.
1: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내리고 그리고 의견도 이제 매수에서 보유로
0: 네.
1: 바꿨는데 그런가 하면 다른 증권사에서는 아니야,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뭘
0: 네.
1: 믿어야 되나 좀 싶더라고요.
0: 네.
1: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참고로 제가 애널리스트만 17년 했습니다.
1: 네.
0: 네, 물론 저는 기업 분석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었고요. 투자 전략, 파생 전략,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생각, 아니면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딱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얼마나 돈을 벌 거냐? 즉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 돈을 버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P 곱하기 Q입니다. P라는 것은 가격이고요. Q라는 것은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P, Q, Q는 양이고요. P는 가격인데 과연 BNK 증권이 P에 방점을 맞춘 건지, Q에 방점을 맞춘 건지 목표 주가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출을 낮춘 거거든요. 매출을. 매출 전망을 낮추지 않고서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P 곱하기 Q니까 P를 낮춘 거냐, Q를 낮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이 보고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매출을 낮췄는데 이 매출 낮춘 것이 P 가격, DRAM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HBM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여기에 방점을 둔 건지 아니면 양, 더 이상 많은 DRAM을 생산하기 어려울 거야. HBM을 더 많이 생산하기 어려울 거야. 이것을 한번 꼭 챙겨보시고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뭐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동참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DRAM 가격이나 HBM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1: 네.
0: 왜? 병목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HBM4라든지 새로운 또 HBM이 나올 거니까 저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요 포인트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마치 우리가 체조 경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점수를 매길 때 가장 위의 점수, 가장 밑의 점수는 잘라버리고 평균을 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센서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는지 이 BNK 증권 값은 어떻게 본다면 체조 경기에서 제일 하단값이거든요.
1: 제일 까다로운 평가자가 내리는 거죠.
0: 제일 하단값이니까 보통 체조 경기나 아니면 다이빙 경기에서 보시면 상단 가격과 하단 가격은 잘라놓고 나머지 가격 갖고 컨센서스를 만드니까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지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떨어지는지 이걸 좀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AI 속도 조절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엔트로픽 아모데이 CEO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좀 속도를 늦추자라고 했고 오픈 AI도 좀 공감을 했고요.
0: 네.
1: 반대로 젠슨이랑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아닌데 아닌데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0: 네.
1: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0: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줄수 있는 전문가는 없어요. 전문가는 없으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아모데이 CEO는 예전에 챗GPT 오픈 AI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할 때만 해도 챗GPT 2.0이 나올 때 야, 이거 말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기술 혁신이 빠른데? 그래놓고선 엔트로픽 창업하셔가지고 예, 클로드라는 무시무시한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데이 CEO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이에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전교 2등이거든요.
1: 네.
0: 다음번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앞두고 야, 우리 밤새서 공부하지 말자. 밤새서 공부하면 서로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잘볼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안 좋아. 우리 합의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고
1: 네.
0: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전교 1등 또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종의 나 어저께 내일 중간고사인데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일찍 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결국은 건강은 누가 챙겨야 되죠?
1: 내 자신이 챙겨야
0: 자신이
1: 돼.
0: 챙겨야 되죠. 메타의 주커버그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야, AI 속도 조절은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것을 규범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주커버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주가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학교 다닐 때딱 그런 친구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0: 네,
1: 있어서.
0: 저도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공부를 그래도 좀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1: 네.
0: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무협지를 선물하면서 시험 앞두고 너 한번 읽어볼래?
1: 네.
0: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1: 네. 근데 그래도 이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실제로 장에도 좀 영향을 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휘둘리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잠깐 지나가는 소음이다. 이쪽이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0: 잠깐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도 느끼는 거지만 AI가 와 이러다가 사람의 능력 아니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AI를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라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 AI라는 모멘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을 늦춰버린다면 또 중국 AI라는 또 복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균형의 추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우리
1: 네.
0: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인공지능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어요. 인류를 멸망시켜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던
1: 네.
0: 그 인공지능 스카이넷이죠.
1: 네.
0: 스카이넷 이름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영화에서도 그런 상상력을 펼쳤다면 이런 상상력들은 글쎄요, 저도 이게 어떤 정도의 시장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긴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픈 AI랑 그 엔트로픽 상황을 보면 특히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인데 겉으로는 아 우리 좀뭐 속도 늦추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AI 모델 공개하는 속도는 되게 빨라졌고
0: 네.
1: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얘기하셨는데
0: 네.
1: 그럼 전교 이제 5, 6등 혹은 그 밖에 있는 친구들을 좀 쳐내려고
0: 그렇습니다.
1: 1, 2등끼리 합의하는 건 이런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0: 예, 실제로 네. 저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PO를 앞두고 있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 그리고 오픈 AI도 IPO 일정이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오늘 뉴스에 따르면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IPO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조 달러, 1조 2천 달러, 뭐 2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2조 원, 1조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급 정도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1: 어마무시하네요.
0: 네, 네. 상장을 하는 거고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밸류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30년, 2040년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AI 프론티어 모델 시장에서 우리가 꽉 잡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이 1조 달러, 2조 달러 정도의 밸류가 정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런 형태의 노이즈들, 이런 형태의 노이즈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IPO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스페이스X IPO 때도 경험하셨겠지만

0: 이쪽으로 또 자금이 좀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I의 올해 이제 석달 남았지 않습니까?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끝으로 짧게 올해 이제 코스피에서
0: 네.
1: 좀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목을 많이 받겠지만 그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업종이 있을까요?
0: 글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가 묻은 섹터, AI가 묻지 않은 섹터, 이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AI가 묻은 섹터 중에서는 저는 2차 전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UPS, 무전원 공급 장치, 이런 것들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과거에 전기차 이렇게 보지 마시고 AI가 묻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가 묻지 않은 쪽 중에서는 저는 배당주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이거든요. 아무래도 9월 달에 특별 배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 투자. 찬바람 불면 호빵이 아니라
1: 안전하게. 네.
0: 찬바람 불면 배당 투자 관점으로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배당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서 고배당주라든지 배당 성장주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배당주와 2차 전지 쪽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 SK텔레콤이 엔트로픽 지분 갖고 있어서
0: 네.
1: SK텔레콤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던데
0: 맞습니다.
1: 통신주도 좀 주목을 할 만한가요?
0: 맞습니다. 저는 통신주를 제가 개인적인 세미나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엔트로픽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시대 때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우리가 아까 광통신 얘기 살짝 했지
1: 네.
0: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통신을 잘하는 기업은 통신주들이겠죠. 그런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주를 고배당주 아니면 AI주 아니면 네트워크주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을 필두로 한 통신주들도 과거의 통신주와 많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주식연구소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모두 주목해온 연준의 금리 결정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간밤 그리고 오늘 오전 장에는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전문가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뭐 모두가 예상했습니다만 일단 연준이 금리를 0.25% 올렸는데 이게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잖아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인플레이션이었을까요?
1: 네, 맞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많이

0: 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물가가 높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가 4%라는 기준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연준의 판단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연준은 이번에 이제 25BP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일단 3.75에서 4로 상단 기준으로 만들었고, 성명서를 좀 자세히 찾아보면 여전히 경기도 견조하고 소비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생산성,
1: 고용도
0: 그리고
1: 괜찮고요.
0: 그쵸, 설비 투자도. 고용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 잭슨홀에서 완전 고용이란 평가를 했었어요. 뭐, 그 반면에 물가는 너무 높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올해 PC 물가 전망이 3.7%예요. 연준의 목표가 2%인데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 전망도 올해 2% 초반을 벗고 실업률도 4.3에서 4.1로 내렸어요. 결국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조금 용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버티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상 그리고 굉장히 매파적인 인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잖아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워낙 좀 장기화되고 있고 또 격화되고 있어서 유가가 또 변수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아, 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 FOMC에서 캐머런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의 물가 부담은 공급 충격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에 유가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나타났던 건 맞는데, 그 이외에 성장과 임금이 견인하는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더 강조했다는 점이, 반대로 생각하면 종전 또는 유가가 빠진다고 해도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FOMC에서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남은 연말까지 FOMC가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이 있는데, 뭐 비록 이제 10월 달에 인상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의 가이던스는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도 뭐 10월 달 인상보다는 그래도 12월 정도 인상을 더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연준의 인상 기조 자체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고, 연준이 보는 지표가 단순히 유가가 아니라 수요단의 물가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인상 사이클도 길어지고, 그리고 인상을 한 뒤에 고금리의 체류 기간 자체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특이한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좀 갑자기 기준금리를 1%로 내려야 한다라면서 워시 의장, 그리고 매파적인 성향이랑 계속해서 좀 척을 쳤었잖아요. 그래도 연준은 계속 독립성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0: 아, 이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1: 네.
0: 연준의 정책금리가 4%인데 트럼프는 지금 1%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3%의 괴리가 있잖아요.
1: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제
1: 네네.
0: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비너시가 이제 4%라는 기준금리를 선택했고 추가적으로 인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건 연준의 독립성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상 최근에 미국 채권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문제 중 하나도 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캐비런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별개로, 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초기 허니문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비관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인상을 강행했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성 회복에는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그또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뭐 기준금리는 올렸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치도 같이 좀 2.3% 정도로 올렸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0: 사실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자신감은 아까 말씀드렸다 8월 잭슨홀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1: 이미 얘기가
0: 됐었어요.
1: 나왔었던,
0: 그렇죠. 미국의 설비 투자 지수 실제로 굉장히 좋은 수준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에서 고금리다 보니까 모기지금리 올라서 내수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부 체감 지표에만 국한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라든지 개인들의 실생활 관련된 소비 지출은 뭐 전월비 기준으로는 플러스 0.4, 0.5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마 이번 FOMC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결국에는 경기는 문제가 없는데 물가만 문제가 있다 쪽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들이 나뉠 수 있어서, 그럼 연준의 인상 자체는 사실상 12월 달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예. 또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게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5%를 결국 넘었는데 이 5%를 넘은 게 2007년 7월과 금융위기 직전 이후에 19년 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5%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0: 뭐 사실 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숫자의 측면에서는 결국에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는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미국의 모기지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기업들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회사채 발행 조달금리도 같이 올라가죠.
1: 네.
0: 소비도 둔화될 수 있고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담 측면들이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0: 컸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라든지 채권 자산 가격에 대한 일부 조정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또 미국채 금리 올라가고 하면 다들 전 세계에서 좀 긴장을 하기 마련이니까 여쭤봤는데 말씀대로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더 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막 5.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0: 저는 사실상 동의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만약에 오늘 결과가 인상을 했는데 굉장히 도비시한 인상. 예를 들면 뭐 9월달 인상만 하고 그만둔대요. 그러면 5.5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적극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안 내비친 거잖아요. 근데 이번 FOMC의 결과는 성장은 이제 갈 거니까 우리 이제 물가만 집중을 할게. 물가만 잡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10년물 국채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 지금 한두 달 동안 나타났던 10년물 금리의 급등과 같은 현상은 적어도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서 제어될 수 있다라는 점은 장기물 채권 금리에 있어서는 조금 우호적인 요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2년 같은 단기물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10년은 조금 복잡해요. 이 안에는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뭐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수급적 요인, 재정적 요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연준이 우리 인플레 잡겠다라고 대대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요인은 피크를 짚고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큰 거죠.
1: 그럼 좀 이제 한 줄 요약, 이번 FOMC를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예상대로 매는 맞았지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심 걱정했던 건 정말 약간 애매하게 또 이도저도 아니게 가이던스 안 주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되고 케빈 워시가 뭔가 화끈한 선택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매파적인 결정을 내려서 적어도 장기채 입장에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판단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뭐 모두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죠. 그러니까 싸게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에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우려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그 여파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 이제 정답을 yes or no라고 하면 저는 일어날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 이제 24년도 8월 달 케이스랑 많이 비교를 하세요. 근데 그때는 예상치 못한 BOJ의 금리 인상이었죠. 서프라이즈. 그리고 펀더멘털 환경은 미국 경기의 침체 기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BOJ는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시장에 어나운스를 했었고 오늘 9월달 FOMC에서도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 경계는 견주하고 거기다가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BOJ가 이제 1에서 1.25%로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상의 가이던스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뭐 단순히 엔화 가치 급등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난다고 하기에는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둘 간의 레이싱이 시작될 수는 있겠지만 한쪽의 쏠림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기에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환경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1: 그러면 그 말씀 주신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0: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 영향은 국내 재료보다는 대외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오픈 AI 관련돼서 엔트로픽의 IPO 관련된 발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 논란으로 반도체 주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가격 재조정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변동성들이 컸었는데 네.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펀더멘털 환경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국내는 수출이 잘 나오고 경상수지 잘 나오고 국내만의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는 증시가 뭐 가파르게 빠지거나 크게 변동할 소지는 없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죠. 일본이 금리 올리죠. 그러면 이제 엔화 가치 세졌다가 달러 가치 세졌다가 한국은행은 10월 달에 쉬어갈 건데 지금 글로벌 중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더 받을 소지가 커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코스피를 샀을 때 환차 손에 대한 리스크들은 더 커지고 네. 지금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시장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 여지가 생기면서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수급 때문에 코스피가 조정받을 리스크들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건 앞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유가인데 뭐 배럴당 100달러를 이미 넘겼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0: 금리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1: 그렇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특히나 이제 국내 경기 펀더멘털은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특히나 중동산 원유 수입의 비중이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유럽권 국가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일단 7월 달, 8월 달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한 차례 쉬어가겠지만 여전히 인상의 여지는 두 차례 더 인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
1: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유가가 100불이 아니라 뭐 130불, 140불 그리고 높아서 올라간 수준이 굉장히 장기화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갈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최종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3.5%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3.75,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거죠. 결국에 이제 펀더멘탈 여건이 비록 금리 상승들을 어느 정도 받쳐주겠지만 인플레 압력이 너무 커져서 금리를 더 펀더멘탈 여건보다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0: 네.
1: 금리가 주는 부담감이 결국에 펀더멘탈을 저해하는 방향성까지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연준이 결국에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기승전 또
0: 물가.
1: 물가였잖아요.
0: 네.
1: 뭐 더군다나 이제 잭슨홀이라든지 기존 미팅에서도 계속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유가마저도 계속 고공행진을 지속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물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처음에 재화 가격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돌고 돌고 있어요.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와중에 또 다시 한번또 유가 충격이 나타난다면 지금 전반적인 재화 서비스 유가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준의 정책 금리 기대치가 지금의 4나 4.25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단순히 긴축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한다라는 이 논리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더 높아질 거야라는 불안감도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5.5 넘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말씀 주셨는데
0: 네.
1: 유가가 그렇게 되면 넘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겠죠.
0: 그래서 빨리 좀 전쟁이 안정이 되고 유가도 내려오길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고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뭐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럼 투자자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럼 주식보단 채권 쪽에 좀더 눈을 돌리기 좋은 시기가 될까요?
1: 일단 절대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5에서 6%라는 금리 자체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예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 수익도 제공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금리가 빠지면서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기 구간 채권에만 한정이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기채는 달라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크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기가 8년짜리인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가 0.5% 정도 올라버리면 제 투자했던 가격의 수익률은 4%가 빠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낮고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장기채에 대한 듀레이션 노출 또는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장기금리의 상단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 최근에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인상이랑은 별개로 미국 정부 부채 문제. 재정 문제, 구조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채권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장기 듀레이션보다는 단기 듀레이션의 고캐리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0: 네, 그럼 단기채라고 하면 몇 년물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1: 조금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5년물 아니면
0: 네.
1: 이제 그래도 고캐리 정도만 누리시는 분이라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채권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그럼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제 주식보다 채권 비중을 좀더 늘려도 된다 쪽으로 보시나요?
1: 주식보다 채권의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주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잖아요.
0: 네.
1: 뭐 특히나 그 중심에는 AI 관련된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고금리를 주식시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0: 그 부분이 제일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AI라는 큰 스토리를 보고 글로벌 자금들이 다 일로 흘러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가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들, 기업들이 결국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조달금리가 3%에서 지금 5%까지 올라왔는데 기업의 수익성

0: 수익성이 4%라면 과거에는 수익성을 내는 구조였는데 지금의 수준에서는 수익성을 내지 않는 구조로 바뀌는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 간에도 차별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주식 줄이고 채권 늘리세요. 채권 줄이고 주식 줄이세요가 아니라 주식 사장에서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채권 자산에서도 분산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그 말이 되게 우문연답으로 다가오네요.
0: 네.
1: 뭐든지 이제 분산 투자가 좀 중요하다는
0: 네.
1: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은행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다시 더 벌어진 거니까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하느니 추가 금리 인상하면 또 증시는 어떤 영향 주게 될까요?
0: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차가 간만에 75bp로 줄어들었다가
1: 바로 다시.
0: 오늘 또 100bp로 회복을 했어요. 뭐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화 약세 압력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고 원화가 약세로 다시 반전하게 되면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체감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한국은행도 인상에 대한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8월 달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할게 이게 아니라 추가적인 인상의 여지를 더 남겨뒀어요. 뭐 미국도 다플라시라고 해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지만 8월 달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의 점도표에서는 최종적인 정책 금리 수준에 대한 보팅이 앞으로 6개월 기준으로 3.25에 대한 최빈값이 가장 많았었던 거고 3.25라는 최빈값 이외에도 앞으로 3.5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금통위원들의 보팅이 두 번째로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이 생각보다 더 강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은행이 내년 정도에 3.5%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바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국내 뭐 펀더멘털이 삐끗하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출에 대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에서의 부진이 확인이 되고 경상 수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플로우가 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속도도 늦춰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결국엔 다시 벌어지는구나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서 원화가 약해질 수 있는 명분 자체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남은 한은의 금통위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5: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 생활 시간입니다. 최근 학교나 집 주변 상업지구에 인형 키링과 같은 다양한 경품을 뽑을 수 있는 무인 인형 뽑기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무인 인형 뽑기점 안전 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구근숙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무인 인형 뽑기점 안전 실태 조사를 최근에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1: 네,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품 20종 중 60%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는 등이 검출됐고 일부 업체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파손된 시설을 방치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조사 대상 제품 대다수에서 유해화학 물질이 검출이 된 거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이런 무인 인형 뽑기점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1: 네,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 대비 최대 347.5배 검출됐습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인 납과 카드늄은 각각 기준치를 최대 2.7배, 1.23배 초과했습니다. 무인 인형 뽑기점을 성인뿐만 아니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도 즐겨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마크나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의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부모님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 캐릭터 인형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 캐릭터인데 이게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일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1: 네, 그 조사 대상 20종 중 재조사 확인이 가능한 10종에 대해 정품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모조품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선 모양, 색상 등 외형에서 정품과 명확한 차이가 두 가지 이상 확인됐고요. 또한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을 확인하는 식별 라벨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라벨을 확인해도 오류 메시지가 발생해서 정품임을 인증할 수 없었습니다. 모조품은 정품과 달리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모조로 의심되는 제품 10종 중 80%가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서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끝으로 그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통해서 손을 넣다가 다치거나 또 사람이 들어가서 갇히는 그런 사고도 우려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나요?
1: 네, 이번 조사 결과 배출구 문이나 모서리 마감 상태는 모두 양호했고 손가락이 베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형 배출구의 구조상 문이 밖에서 안으로 밀면 열리지만 안에서 밖으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등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구 외부에 출입금지, 들어가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문 부착 등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인형 뽑기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들으신 내용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구근숙 팀장이었습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0: 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정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9: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가을 날씨에 커지는 일교차가 전형적인 가을을 보이는 요즘인데요.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청주가 28도, 전주 29도, 대구와 부산은 27도까지 오릅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0: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아직까지 차가 많습니다. 행주대교 초입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대교는 지나야 겨우 속도가 나는 상황이고요.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까지는 아주 약간 강변북로보단 낫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조금 숨통이 트이다가 여의도권 지나면서 다시 밀려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월계일교 나와서 지금 성수 분기점 쪽으로 내려서는 길 교통량이 다소 많은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체가 좀 줄었습니다. 다만 천안 분기점과 안성 일대로 고장차 각각 세워졌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만 밀립니다.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6: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지금 여야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9: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1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9: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가 수사 기록 그리고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록들을 유출해 가면서 짜집기해 가면서 허위 사실을 연결시키려 해서 일면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청문회를 보고 다 해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할 사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게 그 제도를 운영할 사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11: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전에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1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던 전력이 있고 그 30년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임명을 못할 거고
10: 한동훈
12: 국민을
10: 의원입니다.
12: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하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임기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5: 네, 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잠시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6: 네, 어떤 이야기 할지 직접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인천공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13: 몇 달 만에 정식 한미 외교장관이지만은 지난달에도 장시간 통화를 했고
10: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3: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그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깊이 있게 좀 토의하고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한

0: 미 의회 인사들 만나고 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싱크탱크 학자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하고 UN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 대미투자 1호 합의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미투자 1호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0: 네, 그것은 그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문제도 물론 이번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또는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미국 측에 전달할 우리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0: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는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렇게 얘기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제 이란 대사 왔었는데 파병 관련해서 입장 전달하셨어요?
0: 어디에 왔었죠? 이란 대사가?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대사와 이란 아락치 외교장관과 지난주에 통화를 했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를 한 바 있습니다.
1: 내일 회담에서 핵잠이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도 있으실까요?
0: 그건 이제 그동안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빨리 추진하고 그래서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루어진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1: 북미 대화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 논의도 하실까요?
0: 그건 주로 이제 동향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서 밝힌 내용에 근거해서 이번에 그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그건 우리 정부로서도 환영하는 일이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소위 패싱 당할 일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당연히 아까 미 의회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협상이나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졸하신 걸까요?
0: 저는 가면은 항상 상원, 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중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위한 면담은 아닙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가 있을지 가장 주목됐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김승호

0: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죠?
1: 우선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는 그런 친밀한 지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다소 좀 미숙하고 부적절한 부분
0: 예.
1: 굉장히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있고 저희도 좀 성찰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과거 정치 검찰과 가장 대립해서 싸운 그런 검찰 개혁을 주장한 그런 인사이다 보니까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또 그렇게 과도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못하는 그런 사법적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공소청도 개청해야 되고 법무행정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한 차질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돼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매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네. 임명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외투쟁까지 이야기 나오고
3: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단독 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잇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어요. 저도 그닥 원하지 않게 됐고요.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렘을 바라기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더군요.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결국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미안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용 이메일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용서해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저는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분들 많죠.
2: 네, 실제로도

0: 의외로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외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사연처럼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도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 네.
0: 다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렇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남편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2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디를 생각해서 한번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한번 용서했다면 나중에 이혼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0: 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새로운 사정도 없이 예전에 용서한 외도만 다시 꺼내 민법 제840조의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사연에서는 2년 전 외도에 대해서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혼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부분을 사후에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외도한 거는 이제 용서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0: 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1: 네.
0: 예, 과거의 부정 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특히 사연에서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뒤 똑같이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 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번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외도까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상간녀도 이제 2년 전엔 사연자분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0: 예,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 것이라면은 이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향후의 청구권까지 포함한 어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은
1: 네.
0: 그 합의문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다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것과 그 이후 새롭게 시작한 부정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특히 사연처럼 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연락수단까지 바꿔가면서 관계를 재개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를 했다면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만난 부분은 상간녀 소송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남편이 각서까지 쓰고 용서를 이제 해준 아내의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랑 두 번이나 불륜 저질렀잖아요. 괘씸죄 적용이 될지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우리 사연자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0: 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1: 네.
0: 예,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1: 네.
0: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네.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헌금한 돈이나 선물 구매 내역, 여행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과거에 외도를 용서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이거는 별개의

0: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이제 관계를 다시 이어왔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랑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한강공원이나 수변공원에 가서 그늘막 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즐기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공원에서 텐트와 술 아무 데서나 즐겨도 괜찮을까요? 먼저 한강공원에서는 그늘막을 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지정된 구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크기는 4인용 정도로 제한됩니다. 또 텐트를 완전히 닫지 말고 앞뒤나 옆면 중 적어도 두 곳은 열어둬야 합니다. 술은 어떨까요? 한강공원 전체가 금주구역인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광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기 전에는 그늘막 허용구역인지 그리고 캔맥주를 따기 전에는 금주구역인지 주변 안내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쌀쌀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겉옷은 늘 들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7도 정도 아침에 기온이 그랬는데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무려 일교차가 11도 정도나 나는 거죠. 그만큼 면역력 떨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실 거라서 건강관리 지금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을 좀 보시면 구름이 좀 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 하늘에 가을 구름이어서 하늘 감상하기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게 걸어 다니시다가 가끔 하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온라인 도박 같은 범죄들이 이젠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 가까이까지 번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직접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립니다. 경찰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영화제인데요. 2026 미래치안 국제청소년 짤막 영화제입니다. 이름에서도 뭔가 궁금증이 생기시죠? 오늘 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두 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서지현 전 검사, 그리고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김희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직접 자기소개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사장님부터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치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김희석입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
3: 아, 네, 안녕하세요. 서지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사장님 잠깐 제 쪽으로만 살짝 의자를 네네 마이크가 약간 예, 청취자분들이 목소리를 더 잘 들으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 두 분을 모셨습니다. 2026 미래치안 국제 청소년 짤막 영화제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0: 먼저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는요,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 치안, 정책, 교육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은 이제 무척 편리해졌지만 딥페이크나 사이버 범죄처럼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저희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한 미래를 90초 안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 온라인 도박, AI 문제 등 주제는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화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냐 보다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서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화는 90초지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짧지 않을 수 있어요.
0: 1분 30초 영상 만들기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이사장님 경찰이세요?
1: 아, 제가 경찰에서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 전략센터 이사장 맡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회 문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서지현 위원장님과도 같이
0: 네.
1: 더 밝은 미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0: 이미 두분다 지금 이 영화제 전부터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심사위원장님은 검사셨기
2: 네.
0: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갑게 지금 얼굴을 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심사위원장으로서 나와주신
2: 네,
0: 거거든요.
2: 맞습니다.
0: 어떻게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2: 아, 영화제를 경찰청이 주최하고요. 제가 검사 경력이 있고 또 범죄나 인권, 사이버폭력, 청소년 등의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그쫙 1분 30초짜리 그 작품들 쫙 보면서 이제 심사하시는 거예요? 아, 제일 힘센 분인데 우리 이사장님보다 더 힘세신
1: 네,
0: 분이네요.
1: 굉장히
2: 네, 제가 실세입니다.
0: 네, 실세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영화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궁금합니다. 짤막 영화제거든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인 건가요?
1: 네, 물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쇼트라고 쉽게 표현되지만 우리 이제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한국 언어에는 이제 영어나 이런 다른 국가 언어들이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오묘하고 매력적인 다층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짤막이라는 용어에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순수 한국말이고요. 그 안에는 짧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 강인하고 단단하고 재미있고 부담 없고 누구나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게 복합돼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밍 관련돼서 작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짤막이라는 우리 순수 한국말을 이제 브랜드로 내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 짤막이라는 표현을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국제 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더 고민을 하고 우리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님께도 한번 말씀드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해요. 네.
0: 그쵸. 한글을 창제하신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짤막 하긴 쇼트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은 또그 짤막에 들어간 또 다른 의미도 사실은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2: 네. 우리가 쉽게 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짧은
0: 맞아요.
2: 영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짤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이름입니다. 짤막 영화제 기억하기도 쉽고요. 올해는 청소년뿐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까지 참여를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국내 청소년들만 참여를 했었나 봐요.
1: 네, 작년에는 이제 국내만 참석을 했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

0: 훨씬 더 평가를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번 영화제 내용적인 부분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미래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본인들이 표현하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
1: 네,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지를요. 이번 영화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하긴 어른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또 작품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작년에 어땠어요, 분위기가?
2: 작년에는 이제 그 학생들 작품이 보면요, 좀, 좀제 이제 주관적이지만은 특별한 면이 많은 게좀 뭐라 그럴까, 좀 소박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안전 문제는 굉장히 뭐 시리어스하고 무겁고 다루기 힘들고
0: 그렇죠.
2: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고민하는 의미였는데.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재밌게 풀어가기도 하고, 아, 야, 어른들이 보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또 보는구나 해서 굉장히 어른인 저도 이제 그런 창작의 힘이라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코요테의 팬이에요.
0: 네.
2: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코요테 노래 보면 그 코요테 노래가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슬픈데
0: 아,
2: 리듬은 굉장히
0: 맞아요, 맞아요.
2: 경쾌하잖아요. 그래서 뭐 초기에 나왔던 뭐 순정이나 뭐 시련이나 또는 뭐 다른 비몽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아까 여기 입장하다 보니까 코요테 님들이 다녀가셨다고 얼마 전에 인자 그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사회에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쉽게 다가가게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주제를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언어의 힘, 그런 생각의 힘 그런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0: 그러니까요. 지난해 영화제가 처음 열렸고 당시에 청소년 교사, 경찰 1,500여 명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로 다루어야 된 내용 중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이런 인터넷상의 범죄를 실체가 없는 가상의 범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오프라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 세상의 비중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 세상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큰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AI가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0: 그러니까요.
1: 있어서 과연 어떤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지 상상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이런 AI를 활용한 범죄들도 매우 급속히 발전할 것이 너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 딥페이크라는 게 그러니까 가짠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존하는 얼굴을 넣고 영상은 가짜로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원래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딥페이크는 문제가 됐었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어떤 사진으로 처음에 발전을
0: 맞아요.
1: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체 사진에 뭐 여성의 얼굴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이런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 영상에 이제 사람을 넣어서 요즘은 정말 실제와
0: 진짜
1: 구분조차
0: 같아요.
1: 네.
0: 진짜로.
1: 그래서 이제 이 과연

0: AI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일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1: 작년에도 심사위원장.
0: 아니요,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1: 아,
0: 올해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1: 올해부터 심사위원을 하고 계신 거고, 심사위원장. 작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사실은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범죄가. 올해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에 작년에 어떤 게 생긴 게 있나요?
2: 최근에는 이제 그 AI 관련된 게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이제 알다시피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중적인 문제, 하나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게 현재 이제 테크놀로지 이런 그 소사이어티에서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소년분들도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작년에도 딥페이크가 있었습니까?
2: 작년에는 딥페이크는 없었어요.
1: 그럼 작년에 달랐던 그 주제의 범죄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2: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를 줘서 이제 너무 그거를 조각을 내면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사유에 그런 그 우물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깨트려서 그냥 큰 카테고리로 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1: 아,
2: 단지 주제의 연관성은
1: 그렇군요.
2: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카테고리만, 큰 범죄 카테고리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만들라고 했을 때에 생각지 못한 주제들도 있었겠네요?
2: 네,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월드와이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1: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시각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2: 그렇죠. 예.
1: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제 법무부 계실 때도 디지털 성범죄 전문 TF 팀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3: 맞습니다.
1: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을 했는데 법제화된 게 없나요?
3: 네, 거의 없다고
1: 그때
3: 봐야죠.
1: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답답하셨겠어요.
3: 아,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뭐 미투 검사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미투를 했을 때만 해도 어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TF를 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점검을 해서 한 60여 개 법조문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뭐몇 항,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쓰면 된다고 완성형으로 법조문을 작성을 해서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5년이 돼가도록 거의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범죄는 젠더나 남녀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영역이다. 이것은 범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에서 더큰 변화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인식이 너무 낮다,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입법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법제화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TF 팀장이 되셔서 지금 제안하면 몇개 제안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이 어떤 비율이 아직도 여전히 비슷하고 국회의원 남녀 성비뿐만 아니라 뭐 여야 비율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1: 예전과 많이
3: 여야나
1: 달라지지 않았다.
3: 그렇죠.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고
3: 매우
1: 아쉬우시겠어요. 이게
3: 답답합니다.
1: 왜 이렇게 사회가 바뀌기가 힘든가. 역시 기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걸어야 되나 봐요. 이사장님
3: 맞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센터 입장에서 보실 때 진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성범죄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2: 뭐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어른들도 또뭐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이제 기술에 대한 거는 보면 오늘 보니까 그 MIT 이제 테크놀로지 리뷰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그 AI가 학생들의 이렇게 지식

0: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되지만은
1: 네.
0: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AI가 보니까 지금 이제 양면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문 적답하고 너무 편하고 우리가 지식의 전달력도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지금까지 좀 지적인 그런 정보가 부족했던 계층도 충분히 이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면에서는 좋지만은 우리 그뭐저저 클로드의 CEO라든지 우리 저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우리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분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AI의 미래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AI 미래에 대해서 혹시 특이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서 그 우리 인류가 빨리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좀 표준화도 하고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청소년 문제도 사이버 범죄도 보면요,
1: 네.
0: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마이너스 측면에서는 그 AI를 활용해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AI를 활용해서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I가 하나는 범죄고 하나는 경찰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AI와 AI의 전쟁이 될수 있는 이제 미래 사회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현실을 앞두고 우리는 좀 교육에 대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AI 리트러시라든지 우리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안전 교육,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에 우리가 매진하도록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뭐 정부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나 모든 분들이 합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도 우리가 고민하고 솔루션을 청소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고민하자라고 하는 게또이 국제 청소년
1: 그렇죠.
0: 짤막 영화제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번에 AI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뭐 이제 권리 검증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2: 네.
1: 생성형 AI 활용한 거 출품할 수 있는데 이제 원칙이 있겠죠.
2: 네, 맞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제안하진 않아요. AI도 이제는 창작을 돕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창작자의 책임까지 AI가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품할 때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미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거나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영상을 만드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얼마나 능숙히 사용했냐보다는 어떤 책임과 생각을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어떤 새로운 창작 윤리를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 네.
2: AI에게 뭐를 만들어줘라고 부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담겨있는 작품이니까요.
1: 이번 영화제가 단순히 좋은 영상, 잘 만든 것만 뽑고 상 주는 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청소년들이 고민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접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받고 있죠? 좀 안내 좀
2: 네.
1: 해주세요. 예.
0: 네, 지금 받고 있고요.
2: 접수는 좀 되고 있나요?
0: 네, 지금 이제 문의가 오고 접수가 이제
2: 아, 제가
0: 조금씩
2: 접수
0: 되고
2: 담당이
0: 있고.
2: 아니어가지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심사하셔야 되니까.
0: 원래 이제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이제 막판에 다 접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열심히
1: 만들고
0: 아마
1: 있겠죠.
0: 제작을 하고
1: 네.
0: 계실 것 같고, 추석 연휴로 이제 29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성묘도 하시면서 이런 작품도 제작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제 관심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오늘 좀 많은 이 내용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상금도 주나요?
0: 네.
1: 많이 주나요?
2: 총 2천만 원의 상금 예정돼
1: 자,
2: 있습니다.
1: 여러분, 2천만
2: 네.
1: 원입니다. 9월 29일까지 영화제 출품 관심 있는 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심사위원장께서 청소년들에게 심사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네. 90초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세상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그려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90초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조금

0: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공동주관하는 2016 미래치안 국제청소년 짤막 영화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맡고 계신 서지은 전 검사,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김희석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MG새마을금고 5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에 두 계절이 오고 가는 초가을 날씨입니다. 커지는 일교차가 뚜렷해지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파란 하늘이 더 짙어지는데요. 그리고 한낮에는 다소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청주가 28도, 전주 29도, 대구와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제주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강동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도권 진입해서 성수대교 쪽으로 차 간격 좁히고 있고요. 반포대교나 성수대교는 모두 남단 쪽을 향하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나와서 서초역 쪽으로도 신호대기를 다소 길게 받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수 쪽 가는 길 연희에서 정릉터널 지나서 기름까지 도 가다서다 전반적으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좀 길어진 곳도 있고 짧아진 곳도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만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비교적 오산권 내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안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방탄소년단 공연 등 안표로 10수억을 챙긴 업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올린 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안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금 전 11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명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

판관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발하며 핵 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IAEA의 촉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IAEA 지적은 전혀 놀랍지 않은 잡음이라며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에 서울, 청주 28도, 대구와 부산 27도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60mm,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아파트나 빌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저녁 시간에 옆집에서 솔솔 넘어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화제입니다. 저녁 8시쯤이면 강한 음식 냄새가 베란다와 창문을 타고 들어와 환기하려고 창문 여는 것조차 힘들다는 하소연이 담겼는데요. 콕 집어 지목된 것이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콩을 푹 삭혀서 보글보글 끓여 먹는 냄새는 좀 구수하다 못해 진해도 숙취 해소에 좋다고 소문난 단골 메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집에서 이것도 못 끓여 먹느냐는 목소리와 그래도 이웃 배려는 좀 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냄새 하나로 아파트를 들썩이게 만든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청양고추, 2번 청바지, 3번 청포도, 4번 청국장. 1번 청양고추, 2번 청바지, 3번 청포도, 4번 청국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그렇죠. 아, 이 음식 저도 참 좋아하는데, 냄새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예, 여러분 의견, 그러니까 좋아하시는지 본인의 이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지금 문제로 내드렸던 이게 주변에 이웃에 이 냄새가 퍼지는 것까지 고려하여 음식할 때 조심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내 집에서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조금 더 공감이 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 냄새가 그쵸. 어디 옷에 배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긴 한데 뭐전 냄새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거잘 모르겠던데요. 그냥 구수하고 전 맛있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음식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이 음식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냄새가 퍼지는 것을 고려하여 예,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의견을 보내주세요. 아,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받으실 분을 당첨자를 뽑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유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워터 슈안팝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뭘까요? 뭐다 아시죠? 1453번님은요, 아파트에서는 조심하고 드시고 싶으면 차라리 이거 잘하는 식당에 가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돈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이웃을 생각해서 이 음식이 정말 먹고 싶으면 이 음식을 하는 맛집 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 하긴 이것도 방법이 될것 같기는 하네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진짜 자주 해 먹으면 또. 이 음식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음식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싫다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거는 조금 서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저도 그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6635번님,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피디님이 오늘 큰 결심하셨네요. 드디어 정답을 4번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4번이 정답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항상 4번은 그냥 메뉴를 적는 번호예요, 여러분. 점심 추천해드리는 메뉴 번호가 4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보기는 1번 청양고추, 2번 청바지, 3번 청포도, 4번 청국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청양고추도 냄새 맵잖아요. 네? 냄새 맵습니다. 기침나요. 네, 청포도 냄새도 납니다. 네, 청포도는 향기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뭘까요? 내 집에서 이것도 못 끓여 먹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아파트인데 이웃 배려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하다. 이 냄새 호불호가 갈린다. 1번 청양고추, 2번 청바지, 3번 청포도, 4번 청국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빅뱅이 부릅니다. 천국.

0: 시간전에 뭐 불리진 않았도
1: 사랑의 눈물 더운 여름 나다가 왔죠
0: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의 박쇼 화상 녹음 또 왔죠
1: 넌 내 맘에 안 씻죠
0: 보고 또 보고 죽어도 죽어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먹잖아요. 그중에서 전이나 부침개 정말 온 가족이 나누어서 부치는데요. 이때 프라이팬이나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부터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평소보다 다양한 조리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보다 안전하게 조리하고 즐기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기구 용기 사용법 살펴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정지윤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장 정지윤입니다.
0: 네, 과장님도 추석 때 전 부치셔야 되나요?
1: 아, 그럼요. 저도 며느린걸요.
0: 네, 많이 부치세요? 우리 과장님 댁에서?
1: 네, 많이 부칩니다. 저는 막내 며느리입니다.
0: 전담하시겠네요, 전 부치는 거.
1: 네,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프라이팬 쓰시나요, 과장님?

0: 프라이팬도?
1: 그럼요. 저희 집에서도 명절에는 프라이팬을 많이 씁니다.
0: 근데 프라이팬을 사실은 이제 평소에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명절에는 더 이게 사용할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명절에는 전을 부치거나 나무를 볶는다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가 많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 중에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프라이팬은 무엇보다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조리하게 되면 납과 같은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날카로운 금속 조리 도구보다는 목재나 합성 수지재처럼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나 그 집게와 같은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하실 때도 철수세미처럼 거친 재질보다는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이 코팅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0: 이게 코팅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코팅이 벗겨지면 그 안에 납과 같은 중금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새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1: 네,
0: 세척할 때,
1: 맞습니다.
0: 그쵸? 뭐, 철수세미 같은 건 당연히 긁힐 테니까요. 코팅이. 그리고 보통 음식을, 이거는 이제 전 부칠 때 아니어도 일반 그 계란 프라이, 달걀 이렇게 프라이 할 때도 프라이팬 달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달굴 때 그냥 기름 넣기 전에 그냥 빈 프라이팬을 계속 달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0: 괜찮나요?
1: 아니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래 달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달구더라도 기름을 좀 넣고 나서 잠깐 달구는 게 좋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1: 네,
0: 이거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 가스버너 야외에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집안에서
1: 근데 이제,
0: 쓰려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명절에는 또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해야 되고, 앉아서 또 조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스버너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할 때는 버너의 화구 크기에 맞는 불판이나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구보다 지나치게 큰 불판을 사용하면 불판에서 전달되는 열에 의해서 가스 버너에 장착되어 있는 부탄가스 캔이 뜨거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리고 조리할 때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뒤집개입니다. 근데 뒤집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스테인으로 된뭐 국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플라스틱 조리기구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점좀 짚어주세요.
1: 네. 플라스틱 조리기구는 제품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등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뒤집개나 국자를 뜨거운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그대로 올려두기 쉬운데요.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가급적 바로 꺼내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플라스틱 같은 거 뜨거운 음식 안에 계속 넣어두면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스텐으로 된 거는 괜찮죠?
1: 아무래도 오래 올려다 보면 또 뜨거워지니까 손을 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도구는 가급적 조리 그 팬이나 냄비에다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바로 꺼내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을 다 부치면 그 보통 종이를 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야 그쵸? 요즘에야 뭐 위생타월 뭐 이런 거를 까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막 신문지 깔고 그랬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많이들 그렇게 하셨었죠.
0: 예, 달력 같은 것도 깔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안 좋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그 달력이나 광고지처럼 그 식품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종이는 음식과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달력이나 광고지에 인쇄된 면에는 식품용이 아닌 잉크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을 올려놓거나 식품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을 부치고 기름을 제거할 때는 달력이나 광고지 대신에 식품용으로 제조된 키친타월이나 기름종이, 그리고 아예 스테인리스 재질의 채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식품용으로 나온 키친타월이나 기름종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채반이 훨씬 위생상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도 이거 보관을 잘해야 될 텐데, 보관했다가 다시 먹을 때 데우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데, 이게 용기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먼저 사용하려는 용기나 포장이 전자레인지 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제품의 재질이나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제품 바닥면 등에 표시되어 있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방법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에는 도형이나 글씨로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아닌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용기에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이제 조리하기 위해서 조리 도구부터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많이 사용들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들 알려드렸고요. 끝으로 뭐 짧게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0: 아, 네. 현재 그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를 보시고 또 일회용 키친타월이나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기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과장님, 전 쉬엄쉬엄 붙이시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0622번님이 걱정 문자 보내셨어요. 아, 막내 며느리요? 아유, 참 얄밉죠. 이런
0: 아닙니다.
1: 상황들이 얼마나
0: 열심히
1: 막내 며느리의
0: 합니다.
1: 공감대를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정지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합니다.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합니다. 1부, 2부, 3부 다양한 이야기, 유용한 정보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FM 94.5MHz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 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앱 라이브 채팅창에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에 살 경우에 사실 옆집에서 무슨 음식 해먹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정답에 대한 이 음식의 냄새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웃이 싫어할 수도 있죠. 우리 집에서 이 음식을 해먹으면 냄새가 옆집까지 가니까 이웃에선 조금 싫어하는 티를 낼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오늘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아파트를 좀 들썩이게 만드는 이 냄새로 1번 청양고추, 2번 청바지, 3번 청포도, 4번 청국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480님 옛날에는 매주 누룩까지 띄웠었는데 많이 변했으니 적응해야죠.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긴 예전에는 요즘에야 이거 사가지고 그냥 뭐 찌개만 끓인다던가 음식만 해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옆집 지금 피해준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매주를 집에서 띄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서 한 적은 없지만 저도 뭐 할머니나 뭐 어머니한테 들을 때는 집에서 예전에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죠. 하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생각하면 요즘엔 많이 나아진 건데 그죠. 6489번님. 두루두루 사는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죠. 그 냄새 싫은 사람들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어떤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혼자 단독주택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아하. 9801번님은요. 가을에 전령사입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계절 메뉴가 됐지요. 아 원래 가을에 많이 먹었고 지금은 사계절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맛있습니다. 집집마다 조리하는 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요. 다 맛있습니다. 집에서 조리하는 거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넓은 마음으로. 예,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우리 집에서 내가 해먹는 방식으로 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아까 아마 어떤 분이 아 그러면 옆집 생각해서 나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집집마다 조리법이 다르다. 네, 맞는 말씀이긴 하네요. 3265 집에서 먹는 것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요? 네, 이렇게 네. 좀 서운하신 티가 팍팍 나는 문자였습니다. 별걸 다 갖고 그러네. 지금 이것까지 덧붙이셨어요. 사실 문자에.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해먹었어요. 갑자기 누가 두드려 문을. 옆집인데 누구세요? 죄송한데요. 지금 냄새가 저희 집까지 넘어와서요. 이거 안 해드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 저도 약간 너무 좀 서운하고 물론 그 앞에서야 아 죄송합니다 이러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미안한 마음은 있겠으나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아니 내 집에서 내가 해먹는데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할 말이야? 아, 좀 이런 말을 할 것도 같고 요즘에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실이 있잖아요. 관리실에 이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면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에 안내 방송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가끔씩 그런 안내 방송은 나오긴 하잖아요. 뭐 베란다 같은 데서 세탁기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민원도 있으면 공지를 하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냄새 심한 음식 좀 조심해서 해 드시라 이런 안내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언뜻 듭니다. 근데 옆집 찾아가는 조금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진짜 할 말이 좀 많으시네요. 여러분 문자를 보니까 9350번님 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희 가족들도 좋아하고요. 다른 집에서 음식 냄새 나면 싫은 것보다 맛있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 저도 그런데 저도 딱 집에 들어가서 어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 집은 아닌데 어머 어느 집에서 찌개 뭐 해먹네 되게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저도 있거든요. 예, 다른 집도 배려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모든 음식에는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6407번님 요거 하나만 제가 저 소개할게요. 친정집 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 살이 5년째인데요. 저희도 저녁마다 냄새 공격을 받다 보니 이분은 공격받으신 분이네. 다른 분께 피해 안 드리려고 냄새 나는 음식은 제가 잘 안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구수하게 먹고 싶네요. 오늘 한번 해드시죠. 한번 냄새 공격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1번 청양고추, 2번 청바지, 3번 청포도, 4번 청국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지식 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남다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도용당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특허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해도 특허 심사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대폭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초고속 심사입니다. 이 초고속 심사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양재석입니다. 특허심사기획국부터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예, 특허심사기획국은 이제 특허심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나온 이유는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예,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예, 초고속 심사 제도가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기업, 어떤 기술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한 기업, 뭐 중소기업 등등 특허에 관심 갖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초고속 심사 사실 몇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은 나요. 네, 이번 네, 코너에서. 네. 근데 여전히 좀 아직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개념이어서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초고속 심사는 말 그대로 초고속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특허 심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원인이 특허 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심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특허 출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뭐 기술 설명이 짧고 시장 선점이 필요한 특허 출원 이런 경우에더라도 지금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변화가 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빨리 특허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1년 이상 기다리세요 하는 게 너무 좀 가혹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수출 촉진 관련 출원이거나 뭐 첨단 기술 관련 출원 등 이제 권리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 순서를 바로 앞당겨가지고 먼저 이제 살펴봐준다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연하자면 참고로 초고속 심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사도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초고속으로 빨리빨리 심사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심사관이 한 건당 그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순서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급한 것만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고요. 뭐 병원 비유하자면 병원 진료 할 때 의사분들이 진료 진찰 시간은 똑같은데 네. 급한 환자가 있으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먼저 이제 그렇죠.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급할 경우에 초고속으로 네. 빨리 먼저 해드리는 심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특허를 낼 때 그래야 할

0: 지난해 우리가 지금 전체 그 기술 분야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이 14.7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지금 최근에 AI와 바이오 이렇게 핫하기 때문에 그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해가지고 가장 빠른 특허 확보가 필요한 AI 그 바이오 특허 출원의 그 심사 대기 기간이 오히려 그 전체 심사 기간 14.7개월 늦은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도입한 초고속 심사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AI 바이오 창업 기업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초고속입니다.
1: 약 20개월이 걸렸는데 그게 1개월까지
0: 예.
1: 줄어드는. 와.
0: 실제 뭐 기업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1: 네.
0: 요즘에 그 AI로 암 조직을 분석해가지고 진단을 도와주는 이제 뭐 바이오 기업, 창업 기업 A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 출원 14건에 대해서 초고속 심사를 신청해서 평균 27일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본 후,
1: 한 달이 안 걸렸네요.
0: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조선소 같은 데면 요즘에는 조선소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로봇, 이게 AI 로봇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AI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창업기업 B사회 같은 경우에도 초고속 심사를 6건을 이제 신청해서 여기는 더 빠릅니다. 17일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본 후에 해외 진출, 해외 출원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다양한 특히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초고속 심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 기업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그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그 전제는 이제 초고속 심사 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 관련 출원이거나 그다음에 그저 첨단 기술 그냥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같이 있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 다가 뭐 올해 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바이오 창업 기업까지 넓혔습니다. 근데 이런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11월부터는 그 청년 창업 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그 창업 기업이라도 AI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초고속 심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기업 중에 다합 못하고요. 청년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다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 창업이라는 게 규정을 해보면 우리 저희가 법을 좋아하는데요. 법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청년 창업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창업 후 7년이 안 지났고 대표자가 39세 만입니다. 만 39세 이하인 그런 기업을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0: 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0: 그다음에 창업 후 7년 이내.
1: 창업 후 7년 이내.
0: 이건 다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국가외신 기술을 우리가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외신 기술에 대해서 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반도체는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에 더해서 그다음에 그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이쪽 분야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초고속 심사를 완전 늘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순서를 있는 걸 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일반 심사가도
1: 서운하죠.
0: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가지고 일반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청년 창업 특허 출원 연간 4천 건을 포함해서 초고속 심사 대상 지원 대상을 연간 만건 이내로 한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 네, 그렇죠. 일반 다른 현재 초고속 심사 대상까지는 되지 않는 일반 먼저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운한 걸 떠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속도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좀 고려하고 있다. 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초고속 심사를 통해서 특허를 빨리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창업 기업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장기간이 걸리면 뭐 제품 출시, 투자 유치,
1: 그렇죠.
0: 해외 진출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상당히 지연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심사 결과를 빨리 받으면 특허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시장

0: 진출을 누구보다 빨리 뭐 전략 같은 걸 수립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고속 심사 제도는 딱그 의미로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뭐 이런 의미만 있지만 좀더 들어가면 심사 기간 단축 외에 그 투자 유치와 사업화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창업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같이 함께 줄여주는
1: 그렇죠,
0: 예, 그런
1: 그렇죠.
0: 제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더본 목적인
0: 네.
1: 거니까요. 이 초고속 심사 제도의 취지가 그거니까 초고속 제도, 초고속 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특허를 빨리 받은 분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이게 초고속 심사 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돼가지고 올해 8월까지 총 누적 건수로 1,284건, 아이고,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1: 어휴,
0: 1,284건이
1: 1,284사건
0: 예,
1: 여러분
0: 신청이
1: 기억해 주세요.
0: 되었습니다.
1: 1,284사건. 네.
0: 근데 이게 그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기업이 20%, 그다음 개인이 한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초고속 심사 제도 이용하는 데 보면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현장에서 아 빨리 초고속을 받고 싶어
1: 그렇죠.
0: 하는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이용한 기업들도 보니까 심사제도를 빨리 확인해서 뭐 권리화 방향이나 뭐 시장 진출 방향을 이제 조기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지원 대상까지 앞으로 대상이 더 확대되면 이걸 이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초고속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물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겠지만 초고속 심사 관련해서 대상부터 해서 신청 방법부터 해서 그 절차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좀
0: 네.
1: 안내 좀 해주신다면요.
0: 일단은 뭐 일단 신청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신청할 때는 저희가 그 보통 특허 출원할 때 신청하는 게 특허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좀 특허로.
1: 특허로 이게 그냥 사이트
0: 예,
1: 이름이죠.
0: 그렇죠.
1: 특허로입니다. 로.
0: 인터넷에서 이제 그 특허로 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고속 그 심사 신청서 함께 그다음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서류 등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뭐 대표적인 얘기로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한다면 창업 후 7년 이내라는 걸 하고 대표자가 이제 39세 이하라는 걸 입증할
1: 네.
0: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지식재산 홈페이지나 이제 특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혹시 헷갈리실까봐 한번더 정리하면, 이 초고속 특허 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아까 막 20개월도 걸리고 막 그런다
0: 예,
1: 그랬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초고속 심사 제도를 통하면 이제 1개월 내로 확실히 그 기간을, 특허받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아까 이제 분야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 분야, 해당되는 분야 기업들에서 좀 활용해 볼수 있는 제도인 거고, 청년 기업들까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기업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그
0: 맞습니다. 예.
1: 분야별로 여러 가지 아까 어떤 분야라고 하셨었죠?
0: 일단은 아까 수출에 관련된 출원이거나 뭐 해외 출원 중인 출원이거나 뭐 AI 바이오 이런 출원이거나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술 분야를 한정했거나 어떤 요건을 줬는데 청년 창업기업은 100% 어떤 기술이든
1: 네.
0: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거가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의 신기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뭐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피지컬 AI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추가로 더
1: 네.
0: 얹어서 새롭게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은 분들 특허로 사이트 가면 내용도 확인하실 수
0: 예,
1: 있죠? 네,
0: 맞습니다. 예.
1: 거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 그 안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대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초고속 심사를 하시려면 사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직원분들이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약간 이게 초고속이 하면 아 심사관들보다 초고속으로 막
1: 그쵸?
0: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1: 김밥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한건한 건당
1: 네.
0: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보통 11시간 12시간 하루 정도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1: 네.
0: 12시간 투입하는데 그 순서가 이제 땡겨지는 거죠. 뭐
1: 그렇죠.
0: 의사 진료 보시는 분도 환자가 많다고 해서 1초 만에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긴 보되
1: 네.
0: 조금 이게 오래 기다리실 분좀 기다리셔야
1: 순서만
0: 되고,
1: 조금
0: 예.
1: 조정하는 거지.
0: 앞으로 땡기는데
1: 네.
0: 굉장히 왜냐하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1: 네.
0: 빨리 전한다고 뭐
1: 제대로 해야
0: 제대로 안 하면은
1: 되니까요.
0: 더 문제가 생기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제대로
1: 맞아요.
0: 하는 조건 하에서 빨리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이번 초고속 심사를 통해서 기업이 특허 여부를 조기에 가늠하고 투자 유치 사업화 전략을 보다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고속 심사 대상을 청년 창업기업하고 국가의 핵심기술까지 넓혀서 우리나라의 청년과 미래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조속히 권리화되고 최대한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되시는 기업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 8616번님이 냄새 덜 나는 청국장 누가 발명 안 하나요? 유유 눈치 안 보고 자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마침 지금 지제처에서 왔다 가셨는데 냄새 안 나는 청국장 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받으세요. 자, 특허로. 아, 이거는 분야가 해당이 안 되나? 어쨌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 요즘에 냄새 안 나는 청국장?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것보다 좀 덜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어뜻 들어가지고 말이죠. 물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음식 냄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청국장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요. 0947번님이 슬라생 재미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메모로 남겨주셨어요. 1번 별걸 다 몰아해. 2번 산에 가서 혼자 사세요. 3번 함께 사는 세상 눈치껏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 정리 잘 들었습니다. 별걸 다 몰아해. 이럴 수 있어요.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음식 갖고 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또 이게 워낙 냄새가 진짜 그냥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느낄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7865번님은요. 냄새 심하면 안 해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본인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다 허용이 되면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에서 피워도 된다는 논리인데 요즘에는 사실 옆집에서 담배 피워도 담배 냄새 나거든요. 연기는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옆집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건물 안에서 금연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에서도 그래서 다들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시잖아요. 하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3512번님은요. 아유 어쩌나 나는 좋은데 아이들이 싫어해서요. 하긴 세대 차이도 좀 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다 아이들이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안 먹어봤을 테니까 어린 사람일수록 그럼 조금 그 냄새가 싫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많은 분들이 사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답은 청국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은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내일은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고 내일은 네, 생중계 라이브 들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픈, 아름다운 마음.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2: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가자.
3: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에 두 계절이 머무는 것 같은 요즘 파란 하늘 속 구름은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엔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오늘 28도까지 오르고요. 전주와 광주가 29도, 대구와 부산은 27도로 늦더위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점심시간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조금씩 차량들이 줄어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오히려 좀 차가 늘어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계속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혔는데 11시 반때부터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이유는 기흥과 수원 부근에서 작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작업 때문에 좀 밀립니다.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한 대 있고요. 춘천 분기점 부근 작업 때문에 춘천 분기점을 지나는 차량들 5km가량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0: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낯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며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단체로 혈압이 올랐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군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로 칭하며 집값 폭등과 경제 악화 속에서도 국민이 아닌 대통령 뜻만 따를 거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아스팔트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게 제1야당의 해법이어선 안 된다며 청문회가 끝난 것이지 정기국회가 끝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컨트롤타워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냐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고령농과 임차농민의 어려움, 농지거래 실종 등 여러 문제점을 담은 농지 조사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농지 전수조사의 후폭풍은 그야말로 농지 대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탁상 행정을 그만하고 농촌 현장의 이야기부터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한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협력 방향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이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아태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과 네팔 홍수 등 격화되는 에너지 기후 위기 속에서 국제에너지 산업 동향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장기중립금리 전망치를 6월에 3.1%에서 3.2%로 올렸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2.3%와 2.4%를 기록하며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거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이어서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국제 유가 흐름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도 예정된 만큼 경계감을 갖고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후티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동서송유관의 절반가량을 며칠 안에 복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동서송유관 긴급 수리 작업을 시작해 며칠 안에 전체 수송 용량의 약 50%를 우선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산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청주 28도 예상되고 포항 26도, 목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2도, 습도는 4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며 큰 화제를 모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나무의사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사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학교, 가로수 등 생활권의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수목진료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수목관리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적절한 약재 사용이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수목이 상하거나 도심 생태계에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나무 의사가 있는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의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최근에는 은퇴 이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제2의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자연 친화적이란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로 수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무의사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학위나 국가기술 자격, 실무 경력 등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속 도심의 허파를 지키는 나무의사,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파수꾼이자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 2막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나무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지명한 연준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낙점한 인사들의 잇단 소신 행보로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자초한 물가 불안의 책임마저 연준의 정치적인 음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자신이 직접 낙점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3: 금리가 너무 높고 부적절합니다. 연준 이사회는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 이사회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워시 의장은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정면으로 선을 그으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을 짚었습니다.
3: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작은 조달로 자본 경쟁이 실재합니다. 지정학적 불안 상황 역시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깁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린 데다 끝없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과 시장 충격의 근본적인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고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3: 악화일로인 이란 전쟁의 매파적인 연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채 금리 급등까지 맞물린 상황입니다. 월가 자산 관리 전문가입니다.
2: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5천 달러씩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선심성 공약까지 고집하며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무역과 재정 정책을 펴는 이들도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일침을 가한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 이틀 전 연방 대법원마저 우편 투표 제한 시도에 등을 돌리는 등 사적 충성을 기대했던 트럼프의 기대는 사방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경제 혼란을 무책임한 음모론과 남탓으로 돌리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합의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의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주말과 추석을 앞두고 날씨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지만 제주와 해안과 해상은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아시안게임을 앞둔 일본 남쪽으로 25호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내륙은 날씨가 아주 좋은데 제주와 해안가는 흐린가 보죠?
5: 네, 그렇습니다. 이 당분간 내륙과 해안의 날씨 차이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이 서쪽 내륙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주말까지 대체로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다만 이 동풍이 강하게 밀려드는 동해안과 제주도 쪽으로는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 산간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 속에 최고 3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해안가 쪽으로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네, 새로 발생한 25호 태풍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5: 네, 어젯밤 괌 북동쪽 먼 해상에서 25호 태풍 두디안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북서진 중인데요. 태풍은 앞으로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주말 이후에는 일본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1일쯤 일본 도쿄 남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에 내륙에 상륙하지 않고 도쿄 남동쪽 먼 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수증기와 또 북쪽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질 것으로 보여서 남해 먼 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최신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 기간 현재 예보대로라면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돼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성묘길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일본으로 태풍이 간다고 하니 또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는 다음 주쯤에 지장은 없을까요?
5: 네, 우선 일본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팀이 경기할 다음 주 초반쯤 경기 자체가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앞서 진로도에서 보셨듯이 25호 태풍은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반쯤 21일쯤이 되는데요. 도쿄 남쪽 먼 해상까지 태풍이 올라온 뒤에 육상에 상륙하진 않고 곧바로 일본 동쪽 먼 바다로 꺾여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나고야와 아이치현 일대는 태풍의 진로 서쪽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는 셈입니다. 다만 태풍이 접근하는 20일과 21일 사이에 일본 남부 해안과 도쿄 등 일부 지역으로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 등 현지 이동 시에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쯤 도쿄 인근 열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릴 확률을 40% 이상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4: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금 전 전체회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보실까요?
6: 자, 뭘 뻔합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할래요, 저랑?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청문보고서는 그날 또는 다음 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법이 있어서 이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를 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자 마저 들어보세요. 자, 의사진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곽빛대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건 아까 그러셨습니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구조에 3일 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3일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4: 네, 조금 전 법사위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고요.
6: 오늘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야.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아니 3일 내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게

0: 법이에요, 법. 아, 그래서 협의하셨잖아요. 자, 예, 그러면.
1: 네, 국민의힘이 지금
0: 아니 인사청문회법에
1: 맞다고 항의하면서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법사위 상황이고요.
0: 아이고,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상당히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다. 라고 주장을
0: 자,
1: 하고 있는
0: 여러분,
1: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0: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지만
1: 상황이죠.
0: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구조 2항에는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네,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했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0: 그날,
1: 얘기가 나오는지
0: 다음 날
1: 조금 전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0: 3일 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김승만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그 두 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승만 후보자를 심지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조차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김승원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제대로 된 검증은 원천 봉쇄한 채 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전횡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0: 대한 검증이 철저히 봉쇄된 방탄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벌떼 같은 어머만 듣고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제부 발급일 뿐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가 임상 승인이 나면 수천억의 이익을 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 청탁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 후원금 약속 사실, 해당 임상시험 승인으로 인해 주가 조작 세력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정모 판사 관련 사법 로비 의혹은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1: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 간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법사위 상황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민주당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잡았다면서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제대로 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없이 답정너 면죄부를 발급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시사정각 코너에서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뭐 비만 치료제가 인기죠. 비만 치료제를 허가 없이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건수가 올 들어서 8월까지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 가짜 마운자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관세청에서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 시도 사례를 공개했다고요?
2: 네, 관세청은 올해 해외에서 비만 치료제를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시도 5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처방이나 수입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만 치료제를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가 5,03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4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올해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비만 치료제 중에는 가짜 마운자로도 있었는데요. 관세청은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 9개를 분석한 결과 성분 함량은 제각각이었고 일부는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돼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섭씨 2도에서 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냉장 유통 체계도 없이 운송된 겁니다. 관세청은 해당 제품들은 상표 권리자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데요. 관세청도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 특성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3: 네, 지난 11일 수시 접수 마감인 오후 6시를 불과 10분 앞두고 접수 대행 사이트인 UA 어플라이 사이트가 이렇게 먹통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4: 마지막 원서 출력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UA 서버가 다운돼서
5: 재수생입니다.
4: 원서 접수 창으로 아예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6: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경쟁률보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5: 3학년 학생입니다.
6: 올랐거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두 명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어서
3: 이 수험생들이 문제 삼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 예정된 대학은 143곳,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 17개 대학만 최종 경쟁률이 공개가 된 겁니다. 서버 장애로 애초 6시였던 접수 마감이 7시로 연장이 되면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복구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체 대학에는 오류 상황이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교육위에서도 교육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0: 이게 정상이었다면 51분에 접속하신
1: 김문수 민주당 의원입니다.
0: 54분 55분까지 충분히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50분부터 장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도하다가 흔적이 남지를 않아 있어요. 이분들이 그게 진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구제를 못해줘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2: 12년을 이 원서점
1: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입니다.
2: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님의 책임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잘 해결하겠다. 내가 주무부처 장관이다 라는 그런 딱 부러지는 태도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대입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서 구제 신청을 한 사례는 모두 1,58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에 구제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원서 접수를 마친 학생은 현재 250건 정도인데요. 교육부는 마감 시간이 연장된 사이에 17개 대학에 제출된 원서에 한해서는 접수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구제 방안에도 수험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된 원서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에는 3만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한 상태고요.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어제 저녁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로 교통이 통제된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려다가 도로 화단에 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 비상등을 켠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 버스가 도로 중앙 화단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당시 버스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유턴 차로에 들어섰다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직진 차로로 옮기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상회의로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자 버스 기사가 무리하게 차로를 바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고 경찰관이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성남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엔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나들목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8톤 탱크로리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선 고물상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3년 2개월 만에 올린 건데 이제 인상 사이클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연준은 보통요. 한번 예. 올린다거나 한번 예. 내릴 때 평균적으로 3회 정도를 쭉 추세적으로 올리고 예. 추세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2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90년대 이후에 딱 한 번은 원앤던이라고 하죠. 한 번만 올리고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97년 3월. 동남아 경제 위기, 우리 IMF 위기 터졌을 때였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추세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0: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 하루 전, 이틀 전에 이미 다 뷰를 바꿔서 거의 인상이 95%까지 왔었는데, 문제는 앞서 화면에 자막들 나가고 있는데, 기자회견에 등장한 케빈 워시 의장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뭐 모습을 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 나왔을 때 시장은요, 오히려 주식시장도 상승 탄력이 나왔었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케빈 워시가 기자들 앞에 서면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도 매파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물가가 너무나 높다. 더큰 문제는 이 너무나 높은 물가가 너무나 꾸준히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올렸다라는 표현 우리가 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융 여건을 살펴보면 이번에 인상이 전혀 긴축적이지가 않다. 이건 이제 애둘러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나는 금리를 또 올릴 거야. 그것도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게 되면서 실은 원래 원했던 시나리오는 인상하되 코멘트는 아주 부드럽게 이거 아직 몰라 하고 지금 유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전쟁만 잘 해결되면은 뭐 굳이 안 올려도 되지 않아를 원했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비둘기적 인상 이랬었거든요. 이건 그것도 아니라 가장 경계했던 인상도 하는데 발언도 상당히 세게 하는 매파적인 인상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어쨌든 고물가 상황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0: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가 자체는 이제 소위 말한 유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 자체를 솔직히 말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도 없죠.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뭐 갑자기 원유 공급이 막 늘어나고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일각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건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물가와 유가, 소위 말한 금리와 유가는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중앙은행의 책무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칼과 수단은 통화정책이라는 금리밖에 없고요. 지금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기 때문에 그럼 뭔가 행동과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카드를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물가가 너무 높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게 케빈 워시 의장의 설명인데, 금리 인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겠죠. 케빈 워시 의장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3: I've got nothing for you on a
4: 대통령과의 논의에
3: discussion with the
4: 대해서는 제가
3: president.
4: 말씀드릴
3: decision
4: 내용이
3: we made today
4: 없습니다.
3: was the right
4: 오늘 우리가 내린
3: decision
4: 결정은
3: to
4: 의회가
3: deliver
4: 우리에게
3: on the
4: 부여한
3: remit that
4: 책무,
3: Congress
4: 물가
3: gave us to
4: 안정을
3: ensure
4: 보장하라는
3: stable
4: 책무를
3: prices.
4: 이해하기
3: Part of the
4: 위한 올바른
3: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4: 결정이었습니다.
3: is we
4: 연방준비제도의
3: stay in our lane.
4: 독립성이 유지되는
3: Interest rates are
4: 데에는
3: too high.
4: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영역을 지키는 게
3: appropriate? And
4: 한
3: I talked to
4: 부분입니다.
3: Kevin. And I said, you
4: 금리가
3: might as
4: 너무
3: well vote with
4: 높고
3: the board
4: 전혀
3: because it's not going to
4: 적절하지
3: matter.
4: 않습니다.
3: The
4: 워시
3: board is very
4: 의장에게
3: hostile.
4: 어차피 소용없으니
3: Is it very political?
4: 이사회와 함께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그렇게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중간 선거 전에 이제 금리를 올려버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히 좀 화가 난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파월 의장보다 좀 매운맛입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런데 이제 저도 코멘트도 받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추적을 했었었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파월 때는요, 전 의장이죠. 파월 의장은 파월 개인에게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는 막말을 막 바보 멍청이 막 이랬었는데 이번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약간 자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면서 너 잘못은 아닌데, 워시 너의 잘못은 아닌데, 지금 연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 이제 FOMC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따르라고 했다라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나온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였습니다.
2: 그랬군요.
0: 그러니까 케빈 워시도 올렸다는데 표를 던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임명했던 케빈 워시였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좀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워시는 어쩔 수 없었고 그 나머지 보드 멤버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몰아가면서 앞서도 인터뷰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 이하가 적절해. 하고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안 하면 현재 상태에서 미국과 무역 적자에 있는 나라와 교역 안 하겠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교역 끊어야 되는데 그냥 말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놓고는 있습니다.
2: 한번더 올리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죠.
0: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일정을 놓고 보면은요, 이제 남은 FOMC 회의가 10월에 한번 있고 11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인데 11월을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간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 중립에 대한 원칙 때문에 못 올릴 것 같고, 뭐 전쟁이라든가 유가가 안 떨어지면 아마 12월에 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시 의장을 직접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좀 더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아니죠. 케빈 워시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뭐 누구 열 개 물 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매파 본색을 보여준 케빈 워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한켠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올릴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올릴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복심 오른팔이라는 이유로 동결을 했다거나 심지어 만약에 이 새벽에 인하를 했다고 쳐보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특히 채권 시장은 뭐 일명 채권 작용단 어떤 단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그냥 채권시장의 채권작용단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참지 않겠죠. 오히려 국채금리가 폭등했을 겁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도 저기도 나오지만은 본연의 임무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차라리 저 모습을 보였었던 게 오히려 지금의 특징, 핵심 중에 하나인 국채금리에는 미국의 국채시장에는 오히려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 파월 전 의장과 그렇게 싸웠었는데 또 이런 일이 계속 연출될지 그런 분위기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0: 그렇죠. 한국은행도 원래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견을 했었고 미국은 올려줬고요. 이번에 이제 올리면서 미국은 밴드를 쓰고 있는데요. 3.75에서 4%가 됐거든요. 우리는 3%죠. 1%포인트의 금리 차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 12월에 전쟁이 끝나거나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또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럼 1.25는 따라가기가 우리가 좀 버겁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도 유가를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연내 한 번 정도 더 한국은행도 특히 이번에 신현송 총재는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거의 100% 확률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통상 뭐 금리를 올리면 증시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법칙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 금리 같은 경우에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는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이게 법칙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정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한 5% 된단 말입니다. 뭐 기준금리도 올렸었고 그런데 모기지론이라든가 대출금리는 7, 8%가 돼요. 뭐 8%가 넘습니다. 뭐 9%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갈 수 있죠. 적어도 대출 금리보다는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연 한 10%는 늘

0: 그런 건데 이번 측면에는요 간밤도 그렇고 오늘 국내장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밤에 미 증시도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반도체는 탄탄하게 버텼습니다. 예, 거의 이제 뭐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버텨냈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케빈 워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용 문제, 물가 문제 이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하고 있는 AI 개선. AI의 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AI의 생산성 효율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적은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나오게 되면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도 금방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AI 반도체는 더 필요하겠네. 이건 더 가야 되겠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잘 버티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AI 생산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화두는 AI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속도 조절론 또 AI 뭐 인류 종말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근거를 갖고 있는 얘기인가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음모다, 역겨운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트럼프 행정부,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트럼프가 임명을 했죠. 이들은 AI를 더 발전시키고 AI를 더 개선시켜서 아까 말한 생산성 효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장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AI가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LM들, 뭐 ChatGPT라든가 이런 클로드들이 좀 사고를 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었는데 가령 OpenAI의 최신 버전, 우리에게 출시가 되진 않았는데 훈련시키는 와중에서 자기가 멋대로 가서 허깅페이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목적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어떻게 보통 시키냐면 아주 간단하게 너 이거 해와 하면은 이제 걔가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수행을 할 때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남의 거를 해킹을 해오는 이 정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사한 전직 OpenAI 직원이 이대로 가면 3년 내에 인간이 오히려 AI에 다 집어먹힌다 이런 사건이 있었었고요. 여기에 민주당 쪽에 오바마 전 대통령, 해리스 전 이제 대선 후보였었죠. 지금 빨리 AI 속도 규제를 해야 된다. AI 규제가 필요하고 이대로라면 오히려 우리 인간이 AI에 종속된다. 여기까지 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엔트로픽에 이 아까 말한 이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모여가지고 AI 속도를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AI 개발 속도론들이 이제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다음에 그 챗GPT의 샘 울트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갑자기 이쪽 편이 한번 뭉치게 된 거고요. 이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끼리 미국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으면 중국만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의 발목을 잡으려는 역겨운 행동이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젠슨 같은 입장에서는 칩을 더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칩에 우리의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야 좀 쉬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좀 판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뭐 저희가 영화 터미네이터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뭐 10명 중에 6명, 인류가 진짜 AI에 의해서 뭐 정복될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0: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를 하면은 정말 낯설거나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 저게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도 있다.
0: 가능성도 매우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AI를 시작했을 때 목적이 AGI를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딱 우리 인간 같은 애, 두뇌 이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친구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AGI가 목표인데 지금 AI의 전문가들은 이 수준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목표를 주죠. 이거 해와 저거
1: 지시하죠.
0: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마치 우리의 실제 비서처럼 내가 명령하지 않았어도 입안에 혀처럼 굴어서 자기네가 활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뭐겠습니까? 배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터미네이터가 엄밀히 말하면 저 터미네이터의 두뇌는 지금 완성형이거든요. 근데 몸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을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쉽게 말해 로봇을 좀 어렵게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로봇

0: 로봇의 개선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특히 로봇은 손이 어렵거든요. 손가락. 손가락도 완성되고 있고요. 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최초엔. 그래서 자꾸만 로봇이 쓰러져요. 그래서 아예 뭐 LG 같은 경우에는 발 대신에 그냥 그 발, 하프파프로 붙여놓은 이런.
1: 바퀴가 있는.
0: 바퀴를 해버리고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발, 다리까지도 완벽하게 구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뇌와 몸이 함께 가니까 지금 화면에서도 자꾸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트럼프 쪽, 또 우리 입장에선, 특히 K반도체는 어쨌거나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야 되고,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려면 빅테크니 또 이런 소위 말하는 챗GPT니 엔트로픽이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상반된 의견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좀 소수의 그 기업들이 기득권 지키기 하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진짜 지금 시점에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된다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0: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특히 저는 그 사다리 걷어치기 이론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걸 다 보고 있었는데, 짜고 치는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짜고 치는 작전처럼 이 다리오 아모데이 소위 말하는 엔트로픽 CEO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일론 머스크도 동의를 하고요. 샘 울트먼도 동의를 하고 구글 창업자도 동의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민주당 쪽에 막 해리스, 오바마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무슨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사다리 걷어치기라고 얘기하냐면 이들 가령 뭐 챗GPT라든가 그러니까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엔트로픽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일단 온것 같아요. 하고 그들의 골방 속에서는 자기네들은 더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AI 규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이 기업들은 어떡합니까? 규제에 번번이 걸리죠.
1: 그렇죠.
0: 지금 이미도 뛰어넘을 수도 약간 힘들 것 같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규제를 통해서 밑을 막아버리면 이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 위에 이미 선을 넘었던 사람들만 더 발전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사고를 칠것 같거든요. AI가 이 정도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는 목표도 제시를 안 해주면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행동 강령도 나왔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 멸망까지 갈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추후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새가 낀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길게는 오는 2029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토어 구역에서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늘리고 갱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고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2: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2: 만들어 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0: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1: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4: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 고수익에 원금 보장?
19: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2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빛이 많이 뜨겁습니다. 9월 중순인데도 낮에는 선글라스나 모자가 어색하지 않은데요. 되도록 그늘로 다니시고요. 충청 이남 지역과 경기 동부 지역은 자외선도 높은 단계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27.2도, 대구 26.1도, 광주 2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자유로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까지 정체 이어지고 작업 중인 곳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5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강남과 여의도, 용산과 마포에서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 중입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 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중간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 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수삼패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정체 보입니다. 춘천분기점 갓길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국민의 법사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법력권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단독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장 보시죠.
1: 빨대를 꽂았다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자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앞서 법사위 상황을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면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조차 일방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한 상황이고요. 서영규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오늘로 택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가 진행된 후 3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그 일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법력권 단독 채택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명 강행 시에는 장애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밝혀둔 상황인데요. 전국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또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퇴임한 이용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가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눈물부터 엉뚱한 해명까지 다양한 순간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만 후보자 검증의 장마저 짧고 자극적인 예능 콘텐츠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화 기자입니다.
3: 감정에 벅차 눈물을 흘리고
4: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때로는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공방도 벌어집니다.
5: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4: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5: 판결문도 못 읽어요?
6: 그걸 제가 후보자인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2: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3: 누리꾼들은 눈물이나 뜻밖의 답변을 포착해 재치 있는 제목을 보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조회수 경쟁에 놓인 기성 언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청문회의 막말과 충돌을 기사화했지만 이제는 발언 하나, 표정 하나까지 따로 떼어 짧은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지난해 쇼폼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청문회 현장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차분한 검증보다 짧고 강한 한마디나 눈에 띄는 공방이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8: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날카로운 질문,
2: 선수호 변호사입니다.
8: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3: 10시간 넘는 청문회도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몇십 초짜리 영상으로 압축되는 시대 엄중한 국무위원 검증마저 순간의 재미와 자극에 가려지면서 정작 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9: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0: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출범 10일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압수수색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 네,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효용직 부족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 선관위까지 모두 9곳이 강제수사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요.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 다음 날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진입해 투표용지 등 현장 보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0: 선관위 압수수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1: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 역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외유성 출장,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여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서 합수부는 해당 자료를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이첩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료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이 공식 출범 이후 첫 경제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장모를 때려서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조제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제복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장애인인 조제복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깊이 검토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과 폭력적인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제주공항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2,200여 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치안 유지와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571명이 투입되면서 시간의 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 수당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2: 해바라기 씨봉 두나 과자 상자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이번에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마약 유통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마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검거 장면부터 좀 알아볼까요?
3: 네, 아파트 단지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갑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를 탔던 남성이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오고 도망가려 하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내로 밀수한 신종 마약 야바 2,000정을 수거해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통책 30대 A씨가 검거된 겁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A씨를 포함한 해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3개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조직은 57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케타민을 들여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필로폰 1.2kg과 케타민 500g 등 시가 6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2,74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2: 네, 이번 범행만 봐도 알수 있듯이 마약 유통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죠.
3: 네, 일당은 과자 상자나 해바라기 씨 봉투 또는 신체 등의 마약을 은닉하며 세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밀수 유통되는 마약 종류와 국가가 다양해지고 위장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정원과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밀수 단계에 있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최근에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한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사진 속의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과 닮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길 정도인데 AI로 합성된 가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여성의 골프채를 쥐고 있는 손가락이 6개로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백악관 측도 명백한 가짜 사진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국내 개발 드론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민간 기업의 기술을 군 환경에서 시험 검증하는 국방 드론 기술전. 그런데 드론을 쫓아가서 타격하는 공대공 요격 드론이 이 드론을 실어 나르는 모 드론에서 분리되자마자 이렇게 빙글빙글 추락합니다.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추락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 밖에도 카이가 개발한 중형급 제트 엔진 무인기도 이륙하자마자 곤두박질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잘 보시면 소형 화물차가 보이고요. 옆에 천을 둘러 배처럼 꾸며놨습니다. 자, 뒤에 탄 사람들 노를 젓는 듯한 동작도 하긴 하는데요. 조금 어설퍼 보이죠? SNS에 올라온 2026 여수 세계 박람회 뱃놀이 공연의 모습입니다. 게시자는 실눈을 뜨고 보면 배 같기도 하다며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사업비 약 7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려지며 뱃놀이냐 차놀이냐 투자 대비 부실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지역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에 하라며 화나라며 공연료는 팀당 최대 300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네, 깊고 좁은 얼음 틈에 빠진 새끼곰 한 마리 보이시죠? 구조대원들이 주변 얼음을 서둘러 제거하고 있습니다. 틈을 넓힌 뒤 밧줄을 이용해서 이 새끼곰을 가까스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해발 약 5,000m 고산지대인데다가 구조하는 내내 어미곰이 주변을 지켜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한 새끼곰, 이제는 얼음 틈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겠죠.
0: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후티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동서 송유관의 절반가량을 며칠 안에 복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동서 송유관 긴급수리 작업을 시작해 며칠 안에 전체 수송 용량의 약 50%를 우선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람코는 파손되지 않은 정제 압축기지와 일시 중단이 됐던 배관 라인을 우선 가동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 흐름을 빠르게 일부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관련해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이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4: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5: 그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을
6: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깊이 좀 토의하고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회담은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시작 하루 전에 대폭 축소한 뒤 두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급작스러운 훈련 축소에도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지만 그 사이 관심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불붙은 겁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대 여론을 감안해 파병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미국이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현 장관은 출국에 앞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5: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고.
4: 당초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합의에 맞춰 추진됐지만 해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별도로 외교장관 회담만 열리게 됐습니다.
5: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4: 조 장관은 이 밖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협의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강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전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법사위가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여러 맥락을 보면 일자를 대통령 기자회견이 내일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오늘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0: 네.
1: 그 후보자 임명에 결격이 없다. 심지어는 뭐 70년 그 역사에 가장 잘된뭐 인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인사청문 보고서 그 채택 강행을 예고를 했던
0: 박원석 전
1: 거고
0: 정의당
1: 시간 끌고 뭐
0: 의원입니다.
1: 있냐 이런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청문회에 이른바 한방이라는 게 없었고
0: 예.
1: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반복됐는데 그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만큼 해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론도 좀 누그러질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기대까지 깔려 있는데, 뭐 여당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여론은 나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청문회 끝난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제 여러 언론들의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많이 의견을 내놓고
0: 예.
1: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별개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건꼭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윤리적 기준에서나 혹은 전문성이나 혹은 뭐 소신이나 혹은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과정인데
0: 예.
1: 그 점에 있어서 엊그제 있었던 청문회가 과연 충분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과 또 답변에 그런 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런 점을 이제 여당은 뭐 사실 여당 입장에서 후보자를 방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청문회를 고려했더라면 오히려 여당이 그런 후보자의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를테면 증인도 채택하고
0: 네.
1: 또 공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던 면을 먼저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후보자가 좀 사과하고 자세를 낮출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해명은 해명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국민들 보기에 더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0: 예.
1: 아쉬움이 남고요. 야당의 창도 좀 무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넨셀 그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문제의 초점인데 오히려 그 다른 그 쟁점들을 조금 야당에서 제기함으로써
0: 예.
1: 초점이 분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력이 좀 모아지지
0: 예.
1: 않고 결과적으로 목소리는 큰데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임팩트가 없는 그런
0: 네.
1: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저희 뭐 퇴장하면 좀 크게 보여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박형수 간사도 이제 소리를 치고 이제 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지금 오전에 법사위를 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문 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한 이후에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퇴장했고 임명 강행하면 장외 투쟁으로 우리 간다 이 입장 밝혔는데 어느 정도 수위까지 공세를 끌어올릴 걸로 보십니까?
2: 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비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0: 예.
2: 부분을 어떻게 국민 여론과 접목시켜서 야당이 끌어갈 것이라는 부분을
0: 이용호
2: 놓고
0: 전
2: 국면을 할
0: 국민의힘
2: 거라고
0: 의원입니다.
2: 생각해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0: 네.
2: 서영교 위원장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영교 위원장이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이미 이 청문회를 열기 이전
0: 예.
2: 사실상 국민적 어떤 뭐 검증 과정에서 이미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은 이미 사실 낙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문회에서 여당이 뭐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실드를 쳤습니다만 그러나 보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전혀 의혹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된 것이고 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압력성 청탁이라는 것에
0: 예.
2: 대한 본질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청문이 끝나고 나서도 그왜 전에 제네셀 그 오너의 영장 기각을 했던 정판사의 그 변호는 한 번도 저기 그 김선 후보자가 맡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또 드러나더라고요. 한
0: 예.
2: 것이. 그래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가져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치고 가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 나빠도 일단 마실면은 맞고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종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인데요. 그 후폭풍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 큰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과 김영진 의원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 제가 볼 때는 강모 교수는
4: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3: 무죄가 됐죠. 그리고 그 브로커라는 양모 여인도 무죄예요. 왜 김성은 의원만 기소유예냐고요. 이것은 그 두 사람이 무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참여연대 그런 훌륭한 시민단체에서 부정적 의견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저는 직접 해본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5: 사실은 뭐 김성원 후보 현재 출마하고 있는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임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4: 김영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보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네, 김영진 의원 발언 들어봤는데요. 김영진 의원 발언 초반에 이름이 이제 박지원 의원으로 잠시 잘못 나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면 뭐 찐명 중에 찐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임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전체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익을 따져본 걸까요?
1: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는 뭐 지명 철회나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쨌든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여기에도 큰 이제 손상을 입는 거죠. 여당으로서는 여기서 더 밀려서는 안 된다.
0: 이런 지지율이 위기감이, 떨어지더라도 강행하는 게 낫다.
1: 이런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지지율이 어차피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로 인한 그 지지율의 부정적 영향을 설사 빚더라도 여기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데미지가 더 크다.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이 인사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만회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있느냐, 이걸 동시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런 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맞고, 뭔가 이제 회복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여당으로서는 숙제고 또 대통령으로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승원 후보자 이제 임명은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국민 여론 전반을 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 정부나 여당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들이나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평가를 봐도 그렇고, 이 경우는 이제 국민 그 시선에서 보기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앞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무죄가 났다. 근데 그것도 정확치는 않은 게 1심에서 범죄 수익 은닉죄는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항목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양모 씨도 기소를 했고, 때문에 사법적으로도 그게 완결이 되지는 않은 데다가, 아니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게 유죄냐 무죄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과연 후보자로서 적합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부정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은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강행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쥐도

0: 죽은 제렌셀 독약을 다시 임상시험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가족들이 응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럴 각오 없이 김승원 후보자 강행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제렌셀 독약 먹고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올렸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 파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1: 조국 그 사태와 뭐 단순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쁜 것만은 사실이고요. 한동훈 그 의원이 저렇게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어휘를 동원해서 지금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자체로 보면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검증을 끌어온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예.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취소 문제 그리고 개헌 연임의 문제 이런 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일 대통령께서 공소취소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김수원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서 충돌하는 그런 결과가 예.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이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내일 뭐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언어 자체의 신뢰가 지금 많이 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는 내일 어떤 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 대통령이 마주할 키워드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검찰 개혁, 인사 논란, 호르무즈 파병, 이런 거 기자들이 내일 질문 많이 하겠죠.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딩, 어떤 워딩을 던질 것인가, 이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왜 굳이 해야 되냐. 임기는 헌법상에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런 우회적인 답변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 연임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모양이다라면서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끝내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기사 제목 뽑힐 만한 한 줄, 명확한 한 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2: 저는 하실 거라고 봐요. 헌법상 불가능한 얘기고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고
0: 여당이... 그 워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명확해집니까?
2: 아니, 헌법상 불가능하고 시도하지 않는다.
0: 시도하지 않겠다. 예. 예.
2: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건데 그럼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다 그걸 선서해야 됩니까? 연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된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권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작년에 법제처장도 그렇고 때문에 개헌을 지금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헌의 동력을 살리려면 대통령이 저 문제에 대한 의구심, 의혹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좋고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요. 공소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입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법무부를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수건 후보도 안 하겠다 그랬고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 거기에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간 거 본인 반대한다. 예.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다 하고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 괜히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여권 내에서조차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이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런 과제들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 주시면 내일 뭐 어쨌든 기자회견이 조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또 열린 결말로 가느냐 마침표를 찍느냐 갈림길에 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정서, 마음에 다가가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생적으로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공소 취소의 문제, 심지어 연임 개헌 문제도 대통령이 그런 그 연임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벗고 싶은 것 때문에 예. 시작됐다라고 하는 동기적 순수성 문제를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면 적어도 내 사법적 리스크, 에 관해서는 나는 임기 후에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끌어가는데 적어도 검찰 문제든 뭐 공소시효 문제든 연임 문제든 전혀 결부시키지 마라. 예.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떨어지는 어떤 지지도의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멈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워낙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말을 쉽게 바꿨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해도 예.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본인의 어떤 국정운영의 방향과 본인의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쾌히 정말로 반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내일 뭐 기자들이 제목으로 뽑을 명확한 한 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할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이제 지지율 하락할 때 반전의 돌파구가 되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거의 20%대까지 갔을 때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죠.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3: 캄캄한 산중들이 홀로 앉아서
4: 전 대통령입니다.
3: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0: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런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때 지지율이 20%대였는데 그래도 저 기자회견 이후에 반등을 했다 그래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반등 효과를 좀 노리고 싶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면 예. 대통령이 어떤 이를테면 성찰과 어떤 말하자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 성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안 들어오고 특정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 광우병이 발병되는 그 위험 물질은 지금도 안 들어와요. 미국산 쇠고기가.
0: 일정 부분 한 발 물러서.
2: 네, 그런 정책 변화가 있었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서 지지율 그 반등에 모멘텀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하게 그런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이 달라진 태도 이걸 보여주는 게 좋고요. 거기 이제 공소취소나 연임기원이나 이게 가장 큰 쟁점이다라는 거고 정책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호르무즈 파병이든 부동산 문제든 아니면 여타의 민생정책이든 대통령이 모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에 훨씬 더 좀 나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 전체 고민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예.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어? 라는 평가는 듣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노력과 준비를 했어요.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지지율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기자회견이 내일 열립니다.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생 가능.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됐다는 속보와 국회 현장 중계는 지연 중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등일시.
7: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
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8: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을 보내러 나온 승객들로 붐비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죠.

0: 한마디 없이 이게 뭐예요?
1: 아이 나 진짜
0: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1: 뭐? 신고?
2: 신고한다는 말이 트리거가 됐던 걸까요? 가해자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뿐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주변 승객들까지 공격 대상이 됐단 점이었죠.
0: 거리야! 피해요! 피해!
1: 저 사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0: 저쪽으로 도망가는데요!
1: 경찰이죠? 여기 의정부역인데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2: 결국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혼란을 틈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이 뒤쫓아 시간을 벌었고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불과 나흘 뒤 또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여러 명이 다쳤죠. 불과 나흘 간격으로 벌어졌던 두 번의 흉기 난동,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두 사건 나란히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2: 자, 지하철역에서 시민 8명이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살인미수였는데요. 우선 최초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2012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30대 남성 유모 씨가 전동차 바닥에 뱉은 침이 남학생의 발에 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 씨가 사과 없이 내리자 학생들이 따라 내려와 경찰 신고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유 씨가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비가 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아무 관련 없는 승객들까지 공업용 커터칼로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이 크게 다쳤고 수사기관은 단순 상해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근데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해와 살인미수 뭘로 갈리고 이 사건은 왜 살인미수를 본 거죠?
3: 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살인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의는 눈에 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공격 부위와 수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고 도망치는 무고한 승객 8명을 열차 안팎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단순 상해 의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수상해에 그쳤겠지만 법원은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구형이 10년이었음에도 징역 7년이라는 수치만 보면 보다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격리와 치료를 강제하는 치료 감호가 병과되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2: 근데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시민 8명이 다친 사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7년, 재판부는 뭐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래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 이건데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유가 뭡니까?
3: 네, 사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참작한 핵심 이유는 바로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단순한 흥분이나 음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 감정 결과, 진단, 과거 치료 이력, 범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치료 감호는 정신 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즉 법원은 이 사람이 처벌만으로는 교화될 수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특히 2012년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의무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하는 필요적 감경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미수에 따른 감경,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2: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법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지만 바뀌면서 지금은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결론이 혹시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3: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지금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 감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 여부를 판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임의감경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 PC

0: 시방 사건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가명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차별 흉기 난동의 중대성을 보아 형을 깎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 재량에 따른 정상 참작 여지는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자동 감형이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가해자가 사건 당시 흉기를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물론 평소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건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형량 판단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까지 신설이 된 상황이니까요.
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적으로 흉기 소지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을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시 변호인이 평소 일하며 갖고 다니던 칼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꺼내든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흉기를 꺼내든 단계부터 독립적인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뭐 불과 바로 나흘 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또 흉기 단독이 벌어졌어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참 충격적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역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나흘 뒤인 2012년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또한 번의 말도 안 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를 100여 미터부터 미행해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주를 막으려던 행인의 복부를 찌르고 다른 시민을 인질로 잡으려 시도하며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무술 전공 교수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용기 있는 대처로 가해자를 제압해 결국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재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자 혼자 죽기 억울해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며 범행 한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역 사건은 8명 부상에 징역 7년. 근데 여의도 사건은요. 4명 부상인데 징역 14년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까?
0: 네, 피해자 수만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판단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세 가지 축에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여의도 사건은 흉기를 직접 갈고 2시간 전부터 잠복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반면, 의정부 사건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의도의 집요함입니다. 여의도 가해자는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도주 중에도 인지를 네 차례나 찌를 만큼 살해 의사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셋째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과 치료 과목이 병과된 반면, 여의도 사건은 그 어떠한 감형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여의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0: 네, 여의도 사건의 가해자 역시 실직과 빚, 우울증 같은 심리적 한계 상황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범행 당시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가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숫돌에 갈아두고 표적을 정해 2시간을 잠복했으며 범행 후 도주까지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사리 분별과 행동 통제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부분입니다. 즉, 생활고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 라는 개인적 사정과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이 마비됐다라는 법적 심신미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울감이나 분노가 범죄 감형의 방패막이가 될수 없다는 점은 법원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앞서 의정부역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이었거든요. 이분들 포상은 혹시 받았습니까?
0: 네, 더큰 참사를 막아선 용감한 영웅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장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공익근무 요원들과 승객들이 돌과 우산을

0: 그리고 흉기범과 대치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조기 검거가 가능했는데요. 법적으로 범죄 직후 흉기를 든 가해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제압행위는 명백히 적법합니다. 이처럼 검거에 기여하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의로운 행동을 하시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가 자초한 일이다라며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국가가 마련한 법적 보상과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반대로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했다. 이럴 때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로 문제가 되는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범인 잡다가 범인이 나를 고소하면. 사실 최근에 유명인이 나나 씨. 그분도 이 강도를, 주거침입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오히려 자기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의료원 시민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처리를 해봐야겠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범위 내의 제압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꼭 유념해야 되실 선이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가해자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붙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가한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실 원칙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두 번째로 제압이 완료되면 즉시 추가 행위를 멈추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대원칙은 본인의 안전입니다. 흉기를 든 범인과 맨몸으로 정면 대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지역은 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원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에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우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로는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볕이 강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쉬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동 2터널 2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룡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서울 방향은 수원 부근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성산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1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응수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전 법사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오전 11시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젯밤 11시 기습적으로 청문보고서 상정을 일방 통보했다면서

0: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서영규 법사위원장 청문회 3일 내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하는 게 법이라면서 상정을 강행했고요. 이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오히려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다며 김승원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1: 오히려 검찰 개혁하면서 잘못된 것을
2: 서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1: 적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 그리고 책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0: 국민의힘도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결격 사유에도 불구 김승원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결국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3: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김승원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2: 만들려고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0: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 영순위로 꼽았던 국민의힘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야당의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위원회와 산자위원회의 경우 아침 돌연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홍지선 국토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실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가 끝내자마자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정부의 거친 악담을 퍼붓고 있다며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영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오전 상임위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대신 이영일 후보자 17년 보유 과천집 실거주 4개월 논란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4: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0: 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비롯해 여권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니만큼 민주당으로선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다시 국정 동력을 얻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뭇 결연한 분위기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청취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지 국민의힘 생떼와 투쟁 정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공소취소, 연임 없다는 선언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정책 백지화, 국방 외교 정책 대전환,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대답도 뒤따라야 할 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견을 취소하는 게 낫다.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지지율 하락 시점마다 대국민 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던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불과 석 달 만에 52%에서 2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전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으로 돌파에 나섰습니다.
5: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5: 시간을 가득 메운 촛불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4: 대운하 공약을 접고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고 이듬해엔 아예 중도 실용 노선으로 국정기조를 바꿨는데요. 그 결과 지지율은 다시 40%대로 뛰어올랐습니다.
6: 하지만 결과가 늘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
7: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
2: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7: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사과와 함께 들으신 것처럼 해경 해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참사의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시점에 대국민 회견을 열었습니다.
1: 대통령 부인이
2: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0: 모든 것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김 여사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끝내 민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지지율 돌파 카드로 직접 국민 앞에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와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지율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미신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재형 증언과 김건희 알선수재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라는 등 이 주가 조작을 부인한 발언을 한 의혹은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청문회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조금 전 전체 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반발해서 대부분 불참했고요. 또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참석을 했지만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철거민 특별 공급 논란 그리고 아들의 부동산 편법 매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었고 여야는 적격성 여부를 두고 대치를 했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라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3: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네,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출범 10일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압수수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 선관위까지 모두 9곳이 강제수사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요.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7일 선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 다음 날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진입해 투표용지 등 현장 보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3: 네, 선관위의 압수수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4: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 역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외유성 출장,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여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서 합수부는 해당 자료를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이첩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료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이 공식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3: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0: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또 폭력 성향의 교정이 어려워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구루 기자, 검찰이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5: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재복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조재복과 아내인 최모 씨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인 조재복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고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고민에도 결국 조재복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앞으로 폭력 성향을 교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조재복이 한 차례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재복 측 변호인은 IQ가 낮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장애 부분을 더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최모 씨가 집 카드키를 갖고 있었고 평소 함께 외출한 일도 많았다며 감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조재복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 해바라기 씨 봉투나 과자 상자 등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0: 마약 유통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마약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검거 장면부터 보여주시죠.
6: 네, 아파트 단지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를 탔던 남성이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오고 이후 도주하려 하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내로 밀수한 신종 마약 야바 2000정을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 운반책 30대 A씨가 검거된 겁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A씨를 포함해 해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3개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조직은 57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케타민을 들여오다 절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필로폰 1.25kg과 케타민 500g 등 시가 6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2,74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3: 네, 이번 범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약 유통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6: 네, 일당은 과자 상자나 해바라기 씨 봉투, 신체 등의 마약을 은닉하며 세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밀수 유통되는 마약 종류와 국가가 다양해지고 위장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정원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밀수 단계에 있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3: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고 사우디 석유시설과 공군 기지까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0: 미국은 사우디의 직접 군사 개입 요청에는 선을 그은 채 후티와 비밀 접촉에 나서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담안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비행체와 충돌하고 지상에서는 사우디 국기 추정 표식이 있는 항공기 잔해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예멘 정부군 지원 작전을 벌이던 사우디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8: 사우디 F-15 전투기 한 대를 예멘에서 자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7: 다만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장소와 날짜, 항공기 기종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티는 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원유 우회 수출항 얀부의 아람코 석유시설과 공군기지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0: 카로 향하던 후티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성질을 겨냥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후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미사일 요격체 재고가 줄어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등의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직접 군사 개입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대신 지난 주말 오만 무스카트의 미국 대사관에서 후티 대표들과 비밀리에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후티가 우리에게 연락해왔고 우리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개입하지 않는 걸 더 선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고 기존 휴전을 지키겠다며 사우디 선박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도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어가며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추방 작전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경제수장 회동에 이어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대이란 금융거래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2: 자,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서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좀 숨기려고 했습니다만 이 절도 행각을 보면은 너무나도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 네,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1: 예.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5: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지금 침입한 다음에 이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순식간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이렇게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에서 달아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신고나 출동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지금 팔찌를 173점을 쓸어 담았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6: 피의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예. 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이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그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범 등의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1층 창문 사각지대를 통해서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당 부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면 인생을 걸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상당히 크게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예,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형량 등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 아닐까요?
5: 네, 동종전과로 절도의 어떤 범죄 전력이 있는 게 누범 상태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될 것 같고요. 예. 상습절도로 평가돼도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털에 검색해서 장소를 물색했다는 그 자체가 계획범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여죄가 있는지 동종범죄 전력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지만 피해 금액이 다소 큽니다. 물론 뭐 회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귀금속 매장을 새벽에 침입해서 저렇게 다수의 금품을 훔칠 정도라고 한다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도 매우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면 그 대형마트의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마트가 닫으면 철문을 이렇게 닫아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 혼자 들어갔을 수 있을까? 공범은 없었을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한 점입니다.
1: 금팔찌 173점이 모두 회수된 사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비록 자진해서 피해 회복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즉각 검거됨으로써 피해
2: 박성배
1: 대부분이
2: 변호사입니다.
1: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 그외 모든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모로 침입 흔적이 의심스러워 조사해본 결과 이 피의자가 이전에 이 대형마트 안에서 근무한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층 창문을 여는 공간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는 방증입니다. 누군가 조력을 해주었거나 적어도 이 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면 이후에 이를 처분해줄 작물 취득자를 사전에 물색해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대형마트와 매장에 사설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경비 알람에 따라 경비업체가 출동했지만 불과 1분 30초 만에 모든 범행을 완료하고 도주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검거하지는 못했는데 영업 종료 후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하든가 물리적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3: 그러니까 이 범행이 1분 30초 안에 다 끝났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동선을 이미 다 짜고 나왔다라는 그런 걸 증명하는 거겠죠?
1: 아마 낮 시간이나 다른 공휴일 등 사람이 드문 시간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으로 예행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일대를 온전하게 알고 있고 관련된 인사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소통을 해가면서 작물 취득자도 물색해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귀금속을 훔친 사안은 경찰력을 동원해 즉각 검거에 나서는 만큼 범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추가 수사는 필요한
3: 그
1: 대목입니다.
3: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비까지 있고 완전 범죄를 꿈꾼 게 아니었을까요?
4: 네, 다행히 이제 범행 수시간 만에 도주 경로를 추적을 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면 CCTV를 통해서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그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보통은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데 우비를 쓰게 되면 컴컴한 곳에서 제대로 얼굴이라든가 어떤 신체 특징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비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얼굴은 식별이 안 됩니다. 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3: 고개를 안
4: 상황이었기
3: 드는 것
4: 때문에
3: 같아요, 일부러.
4: 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철저하게 동선도 계획하고 장소도 계획하고 그리고 본인이 혹시 도주 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서 신원 특정이 되지 않는 우비까지 챙겨 있고 아마 장갑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스크도 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도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있고 또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도주 경로를 추적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이 사건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리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 경찰의 추적과 수사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서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4: 네,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그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밤이었고요. 종로구 소재 동대문역 인근에서 소주 3병까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 그리고 사상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횡단보도로 건너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어머니 5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3: 지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제 뭐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살인죄와 같은 결과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앞서 1심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차량 몰수 판결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가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차량 몰수 구형을

0: 하기 마련인데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몰수 판결을 한것 자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그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처를 할 만한 사유가 없고 형을 감형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는데
1: 네.
0: 구체적으로는 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자리를 거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의 장소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일체의 조치도 없었다. 그만큼 만천한
1: 네.
0: 상태였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는데 위험운전, 치사 등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판결문 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 살인죄와 같은 결과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살인죄와 동등한 죄질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 내용이 읽히는 대목이고 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게 되고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지만 이 사정을 감안하는 전제하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고의에 준한 범행으로 추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목이 읽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네,
1: 예.
2: 살인죄와 같은 결과. 그만큼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행위라는 뜻일 텐데, 사실 앞서도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 오랫동안 이런 지적이 이루어졌고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다소 양형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법정형보다 실무 양형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이 사망사고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징역 20년도 가능하고 30년도 가능하고 무기징역형도 가능하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양형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재판부가 5년을 선고했다는 것도 기본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5년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유리한 양형으로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처벌 불허는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양형 기준상으로는 또그 내에 있는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망사고 또는 사상사고 같은 경우 모두 포함해서 양형 기준을 대폭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본인들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일본 현지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거보다 배 이상 나올 수 있다. 배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양형 기준이 과거로부터 너무 낮게 설정되다 보니까 올려도 대폭 올릴 수가 없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범죄의 재질보다는 너무 약하게 처벌받는 면이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뭐 일본이나 비단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양형 자체가 상당히 낮다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이랑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0: 정확히는 법정형 자체는 그리 낮지 않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 그렇군요.
0: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나아가 양형 기준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인데 일본도 법정형 자체는 징역 20년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이유는 양형 기준상 일정 부분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게 되고 세 차례에 걸친 양형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위험운전 치사상의 양형 기준을 개정해 왔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양형 기준도 별도로 도입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다거나 피해 회복 등 사실 외면하기 어려운 감형 사유가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여타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해 치사가 위험운전 치사보다 그 양형 기준 자체가 더 낮은데 위험운전 치사만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운전 치사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 상해 치사와 달리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떨어진다기보다 여차하면 이 사건처럼 누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고의범에 준하는 인식이 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국민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위험운전 치사의 양형 기준을 더 올릴 필요는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2: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좀 대폭 올린 사례도 과거에 좀 있었습니까?
0: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에 양형 기준을 세 차례나 걸쳐서 강화해왔는데 이는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한 번 설정하면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빈발하고 국민적 법감정이 상당히 높게 고양되다 보니 그 양형 기준을 상당히 올리는 수준으로 세 차례나 걸쳐서 변경을 감행해왔습니다.
1: 예. 어쨌든 음주운전은 누군가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위험 요소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슐랭 2스타 별 미슐랭 2스타의 레스토랑 대표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4: 이거 드셔보셨어요?
5: 네.
4: 어떤 맛 나요?
6: 음식점 관계자입니다.
7: 그 안에 조미가 더 돼 있는지.
8: 조미 나와 안돼.
1: 네, 다소 충격적인 그런 좀 내용인데요. 개미 미슐랭 식당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샤베트 위에 개미 약 5마리를 올린 디저트 메뉴가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미가 신맛이 난다는 그런 지금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네, 토핑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개미로 토핑하는 것은 사실 처음 보는 일이기도 하고 네. 개미를 식재료로 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실 것 같고
1: 우리나라에서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3: 네,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예.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미 먹어볼래 하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디저트가 돈 주고 팔리는구나 되게 신기한 기사로 보셨을 텐데요. 일단 개미를 추가할지 여부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를 이제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12,000명에게 개미 한 4만 9천 마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이 맛을 봤다라는 그래요. 것이 또 놀라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식당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에 개미를 얹어서 제공하는 것이 이 식당의 나름대로의 특이사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굳이 음식에 개미까지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 개미를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은 없지만 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0: 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그 레스토랑 법인과 같은 법인에게 양벌 규정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이 이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이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네.
0: 이 업체 대표는 이 개미를 사용한 샤베트가 전체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입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개미를 식당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감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기 마련입니다.
1: 예.
0: 그 과정에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가중요소로서 재판부가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 벌금형 선고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항소해 다음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레스토랑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하나가 이제 개미는 손님이 원할 때만 줬다. 그리고 원치 않는 손님들에게는 뭐 발효식초나 식용국가루를 대신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물론 이걸 뭐 제공하긴 했지만 손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예.
0: 상식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개미를 얹은 샤베트를 제공한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슐랭 투스타 식당에서 제공하는 개미를 얹은 샤베트이기 때문에
1: 네.
0: 일반 소비자가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안전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인지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검찰은 일정한 손님들에게 일정 양의

0: 혐의를 제공했다고 전체 범죄 사실을 구성했지만 사실 어떤 손님이 제공을 요청했는지 어떤 손님이 거부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예.
0: 재판부가 이에 따라서 일부 손님의 경우에는 검찰의 범죄 사실 구성보다는 낮은 손님, 낮은 개미 양만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감형 사유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감형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해한 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1: 네.
0: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뭐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라고 업체에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플레이트 자체도 지금 개미 모양인 걸 보니까 이 식당의 말 그대로 시그니처 메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뭐 국내에도 그래도 식용 가능한 곤충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개미가 포함되어 있진 않은 거죠?
1: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2: 예.
1: 10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강잠, 식용 누에, 메뚜기, 장수풍뎅이 유충, 뭐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이렇게 식약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10종은 합법적으로 식용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식용 가능한 재료가 아니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 예.
1: 이 사건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디저트 때문에 누군가 크게 아프거나 뭐 질병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보건 그런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취지라고 봤을 때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 법에 사용하지 않는 곤충을 이렇게 임의로 사적으로 제공을 하고 더군다나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이 1억 2천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2: 예.
1: 4년 동안이니까 뭐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양형사와 관련해서는 초범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허용되는 국가가 있다. 이 피고인 측에서도 뭐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식용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예.
1: 이 불법적인 식재료라는 걸잘 몰랐다 이런 주장 여러 가지 이제 포함해서 양형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3: 예. 뭐 물론 이제 해외 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곤충들을 식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호기심에 이제 뭐 접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내에서는 개미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식용 개미를 수입을 해온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입을 해와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1: 일단 현재로서 이 개미를 수입하는 통관 절차부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것 같고요. 식품위생법으로 업주가 식품을 돈을 주고 영업장 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개인이 영업 목적으로 목적이 아닌 이상 사적인 목적으로 개미를 먹었다라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있는 개미를 누군가 호기심으로 먹는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이 수입이 금지되고 판매가 금지되고 특히 식용 목적으로 금지된 것은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물론 이 메뉴를 먹고 뭐 이제 손님들이 탈이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탈이 났을 경우에는 더큰 문제가 생기는
0: 과실
2: 거잖아요.
0: 채상에 문제가 생기고 식품위생법상 여타 규정 위반도 충분히 문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과 여타 탈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까지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각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규정 위반이 있으면 처벌은 마땅하고 특히 해외에서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그 환경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그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는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잠시 뒤에 주요 뉴스 몇 가지 짚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0: 적발된 경우가 5,030건에 달하는데요. 지난 2024년 4건에서 지난해엔 1,1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이번엔 벌써 4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올해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비만 치료제 가운데는 가짜 마운자루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인도발 마운자루 제품 9개를 분석한 결과 성분 함량이 제각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돼서 의약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마운자루는 원칙적으로 섭씨 2에서 8도 사이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냉장 유통 체계도 없이 운송됐던 겁니다. 관세청은 해당 제품들이 상표 권리자 감정을 거쳐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관세청도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에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은입니다.
1: 74명이 숨지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경보기를 꺼두고 불법 증축으로 방화벽을 옮겨 인명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불법 증축이 드러났죠?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안전공업에서 지난 2015년 하반기쯤 불이 난 동관을 불법으로 증축하면서 방화벽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벽을 임의로 옮겨 휴게실 통로 쪽에 설치했고 상시 개방해둔 채 사용하다 보니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불이 날 당시 2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직원 다수가 숨졌는데요. 방화벽만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2층 휴게실에서 숨진 다수의 희생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은 동관 1층 가공 라인 천장 집진 설비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온이나 금속 간의 마찰로 인해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불이 난 직후 3초에서 15초 사이에 화재 경보기가 꺼졌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해당 공장에서는 48차례에 걸쳐 불이 났고 소방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진화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대전 안전공업 대표에게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군요.
2: 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법 증축한 혐의 등으로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당시 14명을 입건했지만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손주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과 노동부는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3: 네, 여수에서는 현재 세계 선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화려한 박람회장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준비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번 박람회가 곳곳에서 부실함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문도 뱃노래라고 적힌 이배 모양의 형체. 자세히 보시면요, 포터 트럭 차량에 배 모양의 천을 두른 건데요. 심지어는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 차량에 올라타서 마치 노를 젓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단순히 지역 축제가 아니라 국제 행사에서 선보인 공연이라기에는 너무 격이 떨어져 보이죠. 실제로 누리꾼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수륙 양용 뱃노래냐, 또 잼버리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게 700억짜리 행사라니 처참하다라면서 부실한 행사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자, 폐막을 하는 11월 4일까지 관람객 3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5일에 개막한 여수세계 선박람회. 현재 누적 관람객은 10만 명대로 목표치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준비 단계부터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

0: 출장과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여수를 찾았던 충주맨 김산태 씨도 준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1: 행사장인데 여기를 왜 들어오시는 걸까요?
2: 9월에 행사가 열리잖아요.
3: 전후 모습 유튜버 김선태입니다.
0: 폐막까지 남은 시간은 6주. 부디 여수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박람회가 되길 주최 측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하나를 좀 보시겠는데요. 골프장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발의 여성과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금발의 여성이 대체 누구냐, 그리고 진짜로 찍힌 사진이 맞느냐,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여성, 최근 화제가 됐던 애착담요라는 별칭까지 얻은 트럼프의 최측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이미지가 AI가 생성한 이미지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 뒤돌아 있는 이 여성의 장갑 낀 오른손을 보시면요. 일단 보이는 손가락은 5개인데 이 치마에 가려졌을 엄지손가락까지 합치면 손가락이 6개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진이 AI 사진이라면 평소 자신의 SNS에도 AI 합성 사진을 이렇게 즐겨 올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또 타인을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되레 AI 생성 이미지의 피해자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로 교통이 통제된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려다 도로 화단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5: 비상등을 켠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 버스가 도로 중앙 화단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당시 버스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유턴 차로에 들어섰다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직진 차로로 옮기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상회의로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자 버스 기사가 무리하게 차로를 바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고 경찰관이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성남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엔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나들목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8톤 탱크로리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선 고물상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3: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9: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2008년 5월 31일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202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1: 교통안전 1분 터.
2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진짜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며 큰 화제를 모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나무의사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사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학교, 가로수 등 생활권의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수목진료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수목관리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적절한 약재 사용이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수목이 상하거나 도심 생태계에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나무 의사가 있는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의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최근에는 은퇴 이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제2의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자연 친화적이란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로 수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무의사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학위나 국가기술 자격, 실무 경력 등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속 도심의 허파를 지키는 나무의사,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파수꾼이자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 2막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나무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지역과 남부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남부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요. 제주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게 일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상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동 2터널 2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진압 중입니다. 여파로 금강나들목에서 영동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한강 을 따라서 정체 많이 늘었습니다. 주 후반이라서 정체 더 일찍 시작됐는데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도 양방향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손정혜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는 영상을 살펴볼 텐데요.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금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노인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인데요.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은 발길질로 응대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뭐 여성이 너무했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고요. 저렇게 억지로 잡아 끄는 것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결국 노약자석을 둘러싸서 서로 앉겠다. 왜 여길 앉느냐라는 불미스러운 언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나아간 점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네. 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이 다소 있는데요. 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 여자가 어떤 사정으로 저기 앉아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발길질은 아니지 않느냐. 손 내젓는 태도부터 굉장히 예의 없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약자석이 뭐 노인을 포함해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유로 한 그런 갈등들이 주변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4: 반복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노인이 다가가서 빼버리자 이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부산에서도 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사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에 상대방이 반발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예. 일반 시민이 교통 약자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하는 처벌 법규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빌미로 시위가 붙는 경우에는 양측이 폭행이나 나아가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합의하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앞서 보셨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반복된 발길질을 하는 만큼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충분히 폭행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런데 정말 이 교통약자석에 규정하는 이 교통약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모호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임신부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뭐 남성이 앉는 거는 명확하게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노약자석은 늘 이런 좀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2: 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고령자이든 저연령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충돌이 생기는 것은 외관으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령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좀 교통약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네. 예를 들면 신체 내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파 보이지 않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앉았느냐 라고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고 저기 앉아있는 여성도 갑자기 뭐 그 몸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상황도 우리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유 버릇없이 예의 없이 어른들은 쓰고 젊은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저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임신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단 너무 많이 올라 올라가는 지하철에서 그 교통약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분은 제가 임신했는지 몰랐겠죠. 네네. 한 5개월까지는 외부적으로 누가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겪는 입장에서는 아우 나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탄 건데 서로 그 지점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일도 폭력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건장한 사람들이 자꾸 양보 안 하고 저기 앉으니까 이렇게 또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결국에는 서로를 좀 배려하는 시민의식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시민의식에만 기대야 하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교통약자석은 배려의 영역이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네.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젊은 성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이동에 불편을 느껴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노인만 이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다는 네. 대목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용 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보다는 교통약자석에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이 앉을 수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면 여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안내

0: 하는 수준에서 계도나 홍보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서로가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또 만약에 뭐 몸이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힘들어서 앉았다면은 또그 노인분이 앞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2: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3: 네, 맞습니다.
2: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3: 네.
2: 옳지 않은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2: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 낙태는 늘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미프진이라고 임신 중지 약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4: 그렇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이제 차단해서 결국은 이제 임신 중지 효과를
5: 손정혜
4: 발생하는 약이라고
5: 변호사입니다.
4: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된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1: 네.
4: 당장은 아니고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건강상 위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주 이내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9주 이내는 임신 중지약을 합법하게 쓸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초기 2년은 병원에서만 처방받고 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네, 오히려 이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거를 아예 지금 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라면 그때까지는 어떤 또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0: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술의 형태로만 낙태가 허용돼 왔습니다.
6: 예.
0: 최초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임신 중지 약물이
5: 박성배
0: 도입되는 곳인데
5: 변호사입니다.
0: 일단 임신 9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을 때
1: 예.
0: 구체적으로는 인부인 여성의 낙태 또이 여성의 요청을 받은 의사의 낙태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물이 도입된 초반에는 각종 부작용 등이 병원에서 직접 인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만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1: 네.
0: 이후에는 일단 도입한 이후 약값은 얼마로 할 것이며 건강보험은 적용해 줄 것인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전제 사실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과 병행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물의 사용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여성단체와 의료 종교계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친윤 검사라며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적임자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 대해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일욱 기자, 한마디로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7: 네, 김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에서 제기된 우려의 핵심은 검찰개혁 반대와 친윤 검사 행적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거칠게 비난했는데요.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추가 검증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수완박 당시 반대 의견을 발표한 행적을 근거로 검찰주의자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8: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5: 김민재
8: 약자와
5: 행정안전부
8: 범죄
5: 차관입니다.
8: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친윤 검사 논란에도 답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동참한 데 대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당시 징계 조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재고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7: 그러면서 개청 준비단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면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반대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며 중수청장 자질 논란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5: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3: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2: 그렇죠. 그게
9: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2: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3: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1: 대통령은 국민들이
9: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1: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3: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접견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악수를 하고 지금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아태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접견 이후에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습니다. 주택거래 절벽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넉 달 만에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먼저 집값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2: 네, 부동산원 집계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역대 최장 상승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였는데요. 최장 기록과 같아지기까지 단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저가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 서대문구 등이 0.47% 급등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전체적인 오름폭은 0.04%포인트 축소되며 상승폭은 3주째 둔화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권의 하락 여파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강남구는 0.35%에서 0.36%가 떨어졌고 송파구도 0.02%에서 0.12%로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이번 주 0.17% 올랐는데 84주째 상승 릴레이입니다.
6: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추가로 완화한다고요?
12: 네, 이 토지거래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처음 완화해 준 게 지난 5월입니다. 무주택자가 새낀 집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다만 이때 계약 갱신은 안 됐고 20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했고 유예 신청 기한도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 절벽이 또 심해지고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번 핵심이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한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 이제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남은 기간에 더해서 최대 2년인 갱신 기간이 전체 유예 기간입니다. 다만 이때도 갱신을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말까지는 해야 하는데 기한에 맞춰 갱신되면 길게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끼 매물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입자 이동 수요도 늦춰져서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미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였습니다.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13: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6: 네, 오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13: 네, 앞서 미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91% 오른 6,770선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오후에도 강보 합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1% 상승 출발했는데 82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장중 상승 전환에 현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고 글로벌 장기금리의 벤치마크 격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다시 5%를 넘어서는 등 시장 경계심이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378.5원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를 보이더니 장중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 1368.6원을 기록했던 곳과 비교하면 12원가량이 오른 셈입니다. 환율은 138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6: 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죠?
13: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린 가운데 금융당국도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경제금융수장들은 미국 금리 인상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리 반영돼 있고 금융시장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미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은 나옵니다. 한은도 부총재 주재로 외환시장 등을 점검한 이후 여러 대외 리스크에 더해서 당장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여부도 예정된 만큼 각별한 경계심으로 시장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앞서 2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당시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미국의 뚜렷한 긴축 기조가 확인되면서 한은이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며 속도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한은행 딜링룸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4: 네팔에 파견돼 대홍수 실종자 수색과 의료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합니다. 네팔 정부 집계에서 실종자가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네팔과 티베트 지역 전체 사망 실종자는 8,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호특파원.
15: 네, 오늘 네팔 일정을 마치는 정부 이진 구호대의 숙소 앞에 와 있습니다.
14: 네, 정부가 파견한 두 번째 구호대, 오늘 저녁에 카트만두를 떠난다고요?
15: 네, 지난주 금요일 입국해서 일주일 활동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공항에 가기 전에는 네팔 재난관리청과 국제구호단체를 방문해서 구호 물품도 전달합니다. 이번 2차 정부 구호대는 네팔에서 우리 실종자 수색과 현지 의료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바랐던 피해 지역 도보 수색은 구조 전문가가 단 두 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윤주석 구호대장과 구호대원 두 명이 육상수색과 도보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하던 위어댐과 어퍼트리슐리 1 메인캠프 인근을 헬기와 차량으로 이동해서 산 비탈면 상공을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이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서 파견된 우리 정부 구호대는 1차로 44명, 그리고 2차로 8명이 현지에서 활동했습니다. 터널 속에 갇혀있던 중국인 한 명을 홍수 열흘 만에 구조했지만 우리 실종자 9명 수색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구호대원 중에서 이 소방청에서 파견된 구조 전문가 2명은 카트만두에 계속 남아 이 우리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합동 대응팀에서 실종자 소재 파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4: 네, 그리고 네팔 당국이 하루 사이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인명피해 집계를 발표했네요.
15: 네, 하루 만에 실종자가 크게 증가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네팔 재난청은 어제 이번 대홍수로 1,403명이 숨지고 6,15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집계보다 실종자 수가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실종자를 가족들이 추가로 신고하는 시기는 조금 지났기 때문에 왜 갑자기 실종자 수가 급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중국 티베트 쪽 인명피해는 사망 43명, 그리고 실종 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과 중국에서 확인된 홍수 인명피해를 합치면 사망자 1,446명, 그리고 실종자는 6,669명으로 모두 8,115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소총을 들고 군용 트럭에 올라탄 모습으로 익숙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를 타격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자체 제작한 드론과 미사일로 군사력을 크게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까지 장악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 얀부에 위치한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는 사우디의 예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를 이용해 아람코와 카미스 무샤히트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3: 첫 번째 공격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얀부의 아람코 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시내 도심으로 공격은 정밀하게 명중했고, 이로 인해 대형 화재와 함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후티는 예멘
3: 후티
2: 정부의
3: 대변인입니다.
2: 핵심 거점 마리부주 상공에서 사우디 F-15기를 격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후티는 부인했지만 이슬람 최대 성지이자 사우디 서부 내륙에 위치한 메카도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는 밝혔습니다.
3: 이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역량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전문가입니다.
2: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며 이란의 무기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았던 후티가 언제 이렇게 무기 제조 역량을 키웠을까? 뉴욕타임스는 후티 반군이 생성형 AI를 동원해 정밀 무기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며 클로드 코드를 유도, 항법,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악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정 여러 개를 운용해 안전장치를 우회하며 사거리 2,000km급 다단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등 무기 개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후티는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는 사우디를 쩔쩔매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해 글로벌 원유 공급망까지 위협하면서 영내 존재감과 정치적 협상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지금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영국과 이집트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3: 사우디 F-15 전투기 한 대를 예멘에서 자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입니다.
0: 네, 후티 반군이 직접 이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잔해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아직 사우디 측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4: 네,
0: 실제로
4: 그렇습니다.
0: 격추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4: 글쎄요, 뭐 후티 반군 주장에 따르면 격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4: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방공미사일로 이 요격을 했다, 떨어뜨렸다, 격추했다
0: 네.
4: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사우디 측은 물론이고 국제 외신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F-15 전투기를 격추하려면은 상당히 고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0: 네.
4: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궁이라든지 또는 패트리엇이라든지 이런 그 미사일이 필요한데 과연 후티 반군이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을까? 과연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후티가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뒤로 벌써 6개월 이상 지났고 사실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0: 네네.
4: 그래서 과연 후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우디가 쩔쩔매고 있고 지금 보도 나오는 거를 보면 빈살만 왕세자가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방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집트라든지 국제사회의 이 대공 미사일 방공 미사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푸틴 반군의 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지금 뭐 사우디가 쩔쩔매는 상황이라면 정말 후티의 군사 능력 혹은 무기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진짜 자체적으로 무기를 뭔가 생산하고 또 개량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보던 소총 들고 뛰던 후티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럼요. 후티가 능력 무기 능력적으로 많이 좀 성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4: 그러니까요. 이제 실제 2014년, 2015년부터 내전이 한 7년간 이어졌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사우디를 비롯해서 정말 아랍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집트까지 포함을 해서 예. 이 후티 반군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결국 유엔의 중재로 2022년 이제 휴전을 맺었고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났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후티 반군은 자체적인 힘

0: 보다는 이란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죠. 3H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마스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 또 헤즈볼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강력한 무기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최근에 말이죠. 지난 6월 달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MOU를 맺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예. 한동안 휴전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란의 입장은, 이란은 홍해, 호르무즈와 함께 바벨 맨다브, 다시 말하면 홍해까지 이걸 막음으로써 미국을 코너에 몰고 국제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후티에게 자금과 미사일과 심지어는 혁명수비대의 교관이라든지 이런 지휘관, 이런 병력들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예. 그 기간 동안 지도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휴전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쌓아온 역량과 또 최근에 이란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후티가 사우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런데 예. 이 후티가 이란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 등에서 이제 드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립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탄도미사일,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쯤 네. 중국이 여기에 같이 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 대항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우군들을 확보하고 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후티라든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이 군사 교류를 하는 것은 뭐 이상하지 않은데 사우디는 뭐 미국의 맹방이고요. 네. 그동안 미국 무기의 가장 큰 수입국이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 사우디가 후티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쐈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뚱펑이라고 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약 한 1000km 정도 되는 네. 그런 미사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게 지금 사우디도 미국과 맹방이지만 은근히 중국과의 그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디도 미국의 협력, 그다음에 미국의 지원,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의 무기를 도입하고 이번에 그것이 일면 드러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 예, 지금 뭐 그 AI까지 동원을 해서 무기 개발을 했다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사실 AI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아동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예, 예. 이제 인공지능이 됐기 때문에 아마 후티도 사실은요, 후티는 반군이고 테러단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공식적으로 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멘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군사력도 병력만으로 보면 거의 30만에 육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티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아까 대공미사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이라든지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후티가 이런 위력을 발휘하고 사우디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공경해 몰아넣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미국이 사실은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도 굉장히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한 무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전략 전술, 각종 작전, 지휘 체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의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지금 후티의 이런 공격에 국제사회가 곤경에 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후티가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공격 대상을 사우디 안부의 아람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세계 가장 큰 산유국 또 유류 공급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비중을 보면 사우디로부터 들여오는 비중이 거의 30%가 넘는다. 이런 얘기.

0: 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에 동서송유관 1200km, 동서송유관을 통해서 얀부항을 통해서 500만 배럴이다, 최대 700만 배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지금 바벨만 대부가 막혀버리면 홍해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1: 예.
0: 사우디의 원유가 제대로 수출이 안 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국제 원유 가격이 80달러에서
1: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까지 무기 개발에 활용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0: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어요. 저도 그닥 원하지 않게 됐고요.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렘을 바라기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더군요.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결국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미안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용 이메일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용서해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저는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분들 많죠.
2: 네, 실제로도 의외로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외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연처럼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도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네,
2: 다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렇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남편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2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디를 생각해서 한번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한번 용서했다면 나중에 이혼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2: 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새로운 사정도 없이 예전에 용서한 외도만 다시 꺼내 민법 제840조의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네, 사연에서는 2년 전 외도에 대해서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혼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부분을 사후에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년 전

0: 전에 외도한 거는 이제 용서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1: 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0: 네.
1: 예,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 그렇죠.
1: 예, 특히 사연에서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뒤 똑같이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수 있고 오히려 한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번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외도까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상간녀도 이제 2년 전엔 사연자분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1: 예, 이 부분은 과거의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 것이라면은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향후에 청구권까지 포함한 어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은 그 합의문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것과 그 이후 새롭게 시작한 부정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예, 특히 사연처럼 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연락수단까지 바꿔가면서 관계를 재개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를 했다면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만난 부분은 상간녀 소송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남편이 각서까지 쓰고 용서를 이제 해준 아내의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랑 두 번이나 불륜 저질렀잖아요. 괘씸죄 적용이 될지,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우리 사연자분이 좀더 유리한 입장이 될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1: 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예,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 분할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돈이나 선물 구매 내역, 여행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과거에 외도를 용서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이거는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이제 관계를 다시 이어왔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랑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한강 공원이나 수변 공원에 가서 그늘막 치고 시원한 맥주 한잔 즐기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공원에서 텐트와 술 아무 데서나 즐겨도 괜찮을까요? 먼저 한강공원에서는 그늘막을 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지정된 구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크기는 4인용 정도로 제한됩니다. 또 텐트를 완전히 닫지 말고 앞뒤나 옆면 중 적어도 두 곳은 열어둬야 합니다. 술은 어떨까요? 한강공원 전체가 금주구역인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광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기 전에는 그늘막 허용구역인지 그리고 캔맥주를 따기 전에는 금주구역인지 주변 안내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제주 지역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퇴근길에 가까워지면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명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목포 방향은 부안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상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판교 방향은 노오지 분기점에서 11km가량 정체고 일산 쪽은 시흥부터 7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제2중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신월천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9km 정도 막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 주변에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포와 용산, 강남 지역이 가장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3: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응수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네,
4: 오전에 법사위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5: 네, 오전 11시 개의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젯밤 11시 기습적으로 청문보고서 상정을 일방 통보했다면서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서영규 법사위원장 청문회 3일 내 경과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하는 게 법이라면서 상정을 강행했고요. 이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다며 김승원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6: 오히려 검찰 개혁하면서
7: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6: 제대로 바로잡아 나가는 적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 그리고 책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5: 국민의힘도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결격 사유에도 불구 김승원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결국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반발했습니다.
8: 부적격이라고
7: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5: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 영순위로 꼽았던 국민의힘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위원회와 산자위원회 경우 아침

0: 돌연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홍지선 국토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실제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정부의 거친 악담을 퍼붓고 있다며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영애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오전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대신 이영애 후보자 17년 보유 과천집 실거주 4개월 논란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국민의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조금 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개별 의원 자율투표에 붙였고 이에 따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습니다.
1: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0: 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비롯해 여권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니만큼 민주당으로선 분위기 반전을 깨하고 다시 국정 동력을 얻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뭇 결연한 분위기입니다. 한명도 원내대표 아침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청취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지 국민의힘 생떼와 투정을 관철하는 자리 가 아니다.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공소취소 연임 없다는 선언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정책 백지와 국방 외교 정책 대전환,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대답도 뒤따라야 할 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견을 취소하는 게 낫다.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기 개강 논란부터 공소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3: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5: 그렇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7: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3: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8: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5: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3: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9: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정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2: 임명 강행 의지로 풀이되지만 거듭된 해명에도 여권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여권 내부 우려의 핵심은 검찰개혁 반대와 친윤검사 행적입니다.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거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직접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업무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낸 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서였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 검사 논란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1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5: 중수청 개청 준비 단장입니다.
11: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10: 김 후보자가 논란을 해명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다시 나선 건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적임자를 추가로 물색하기엔 중수청 출범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2: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5: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12: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 문제는 이딴 해명에도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거칠게 비난했고 중수청에 지원한 임은정 검사장도 김 후보자가 초대 청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수청의 조기 정착이라는 현실적 고민과 여권 내부 비판까지 두루 살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3: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의 의혹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모두 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8일 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합수본은 시도선관위 사무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사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4: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
5: 이태한 특별검사입니다.
14: 공개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3: 다만 합수본 수사 기록 등 이미 자료가 충분한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네, 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경기 양편 용문면의 한 마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진화 중인데요.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지만 마트 관계자 등 38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불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난 불로 지금 검은 화염이 이제 치솟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트 관계자 등 38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2: 네,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불이 잘 붙는 물건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후 3시 한 11분 정도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지금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화염이 건물을 뒤덮고 있고요. 인근에 아파트도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시 6분쯤에 발생을 했고요.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몰리에 있는 한 마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총 대피 인원은 직원 23명, 이용객 15명 등 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난 마트는 건물 3개

0: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고 사우디 석유시설과 공군기지까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은 사우디에 직접 군사개입 요청에는 선을 그은 채 후티와 비밀 접촉에 나서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밤하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비행체와 충돌하고 지상에서는 사우디 국기 추정 표식이 있는 항공기 잔해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예멘 정부군 지원 작전을 벌이던 사우디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3: 사우디 F-15 전투기 한 대를 예멘에서 자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2: 항공기 기종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티는 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원유 우회 수출항 얀부의 아람코 석유시설과 공군기지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메카로 향하던 후티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성질을 겨냥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후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미사일 요격체 재고가 줄어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등의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직접 군사 개입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대신 지난 주말 오만 무스카트의 미국 대사관에서 후티 대표들과 비밀리에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후티가 우리에게 연락해왔고 우리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트럼프입니다.
2: 기존 휴전을 지키겠다며 사우디 선박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도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어가며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추방 작전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경제수장 회동에 이어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대이란 금융거래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교통사고 치료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로 새는 자동차 보험금을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이 교통사고 경증 치료 8주 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4인 가족의 보험료 한 달에 20만 원 절감하면서도 보장은 오히려 탄탄하게 채운 사연 만나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ETF 투자도 함께 시작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도 이것만 물어보살 청취자님들의 질문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볼게요.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군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기간도 명확해요. 8주 이상 치료받을 땐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까요?
2: 네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8주 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네. 나는 사고 나면 한방병원 자주 가는 편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자동차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네, 이어지는 머니클리닉 코너에서는 보험이 비싸다고 해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건강하신데 간편상품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ETF 투자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듣다가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 나도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지난 9월

0: 7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87%를 기록해 7천억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부담이 2천만 운전자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한 건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바로 이 부분, 교통사고 8주 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은 네. 증상이 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또는 뭐 네. 한 주 지나서 그제서야 막 근육통처럼 막 아파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 치료가 되게 더디기도 해요. 네. 그래서 8주면 한 두 달, 이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8주가 넘어가면 치료비가 끊긴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골절이나 수술, 신경 손상 같은 상해 등급 11급 이상 되는 중상 환자분들은 이번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8주 룰이 적용되는 건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처럼 경미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멀쩡한데 아픈 경우, 어깨나 허리가 삐끗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 근데 왜 이런 제도가 도대체 생긴 거예요?
2: 네,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2019년부터 24년까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0: 네.
2: 그런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40% 이상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한방 진료비입니다. 2019년도에 6,500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조 1,400억 원으로 폭증했어요. 예. 반면에 의과 진료비는 오히려 줄었고요. 이 부담이 결국 2천만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은 뭐 합의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저 계속 아파요, 저 계속 진료 네. 받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의원 한방치료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타간 보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사의 적자가 됐고 결국엔 8주 룰이라는 것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2: 네네.
0: 자, 그럼요. 치료가 8주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일단 8주가 넘어갔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7주 안에 진단서와 치료 경과 서류를 보험사에 미리 제출하시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를 하고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심사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제도가 좀 비양심적인 소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 제도 시행이 실손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1: 네, 자동차 보험이 8주 이후 경증 환자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면서 그 공백을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 관련 특약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짚어봐야 될 게 있다고요.
2: 네. 내 자동차 보험이 자기 신체 사고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 상해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등급별로 보험금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면 자동차 상해는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보험료 차이가 5만 원 정도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자동차 보험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0: 아, 지금 당장 꺼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저도 막 꺼내보고 싶은데 방송이 끝난 후에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자동차 보험 안에 자기 신체 사고가 돼 있는지 또는 네. 자동차 상해로 돼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최근에 나도 교통사고 났어, 접촉사고 났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 어떻게 받아야 되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전문가가 짚어주신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나도 만일에 사고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잘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점검을 좀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상담 무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 청취자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 사연은 일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후반 시내버스 기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정말 오랫동안 애청해오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내내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0: 그러게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버스에서 저희 방송 틀어주시면 진짜 기사님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분들도 다 함께 듣는 거니까 네. 진짜 좋은 정보 같이 얻을 수 있어서 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0: 지금 버스에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기사님께 볼륨을 좀 더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언젠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셨는데 버스 운행 중에는 문자를 못 보내시잖아요.
0: 그럼요, 안 되죠. 네.
2: 그래서 아내분한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아내분도 가사일로 바쁘시다 보니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매일 오고 4시만 되면 아내분한테 전화하셔서 라디오 틀어! 굿모닝 굿나이프 나와! 이렇게 귀찮게 하셨대요.
0: 아, 진짜요? 네. 아유, 약간 아내분한테는 이 상담 신청이 좀 숙제처럼 느껴지셨을 네. 것 같기도 해요.
3: 네, 그렇게 하셔서 드디어 아내분이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때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자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등떠 밀려서 신청했어요. 네.
3: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반가운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신청하게 된 데는 보험 말고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0: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2: 직장 동료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뭐 ETF니 주식이니 이런 얘기가 빠지질 않죠. 그래서 청취자님도 뭔가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주식으로 꽤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어서 또 시작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은행 적금은 이자가 너무 낮고 주변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고민에 보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거죠.
0: 아, 뭐 주변에 수익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요즘에는 또
4: 요즘 안 좋아요.
0: 어, 맞아요. 네. 손실률이 너무 커서 이거 네네. 어떻게 메워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투자 그냥 그 두 글자에 겁부터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뭔가 해야 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 네. 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오늘 그 코칭도 해주실 예정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과 재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보험부터 네.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3: 네. 4인 가족 보험 전체를 다 꺼내서 들여다봤는데요. 남편분, 아내분, 20대 후반 두 아드님까지 4인 가족 전체 보험료가 한 달에 118만 원이었습니다.
0: 4인 가족이 118만 네. 원이다. 꽤 많아요. 월 보험료 수준이.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 네,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봤더니 역시 오랜 애청자다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잘 준비된 보험도 많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신 담보로 적정한 보험료에 잘 유지하고 계셨고요. 오래전에 가입하신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도 암진단비, 입원 일당, 후유장애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었어요. 2010년도에 가입하신 비갱신 암보험도 보장

0: 상품이랑 보험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것들 그대로 다 유지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칭찬까지 드렸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이라고 사실 정리의 네. 대상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0: 네, 맞아요. 오래된 상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절대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아, 우리 기사님 칭찬받아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2: 박수 쳐드리네.
1: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네, 네. 손봐야 할 부분도 있었을까요?
2: 아, 네. 최근 3년 사이에 지인 소개로 새로 가입하신 상품들이 있었어요. 가입 내역을 보니까 상품 이름에 355 간편종합보험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1: 355 뭔가 네. 369 게임 같기도 하고 도대체 355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2: 네. 간편 심사 상품의 심사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1: 심사 기준?
2: 네. 심사 기준. 네. 숫자 3개가 각각 다른 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몇 년간의 입원이나 수술, 중대질환 진단 이력 등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인데요.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 가운데 5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마지막 5는 5년 이내 중대질환 진단 이력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용하시는 약은 있으셨지만 입원이나 수술 이력, 중대질환 이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1: 그럼 네. 이런 간편종합보험 가입의 대상자는 아니셨던 걸 텐데요.
0: 그렇죠. 네. 또 아내분 보험도 봤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권유받아 가입하신 갱신형 보험들이 여러 건 있었고 두 아드님은 비갱신형이긴 했지만 납입 기간이 무려 30년 납으로 너무 길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래에 가입하신 보험에 문제들이 좀 있었고 아드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 납입을 너무 길게 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결국에는 가입 조건이나 내가 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납입 기간까지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보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달 보험료는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과거 주식 손실 경험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셨어요. 결국 보험료를 포함한 가정의 재무 구조를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대로 네. 투자는 투자대로 각각 따져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재무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재무 설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보험도 궁금하고 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인데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는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니까 가급적 상담 짧게 두 글자만 넣어서 네, 보내주세요.
3: 자, 상담.
1: 그렇죠.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문가 무료 재무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재무 상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잠시 후 애프터 결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5: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4: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5: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재형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도 노후 대비도 모두 필요한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일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버스 기사님이신데요. 자,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요?
0: 네. 가장 먼저 궁금하실 보험료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4인 가족이 한 달 118만 원 내시던 보험료가 9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월 20만 원, 연간으로는 240만 원 줄인 거죠.
1: 그렇군요. 네. 근데 보험료만 준 게 아니라 보장도 많이 늘고 뭐 어떤 변경안이 더 있었겠죠?
2: 네, 단순히 보험료를 줄인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이전에 복용하는 약을 있으셨지만 최근 5년 이내 수술이나 중대질환 이력이 없었는데 가입했던 355 간편종합보험은 3텐텐이라는 상품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고 중대질환 진단 이력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355보다는 보험료나 보장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니 355가 아니라 3텐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죠?
1: 그렇군요. 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예전에 뭐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네요. 가운데 그리고 끝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죠.
0: 맞습니다.
1: 355보다는 3텐텐이 보험료나 보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청취자님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셨으니 그렇죠. 그걸 이제 변경을 도와주신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355 간편보험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정비를 했고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번 하신 이력이 있어서
1: 이가 안 좋으셨네요.
2: 네네네. 일부 보험사에서는 거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질환 관련 병력을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찾아 최종적으로 가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추가로 아내분의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정비를 해드렸고요. 두아드님도 30년 납에서 납기를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10년을 단축했습니다.
1: 10년의 납입 기간이 줄었다. 그럼 이건요 보험료로 따져보면 총보험료가 얼마나 줄게 된 거죠?
2: 네, 놀랍게도 필요한 담보와 최신 담보까지 보완을 했는데도 두 분 합쳐 기존 보험료보다 2만 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1: 한 달에 2만 원, 네네. 10년 동안 덜 내도 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0: 맞습니다. 여기에 보장도 더 채워드렸는데요. 기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진단비뿐 아니라 치료받을 때마다 반복 지급되는 암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추가하고 로봇 수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카티 치료 같은 고액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까지 공백을 확인해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장을 이제 각각 채웠고 청취자님이 궁금해하셨던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조언을 주셨을까요?
0: 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손실했던 이유 그 경험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번에는 적립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드렸어요. 주식처럼 타이밍을 보면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단가를 분산할 수 있거든요. 물론 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네, 그리고 이 상담에서 중요한 건 특정 상품 하나를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보험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줄어든 비용은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마지막은 노후 준비까지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처음 상담 신청하실 때는 그냥 보험 점검만 해봐야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좀 투자 조언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매달 줄인 20만 원에 보험료에다가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여력으로 보탤 수 있는 돈까지 더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ETF 펀드 투자를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보험 상담이라는 게 보험료 수준만 줄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줄인 돈을 포함해서 가족의 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자산 증식, 부의 증식 이런 효과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할 것도 아니고 새로 가입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재무 상담까지 이렇게 알차게 정리가 됐으니 청취자님 그리고 가족분 모두 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정리된 거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 ETF 투자도 이제 내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안도감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상담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파져서 우리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0: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1: 네네.
0: 아우, 정말 매달 매달 빠듯하고 살기 힘든데, 돈이라면 지긋지긋해서 그냥 전문가 만나서 마주 앉아서 돈 얘기하는 것도 싫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그래도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하시고요. 고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도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오래전에 가입하고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아봤는데, 이쯤에서는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재무 상태 체크해 볼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이것만 물어보살. 자, 청취자님 질문 소개해드리고 전문가 두 분께 직접 바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7742번님,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8주 룰 얘기해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경미한 사고가 나면 습관적으로 한방병원에 가서 며칠 치료를 받는 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받고 싶고요. 진짜 근데 경미하게 다쳤지만 오래 아프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네. 7742번님. 경미한 사고 나면 한방병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0: 그리고 저는 네. 약간 한의원 들어가서 그 한약재 냄새를 맡으면 약간 네네. 치료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1: 네. 이번에 바뀐 건 8주를 무조건 못 치료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경증 환자들이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시려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0: 아, 못한다가 아니라 심사 받아서 할 수 있다.
1: 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7주 안에 진단서랑 치료 경과 서류를 미리 제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8주 되고 나서 제출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심사 결과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7742번님 오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상해 말씀드렸는데 한방병원 치료비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셔야지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돼 계시다면 다음 갱신 때 꼭 자동차 상해로 바꾸셔야 합니다. 보험료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7742번님 7주 안에 서류 챙기셔야 한다는 것, 자동차 상해 특약 들어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다시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419번님 보험을 새로 준비하면서 뇌혈관이랑 심장 진단비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계사분이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가 아니라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 쪽이 훨씬 더 보장이 넓습니다.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이름 그대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딱 이 두 가지만 진단받았을 때 보장이 되는 반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우리 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보장하거든요. 심장, 뇌혈관, 동맥, 정맥은 물론이고 부정맥, 심부전처럼 2대 질환 담보에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질환 52가지 순환계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실제로 부정맥 환자가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지만 2대 질환 담보만으로는 부정맥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네. 진단비를 일회성으로 받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네. 진단비는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수술을 받거나 혈청 용해 치료를 받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매년 반복해서 보험금이 나와요. 뇌와 심장 질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치료 주기적으로 외래 검진, 장기 약물 치료가

0: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 하나로 그긴 치료 과정을 다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1: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암은 산정특례 혜택이 확진 후 5년간 모든 통원 입원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나 뇌혈관질환은 다릅니다. 해당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기간에만 최대 30일까지만 적용이 돼요. 퇴원하고 나서 재활치료나 외래치료가 이어지면 일반 본인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게 바로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되겠죠.
2: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손보험도 갈수록 보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치료비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 특약제를 좀잘 대비하시는 게전 진짜 중요하겠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실손보험이 보장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지급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문자 보내주신 4419번님, 그 설계사분이 안내해 주셨던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기존의 일회 질환 주요 치료비보다 훨씬 더 좋은 보장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입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대 질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두 가지만 보장이 되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부정맥, 심부전까지 52가지의 질환을 매년 반복 보장한다는 점. 특히 퇴원 이후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 이어지는 구간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근데
0: 네.
2: 끝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거한번더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뭔가 보험 점검 그래도 아직도 좀 망설여져요 하는 분들에게 우리 정지원 팀장님이
0: 네.
2: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0: 일단은 뭐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저희 굿모닝 라이프에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아유, 좋습니다. 어우, 정지원 팀장님의 진심이 지금 저한테까지도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보장 점검, 보험료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갖고 계신 노후 재원 연금 마련까지 다양하게 재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보험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보험 하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보험과 보장, 저축,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는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고민되시는 분들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B2B의 그리워하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0: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에는 겉옷 한 벌 더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들고 다니기 쉬운 가벼운 셔츠나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하늘도 흐려지고 있어서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26.2도, 대구 24.4도, 전주 2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2종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공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경기광주 분기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13km 정도 밀립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고덕터널 내에서 양방향 모두 사고 처리 중인데요. 포천 방향은 초이나들목에서 강동 고덕나들목 구간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 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목요일 1, 2부는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재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호르무즈 파병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예. 오늘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도부 인사들이 비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경기 남북 공략해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좀 시끄러울 것 같고. 대변인단 및 사무처 인사점검 등 쇄신안. 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변인 김대변인.
3: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순천에서 출마하거나 송파에서 출마하거나 경기 남부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0: 객관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죠.
3: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왜 싸우나.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사실은 이번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큰 패착은 부산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0: 지금 원내 의원 세 분하고 이기인 사무총장은 사실 부산에서 출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뭔가 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뭐 경기 남부에 가서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닌데 지금 막 이걸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옥신각신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뭐가 중요한지
1: 아니,
0: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호남이 아니고 경기 남부에 출마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0: 그것도 아니잖아요.
1: 근데 경기 남부에 이렇게 그래도 개혁신당에 배지단 유명 인사들이 경기 남부에 다 몰리면 이준석 대표는 재선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2: 뭐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 당내 구성원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순천을 고집하는 것, 뭐 자기 지역을 고집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당하고 새로운 지역을 받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근데 지금 경기 남부에 깃발을 꽂아버리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 뭘든 지역을 바꾸고 옮기는 게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개혁신당 내부에 총선까지 자강하겠다는 자강파와 결국에는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합당파 사이의 어떤 신뢰가 떨어진 게 근본적 원인이지, 지역을 어디 정하라 마라 이건 부수적인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 건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내뱉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천하람 의원이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이러면 시작하기 전에 비대위 동력이 이제 절반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1: 아, 근데 제가 볼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오늘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안이 많이
2: 거의
1: 다른가?
2: 똑같죠. 네.
1: 안 다른 것
2: 사실
1: 같거든요.
2: 똑같죠.
1: 그러면 천하람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반발할 수 있죠.
2: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는 이기인 천하람의 갈등으로 바뀐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게 개혁신당의 앞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은 뭐가 됐든 새석인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새석 사이의 의견도 조율이 안 되는데 이 총선까지 험난한 파고를 뚫을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이죠.
1: 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2: 네. 오늘부로 비례대표 출마가 전면 봉쇄네요.
3: 저한테 질문 안 해주시면 좋은데. 이준석 대표일 때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을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관철을 하셨으면 뭐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순천을 고집하는 상황이 생겨서 과연 비대위가 동력을 가지고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비대위가 새로 시작이 되면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3: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를 나오니 안 나오느니 그다음에 뭐 경기 남부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니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앞으로 개혁신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개혁신당만이 낼수 있는 목소리가 이러이러한 건데 이렇게 좀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총선부터 대선,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를 다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진단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근데 김철근 전 총장은 지난번 선거 때도 비례로 출마 못했는데 왜 이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 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이야기 길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의 근본적 문제점은 다음 총선에서 개혁신당 이름으로 독자 후보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정계 개편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민주당도 조국 혁신관과의 관계 설정 합당하느냐 마느냐가 총선 앞두고 큰 숙제인 것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도 그런 긴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 때는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나? 이제 손을 내밀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막 강북구 의원 자리 어느 의원 자리에 우리가 독자 후보 내겠다 하잖아요. 근데 개혁신

0: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두 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유리 지역구에 누가 나온들 국민의힘이 뭐 크게 관심 없고 큰 변수가 안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진 소멸이라고 할까요? 고사될 수 있는 위기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뭐 비례대표를 포기하니 마니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헌신인 것 같아도 남들 눈에는 아니 당선도 안될 건데 그 비례대표를 포기하느니 마느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사직생에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위기의식이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지금 공유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박근혜
1: 그 이제 개혁신당이 처음 발현했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뭐 허은하 전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용남은 다 빠져나간 거잖아.
0: 예.
1: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의 짠물 중에 짠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세분 비례, 한명 지역구죠. 그리고 두명 비례대표 의원들까지도 거기에 뭐 이기인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나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열될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결속이 되고 똘똘 뭉쳐야 합당을 하더라도 제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진짜 그냥 각개격파로 국민의힘 입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그두분 말씀하시는데 김철근 전 총장이 아주 씁쓸한 모습으로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자강론도 좀 어렵게 됐고, 통합론도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쉽지 않아 보이는.
3: 그 경기 남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때는 4대 문 안에서 강남으로 대기업 본사들도 다 옮기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축이라고 할수 있는 게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거든요. 이 벨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총선이 1년 한 6, 7개월 남았잖아요. 이 6, 7개월 남아있는 상태에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그 주변의 주요 자산들을 좀 포진을 해서 움직이면 지금 그 국민적 관심보다는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 가능성을 좀 보이는 그런 전략을 펼쳐보자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잘안 되는 거죠.
2: 예.
3: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걱정입니다.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그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내부에서 사실은 좀 정통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시비가 걸렸었는데 이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센 발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전혀 논의가 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바로 거부하는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 비대위 길이 굉장히 험난하지
2: 예.
3: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김민석 대표가 20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아마 취임 한달 해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김민석 대표가 취임 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한달 동안은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 TV 출범은 나름 저는 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전방위 대통합 이거는 뭐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 취임하고 나서 더 당내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해졌고 특히 외곽에 있는 뭐 김어준 씨라든가 또 추미애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더 지금 나를 세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통합은 더 어렵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하고도 예, 더 시끄럽게 됐거든요. 뭐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추자고 그랬는데 15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 12석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다. 이걸로 또 시끄러졌어요.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1: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이 돈을 잘 벌어오고 뭐 휴가철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뭐 외식도 자주 하면 이제 집안의 여러 문제점들이 좀 부각이 안 되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수입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자체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참고 있었던 불만들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잘 다독이고 하려고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돼서 당청 관계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인요한 그 적십자 대표.

0: 또 인종 관련해서도 인명 철회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용해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매끄럽게 당해서 의사를 전달해서 본인이 뜻을 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당청 관계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1: 예.
0: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국정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 그리고 이제 뭐 반대되는 세력들도 총선 전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뭔가 좀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 좀 인내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아니, 그, 뭐, 당청 관계는 좋아졌습니다만은, 지금 문제점은 외곽 스피커들하고, 또, 친명 지지자들, 또 반명 지지자들 갈린 거잖아요. 특히 지금 조국 전 원장이라든가 추미애 지사의 쓰는 단어가 굉장히 세요. 뭐, 간신이라든가. 추미애 지사 오늘 밀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뭐, 대통령은 빌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심하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당대표가 노력한다고 화합이 되겠느냐?
2: 김민석 대표가 되시면서, 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후계,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대선을 바라보는 분들이 발걸음이 좀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뭐 민당 TV도 하시고 화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1: 예.
2: 그리고 본인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분들도 급하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다 영꿍 꾸는 분들 아니에요?
1: 예.
2: 이분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또 더군다나 거기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야 이후에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했다 해서 마치 정권 교체와 같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겠지만 그런 이미지 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 그 사용하는 언어도 저는 굉장히 80년대로 좀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갑자기 90도 절을 하지 않나 뭐 이런 게 국민들 정서에 좀안 어울리는 안 맞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하고 하는 언쟁도 보면 무슨 탄핵을 연상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를 당대표가 막 나서서 하는 얘기들이 별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1: 김민석, 조국, 추미애 결국은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끼리의 물밑 신경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2: 그럼 저는 그
1: 말씀이네요.
2: 이미
1: 아,
2: 시작됐다고 보여요.
1: 시작됐다.
3: 근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실기한 건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죽자 사자 민생과 부동산 문제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조이대 대법원장 문제라든가 좀 당내 진영 갈등 문제, 그러니까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 문제에 좀 매몰된 게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요즘 막 포문을 쏘고 있는 과거의 친문들 그리고 검찰개혁 강경파들, 아, 사람들 진짜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인기 좋고 잘 나갈 때는 어디 국회의원 맞나 싶을 정도로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윤건영 의원 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도 안 보이시길래.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막 아프게 꼬집고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지사 된게 어쨌든 지방선거까지의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덕을 본 거지. 추미애 후보 개인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해볼 만한 약체 후보거든요. 근데 도지사 딱 되고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꺾이니까 이게 야당보다 더 심각한 공격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고 앉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치 금도를 좀 넘어선 약간 하이에나 같은 정치를 그 친문 진영과 강경파 진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중에서 부동산 문제가 하나의 큰 축이라면 여성 지지율 많이 하락한 건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주도한 보안 사건 폐지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말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우리 말 계속 안 들어서 더 떨어진다고 협박하고 있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말 들어서 보안 사건 억지로 폐지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아, 우리 때문에 손해봤네. 미안하고 좀 가만히 있는 게 염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김민석 대표도 헛발질을 했지만 이때다 싶어서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드는 이 강경파나 구친문 그룹이 저는 정치적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예.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장해찬 전 최고인이 자꾸 저렇게 뉴 이재명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0: 좀 당신이라도 좀 보드 깎기로 좀 까세요. 아이고 불안해서 이렇게네.
1: 근데 뭐 지금 추미애 예, 지사 같은 경우.

0: 경우에는 경기 도정을 중점적으로 두고 해야 되는데 너무 중앙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깎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복지 예산을 많이 깎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산후조리원 예산도 깎았고 최근에는 뭐 CCTV 예산도 깎았고 뭐 심지어는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예산도 그냥 없애버렸고 게다가 공무원들 인센티브도 깎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맘 카페를 중심으로 뭐 주민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청원이 벌써 사태 청원이 올라갔는데 이틀 만에 3만 명 돌파하니까 원래 한 달간 게시하게 돼 있는데 이틀 만에 내려버렸어요. 답변을 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또 계속해서 SNS에 중앙정치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경기도 출신이고 경기도에서 또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일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 앞으로 정치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 민주당의 좋은 바친 경기도가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요새 총선 출마하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경기도권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추미애 도지사가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는 굉장히 선명성 있는 정치로 그런 빛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이 국회의원 업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 정말 책임을 져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재정 위기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나 도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서울은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20%가 넘는데 경기도는 12%에 불과한데 왜 재정 악화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을 깎더라도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하면 아이 우리가 좀 아껴서 살 이런데 알고 봤더니 추미애 지사는 광교에 12억 47평짜리 아파트를 또 관사로 새로 계약을 했고 또
0: 전세,
1: 또 7,7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또 새로 관용차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막센 발언들 또 감정적인 이야기를 마구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이해도 없이 깎아버리면 그걸 누가 인정하죠? 거기다가 3만 명 그런 어떤 도민 청원을 그 3일 만에 막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입틀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예 듣기 싫으니까 그냥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2: 그리고 뭐 내부싸움이 심하군요.
0: 아니 어젠가요? 이것도 그 아마 추미애 지사 이름으로 된 아마 홍보 플랜카드를 걸려고 했다가 현수막
3: 경기도 전역에
0: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돈 없다고 다 깎아놓고는 이건 뭐냐? 그래서 아마 철회했던 걸로.
3: 제가 굉장히 재밌는 짜투리 소식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지사가 산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김동연 전 지사가 4개월 전에 샀던 거랑 똑같은 차종이에요. 아니 모델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이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전기차 모델인데 그거 김동연 전 지사가 4개월 탔어요. 그럼 타면 되잖아요.
0: 남이 타던 차를 또 타면
3: 그러니까
0: 그렇지 않습니까?
3: 내가 추미애인데 어떻게 중고차를 타하고 똑같은 걸로 바꾼 거예요. 아니 난 차종이라도 뭔가 세단에서 SUV로 바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신기하고
2: 네.
3: 재밌는
2: 이게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원래 그 차 있잖아요.
3: 네.
2: 차그 사용 연한이 있어요.
3: 그렇죠. 그것도 안 지켰죠.
2: 그 연한이 있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관용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연한이 다된 차를 그 지사실 차하고 바꾼 거예요. 연한이 다된 걸.
0: 예.
2: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알려지면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산후조리원 5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이제 그 삭감을 없앴잖아요.
0: 예.
2: 없애면서 맘카페에서 난리예요.
0: 예.
2: 난리고 근데 더군다나 방금 다 얘기했지만 전기차 바꿨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좀 본인 관사 12억짜리 47평 이거 했죠. 그러면서 공적으로 있는 그 예산 있잖아요.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본인에게 필요하고 본인에게 들어간 돈은 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0: 그럼 개혁신당 저 경기 남부에다가 다음 선거 후보 내면 될것 같네요.
2: 아니 그렇게 하려면 되겠어요. 안 좋을 것 같고.

0: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은 자리는 경기도에 있는데 머리는 머리와 마음은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자꾸 본인이 회자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1: 아무튼 한강다리 건너고 싶은 거죠. 아니, 마음은 이미 저기 청와대 가 있는 거죠.
2: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서울보다가 인구가 많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또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또 박은정 또 추미애 그다음에 윤건영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강경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주영 후보자가 친검찰주의자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게 문재인 정부 또 추미애 법무장관 하에서 승진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때 좌천됐다는 건데 옷 벗고 나왔다는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했다. 그 논리로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여기 갈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좀 방어 중인 것 같아요. 김주영으로 가도 괜찮다.
1: 뭐 윤호중 장관 입장도 그렇더라고요.
2: 네. 그러면 이걸로도 또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1: 근데 저는 진짜 희한한 광경을 들어서 많이 보는 게요. 지금 체감하기로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에서 난리 치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 4년 6개월 차 같아요. 1년 6개월 차잖아요. 새로 선임된 기관장 뭐 예를 들면 도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강경파라고 하는 또 보안사건 폐지를 주도했던 인물들 정청래 전 대표나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외부의 추미애 지사 이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강경한 이야기 주도할수록 사실은 지지율 더 많이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검찰의 그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 증거 영상 녹화 가지고도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과 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한번 세게 붙었는데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 남겨두지 않은 민주당 김남희 의원 말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2: 예.
1: 근데 일단 원칙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라. 그럼 피해자 보호는 대책은 전혀 말 못하는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다 깎아먹고 있는 주범이거든요. 뭐 강경파 강경당원들한테 어필해서 본인들 후원금은 좀 빨리 채우고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진이나 민주당 당원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가.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 강경파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외부의 스피커들과 결탁해서 본인들의 당내의 지분은 넓혔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를 중도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인 겁니다. 그걸 핵심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3: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보안수사권 폐지되고 검경 수사 분리되고 중수청을 행안부로 옮기면 사실은 검찰 개혁, 제도적 개혁은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닌가요?
2: 예.
3: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또 개혁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여당에서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도지사까지 나서 저는 뭐 추미애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전문 용어로 승진시켜놨더니 거꾸로 탔다 이거잖아요. 그게 더 괘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치라는 게 감성과 감정으로만 될 수 있나요? 지금 중수청장이 어쨌든 검찰 출신이 돼야 검찰과 협의가 잘 되고 공소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뭔가 중수청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검사들을 다 배제하면은 사실은 지금 익명으로 어떤 검찰 기밀 수사 자료를 정치인들에게 넘기는 악질적인 검사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을 그렇게 매도하면은 우리의 파이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 감성적 접근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뭘 예. 해야 검찰 개혁인지 좀 같이 좀 고민 좀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2: 그 방금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원래 그 성폭력 처벌법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정하면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녹화를 해도 증거를 못 쓴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뭐 미성년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장애인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뭐 직접 장애인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텐데. 그런데 이제 김용민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검찰 수사권이 또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검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검찰 개혁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오늘 이게 이제 김남희 의원 주장대로 통과됐어요. 오늘 통과됐는데 지금 뭐 우리 라디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검찰 개혁이나 뭐 아무런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갖고 또 끄집어내니까는.
1: 근데 보세요, 만약에 김용민 의원이나 강경파 말 듣고 이거 삭제하는 게 원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희 의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상대당 의원이지만 김남희 의원이 브레이크 안 걸고 이게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2: 또 시끄럽게
1: 국민 여론 진짜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방송이나 그런 시청자들은 김용민 잘한다, 박은정 최고다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거를 당내에서 이게 뭐 친명대 친문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제가 봤을 땐 교조주의자들이거든요. 검찰개혁을 빌미로 강경파들을 통해서 당권을 장악하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어나 이 사람들에 대한 강경한 어떤 그 당대표 또는 대통령의 좀 제압이 없으면 총선 내내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다가 총선도 힘들어질 거예요.
0: 좌파 보수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레반 그 원칙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강경파가 득세를 하면 당내에서 왼쪽에 가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결국은 중도나 중도 보수나 이쪽의 분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가 당내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이 달라요. 아까 장해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더 큰 분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계속.
2: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부 지지층들이 그 지도부 의원들 또 원내대표단에게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보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장해찬 최고 지적처럼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걸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 근데 정무적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목소리 크게 내고 활약해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가만히 앉아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 뚝뚝 떨어뜨려주시는 분이니까.
2: 예. 자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아침 7시에 하는 민주당 TV에 연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발언이 일단 이중당적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중당적 정리 문제는 뭐 민주당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조국혁신당이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야기했던 게 일부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의 부도덕한 상행위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보도가 좀 시끄러웠어요. 어제 이제 탐사 매체에서 보도를 하나 냈는데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선거 끝나고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습니다. 55억 정도 보전받았는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까 주 박시영 회사 그 박시영 대표에게 21억 정도가 쓰여졌다. 55억 중에 예, 쓰여졌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보니까
0: 놀라울 정도인데.
2: 예. 던키로 아마 다 넘긴 것 같아요. 다 넘기고 거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 이분이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뭐 신천지 사진 잘못 올렸던
2: 예,
1: 그 맞습니다. 채널 아닌가요? 네, 신청
2: 네.
1: 성향에.
2: 네. 근데 이게 좀 시끄러질 것 같아요. 당대표도 이걸 지적했고 지금 여기도 다 뭐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게다가 추미애 후보만 주 박시영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냐? 아니거든요. 지금 여권에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은 더 불안할 것이다.
1: 아니 예. 이동영 작가 억울하시겠네. 욕은 용역이라고 혼자 다 먹고 정작 용역은 다른 데서 하고 있었는데 억울하시겠네. 그럼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아 내가 용역을 잘못 알았다. 다른 용역이 있더라라고 아,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줄을 이동영 작가가 줄을 잘못 탔어.
0: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21억이라 하면
1: 진짜 사이즈 보통, 크다.
0: 보통 이제 선거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말고 선거운동원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유세차 그다음에 홍보 보물, 현수막
2: 다 포함된
0: 이런 거 이런 걸 건데
2: 다 한다고 봤어요.
0: 예, 네. 그게 본인이 다 감당을 안 못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또 하청을 줬겠죠. 주고 이런 상황일 텐데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2: 게다가 이제 뭐 그 부분은 뭐 의뢰가 와서 우리는 뭐 일을 했다라고 하면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분이 유튜버도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시 상대 후보 상대 후보를 자기 방송에서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추미애는 띄웠어요. 그럼 이게 맞느냐 이게.
1: 그러니까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평론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빙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A 후보가 저한테 일 맡기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 나와서 그 A 후보를 어떻게 비판해요. 띄워주게 되겠죠.
2: 그렇죠.
1: 그럼 이게 그때부터 공정한 평론이 아닌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정치 스피커의 영역과 컨설팅의 영역은 저는 좀 구분하는 게 상도덕이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인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2부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리에서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김희석 대표가 지적한 일부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의 부도덕한 상행이,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진보진영에서 한때 고성국 씨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고성국 씨가 선거 때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 그 또 고성국 씨 동생이 또 컨설팅 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특히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고성국 씨보다 박시영 씨 급액이 훨씬 큰데 이게.
5: 거기도 하고 또 고성국 씨는 동생이잖아. 이건 본인 아니야?
4: 본인이야.
5: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그 공론화가 됐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해서 뭔가 상황을 좀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4: 오늘 댓글에는 명태균보다 더 세다 뭐 이런 댓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6: 명태균도 한 번에 20억짜리는 네. 글쎄요, 수임한 적이 있으려나? 잘 없을걸요?
7: 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 집행된 게 뭐 한 3-4천만 원에 불과하죠.
5: 아니요. 그건 전체 그건 억대인데 그게 이제 범죄 행위로 인정됐던 게 10개 해갖고 뭐 얼마.
6: 그래서 몇 천만 원도 아니었잖아요.
5: 네, 그렇지. 몇 천만 원.
4: 네. 네.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아직 박시영 씨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 오늘 아마 본인 방송이 예정돼 있어 저녁 시간에. 그래서 거기 예고했던 걸 봤더니 뭐 뉴 이재명들의 공격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7: 뉴 이재명, 뉴 이동형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상관도 없는데 왜 거기 우리 대통령 이름 넣습니까?
6: 아 저는 당연히 뉴 이재명 아니고요. 저는 다른 방송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 비판 엄청 해요. 반명이죠. 야당 정치인인데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했고. 저는 이 뉴스도 방금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크게 관심을 가진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든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이든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스피커가 특정 후보로부터 말도 안 되는 거액의 어떤 이 일을 받아서 용역을 하면서 그 후보를 띄워주는 식으로 방송에서 했다? 이거는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 예. 일이죠.
4: 근데 물론 뭐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워낙 큰 선거기 때문에 금액도 크죠. 뭐 국회의원이나 아마 지방선거의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뭐 이런 후보들은 좀 작을 겁니다. 금액이. 근데 어쨌든 지금 박시영 씨 컨설팅 하는 저기 정치인들이 또 이번에 했던 사람들이 추미애 지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조금 더 시끄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자기 방송에서 그 사람들 부르고 경쟁 상대가 있는데 당내에서 뭐 여당 야당 이런 관계면 또 모르겠는데 같은 당끼리 경쟁 상대가 있는데 컨설팅을 의뢰받고 특정 후보만 띄워줬다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좀 크게 될 수도 있죠.
6: 저는 예를 들면 제 유튜브에 당권파만 불러요. 장동혁 대표 좋게 생각하는 분들만 불러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뭘 받고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 소신과 노선이 일치하니까 예, 예. 제가 친한 개를 부르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 거기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뭐 이 대가성 어떤 큰 금액이 막 얽혀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거죠.
4: 그럼 결과적으로는 유시민 씨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6: 근데 이제 왜 꾸준히 용역하는 거잖아요.
4: 아, 유시민 씨가 이동형이라고 딱 적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6: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네. 유시민 작가가 그쪽을 지적한 거였는데.
7: 네. 네. 용역 중에도 저기 청와대에서 그 추석 선물 이런 거 받고 평론하는 싼 용역이 있고 아, 다른 용역이 있는 거죠.
4: 그건 이제 촉법이라고 표현했고 네. 이제 아마 정부 광고를 받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언급한 박시영 씨도 마찬가지로 뭐 최민희 의원이랑 뭐 이렇게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됐는데 없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조금 시끄러울 것 같고 그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또 계속 이렇게 당내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내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조금 합의 될 수 있을까? 좀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7: 저는 제가 대통령 오래 모셨지만 지금 대통령 모시고 있었으면 내일 기자회견 들어두어서 말렸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올라오고 장관 인선이 다 된 이후에 좀 논란이 다 된 뭐 어찌 됐든 논란이 좀 끝난 이후에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장관 임명도 안 된 상황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 모든 지금 이 혼란상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거고 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면 이 화살을 대통령이 다 맞아야 되는데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만 이 화살을 다 맞아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에 계신 참모분들, 내각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좀 나눠서 좀 맞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내일 기자회견 해도 특별하게 진짜
4: 바뀔 건 없어 보인다.
7: 바뀔 게 없고 그러면 사실은 명절 앞두고 엄청난 또 비판을 받을 텐데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5: 제가 봤을 때 좀 어설픈 것 같아. 지금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기자회견이 내일인데 국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했잖아요.

0: 왜 기자 당연히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뭐당그 추석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대통령의 말씀을 좀 하나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여전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지 않을까.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예.
2: 그러니까 전 타이밍상 좀 청와대 정무라인이 실수했다고 봅니다. 김지호 대변인 이야기처럼 인사청문회 전국이 어느 정도 끝나고 여진이 가라앉은 다음에 나와서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수습할 거 수습해야 되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이고 아직 채택이 안된 후보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기가 무슨 말을 한들 사실은 여론의 평가가 좋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에 있으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좀 급해졌던 것 같고요. 뭐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된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 인사 문제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어떤 진영 내 갈등 문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질문 받을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다 보면은 어느 답변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이 타이밍을 기자회견으로 잡았지? 이게 급하다고 막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청와대 참모라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 끝나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좀 복기를 해야 돼요. 이혜민 조국 혁신당 현직 의원 전 사무총장을 AI 수석으로 임명했는데 왜 조국 혁신당 저러나? 그렇잖아요. 아니 꽃가마 태워줬는데 조국 혁신당은 더 날리고
1: 네.
3: 지금 개각을 했는데 국정 지지율은 왜 떨어졌나? 이거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됐고 우리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복기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잡아야지.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통령 앞세우면은 이 문제 해결됩니까? 원인 진단을 해야죠. 아, 저는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2: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친명계에서 초반에 첫 단추를 잘못 깬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는 뭐 제왕적 대표다 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당내 반란 세력이 목소리 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약간 통합을 하겠다고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이나 조국 혁신당 쪽한테 손을 내밀고 당근을 주다 보니까 그게 통합의 카드로 먹힌 게 아니라 만만하네? 때리니까 뭐가 나오네? 흔들리네? 이렇게 인식이 된것 같아요. 집권 1년 차의 대통령은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여당을 제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당정 관계 수평적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3: 그거는 윤석열 정치잖아요.
2: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에 카리스마를 잃고 약간 만만해 보인 게, 내일도 만약에 통합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다고 소위 말하는 추미애 지사나 김어준 씨나 조국 혁신당에서 아, 이제 화합합시다 할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흔들어요. 더 보따리 내놓으라고 더 흔든다니까요.
1: 그 예전처럼 총재 시절로 돌아가서 대통령의 공천권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은 뭐.
3: 근데 이제 검찰 개혁하면서 대통령의 사정권이 어느 정도
1: 아,
3: 이제
1: 그렇죠.
3: 없어진 영향도 크지
1: 아,
3: 않을까요?
1: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런데 뭐, 김철근 총장 말처럼 인사청문, 또 인사권 얘기는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얘기가 뭐 파병 얘기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 연임 이야기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는 연임 안 한다 이 단어를 꼭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쓸지. 그 다음에 이 공소취소 문제. 최근에는 여권에서도 공소취소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지니까 지지율이 빠진다. 이런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 연임과 공소취소 이야기는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보십니까?
0: 깔끔하게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혹시 이제 연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작 기소 얘기를 또 상대적으로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장관 청문회 끝나고 여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 임명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추석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방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0: 공수처 취소 문제라든지 연임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진솔하게 해 주시면 그나마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네 달 중에 추가 인적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매일신문 단독 보도인데 청와대 3실장 동시인선 가능성. 3실장으로 하면 이제 비서실장? 또 누가 있습니까?
2: 강호실장 바꿔야 돼요.
1: 안보실장.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정책실장 이미 갈렸고.
1: 네. 그러면
2: 강호실장 바꿔야 됩니다.
1: 네. 뭐 비서실장. 네.
2: 왜냐하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좋을 때는 막 MBC 예능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흔들리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참모가 원래 대통령 힘들 때 나와가지고 대신 총알바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강훈식 실장 스타일은 좋을 때는 나와서 예능 나오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안 좋고 힘들어지니까 쏙 빠지고 그냥 어떤 대외적 메시지도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는 운영되기가 힘들고 원래 대통령실은 1년 6개월에 한 사이클입니다. 1년 6개월 일하면 체력적으로 지쳐서 더 못해요.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도 어떻게 강훈식 실장 출연 요청 넣은 적 있나요? 예, 거절했답니다.
2: 정확하죠? 원래 남의 당 이야기할 때 제일 정확하시는 법입니다.
1: 제가 한다고 나올 만도 한데 예,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 공소 취소 문제하고 또 연임에 대한.
2: 아 근데 이게 외통수에 걸린 게 말을 하면 다른 이야기 다 묻히고 공소 취소 연임 포기만 헤드라인에 실릴 거고 명확하게 말을 안 하면 그것 또 다시 말 안 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뭘 할 때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거거든요.
1: 예.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저 최근에 그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인데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1위였는데 이번에 2위로 내려앉았고 1위가 한동훈 의원이 차지했어요.
2: 이거는 그냥 하도 바이럴이 많이 나니까 언론이 하도 띄워주니까 오빠가 버리니까 그냥 인지도 조사하는 거죠.
3: 맞아요. 눈치 많이 되면 그렇게 나와요.
2: 지금 지붕공연에서 차기 옛날에 그 김무성 전 대표도 1등 했던 거예요.
1: 맞습니다.
4: 좀 있으면은 장시호 하겐다지 오빠도 나올 거예요.
2: 황교안 전 대표도 1등 했었어요. 이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 했던 사람들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면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당 정치인 보고 이빨 뽑는다 했으면 장해찬 또 막말했다 막 할 건데
3: 그렇죠.
2: 뭐 이빨을 뽑느니 뭐 처먹었다느니 왜 한동훈 의원한테는 막말 프레임을 안 붙입니까?
1: 예.
2: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온 언론의 비호를 받는 정치인을 제가 정치권 들어오고 12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언론도 아니 그리고 이거 오빠 거리는 바람에 이거 김승원 후보자의 훨씬 더 아픈 약점인 주가 조작 의혹 등이 다 묻혀버렸거든요. 대한민국 언론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 그 장해찬 최고는 국보국수 못 받았어요?
2: 아 저는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아니, 뭐 저도 저는 반성하죠.
1: 반성을 굳이 반성해요. 주변은 맛있게 먹으면 되지.
2: 반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 사람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지율 치솟을 겁니다.
3: 아니 근데 이제 그 요번에 수학도 있었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이 자꾸 인터뷰에서 개수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개목걸이 얘기도 그 단계 게시판에 뭔가 좀 가족들하고 개연성이 있었구나.
2: 아니 하루에
3: 흔히 쓰는 말이구나.
2: 하루에 페이스북을 80개 써요.
1: 와.
2: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1: 그러면 단계 게시판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이런
2: 가능성이
1: 거죠?
2: 있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예, 예. 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 8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선이 여론조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썸머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퇴근 시간이 되면서 그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0mm 이상, 전남 남부와 영남 해안에 5에서 2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륙은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가 이상이 됩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아, 게다가 고장차 구간도 있는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요. 판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버스 처리 중에 있는데 고장차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한남까지는 양방향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기름 램프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마장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조금 긴 구간 밀리는데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위차로 돌아서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일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고
1: 네.
0: 야당 의원은 대부분이 불참.
1: 제 불참했습니다. 네. 예.
0: 두 분 정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네. 반대표 던지고 이제 퇴장 네, 예. 퇴장한 거고. 이제
1: 간사. 아, 예. 저희 간사하고 천하람
0: 의원 선서. 예.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1: 네. 그 사실은 이제 강신철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현역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그러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이 재산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0: 특히 부동산
1: 철거민 예, 예. 특공 이제 특별 공급이죠. 예, 본인 포함해서 부친 형 고모까지 내부 네 명의 철거민 특공 혜택을 받은 게 있었고 아들도 이제 이모 이모부로부터 7억 원 지원받아가지고 상가를 매입한 뭐 이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예. 의혹이 많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신 부분도 있고요.
0: 예.
1: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뭐 천하람 의원께서 이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좀 흥분이 되셨는지 직접 본인이 가서 확인해봐라.
0: 아들 병적 기록.
1: 그 아직 병적 기록 예. 문제. 그다음에 아들 그 SNS에 예. 같이 찍은 사진 올린. 고 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여서 국민 눈높이에 과연 적절한
0: 예.
1: 장관감이냐 예. 이제 그런 적격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0: 그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은 이제 도덕성 문제인데 후보자의
1: 네.
0: 그 안보나 정책 전문성 분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1: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예, 사관학교 통합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예,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이제 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정책적인 원래 이제 강신철 후보가 예, 군의 정책 통입니다.
0: 네.
1: 군의 이제 정책 파트 오래 있었고 물론 작전 본부장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기본적 방향이 지금 정부의 시책에 맞추는 이제 그런 쪽. 그 입장을 많이 포명을 했습니다. 전작권 같은 경우도 뭐 당장 가져와도 별 문제 없다
0: 예.
1: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야당 국방위원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방장관은 그 정권의 어떤 방향성이 어쨌든 간에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믿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실제로 허점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될 그런 책임이 있으신 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점들도
0: 예,
1: 나타났다고
0: 예.
1: 볼 수 있겠습니다.
0: 뭐 3사 통합이나 전작권 문제는 여야가 팽팽히 의견이 갈리는 문제니까
1: 네.
0: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
1: 네.
0: 좀 살펴볼 텐데 그 이 철거민 특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아마 후보자가 부친한테 증여받은
1: 네.
0: 겁니까?
1: 네.
0: 예, 증여받았는데
1: 네.
0: 철거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네.
0: 위장제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네. 아마 전방에 있었을 거니까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위장제님을 통해서 여기에 철거민으로 등록해서
1: 네.
0: 부동산 특혜를 본 거 아니냐
1: 네.
0: 시세 차익을 본 거 아니냐
1: 네.
0: 뭐 그런 거죠.
1: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때 그 집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고모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예, 거기가 이제 뭐 교도소 부지로 이제 되면서 수용이 됐다는 거죠 국가에.
0: 예.
1: 그래서 예, 이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받을 자격이 됐다 정당하게.
0: 예.
1: 그래서 자기들 원치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국가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께서 엄청난 하여튼 결국 시세 차익이 생긴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 어떤 손해일까요?
1: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분양받을 때 한 5억 정도 돈이 든 걸로 아는데 지금 시세는 한 20억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한 뭐 20년 가까운 뭐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4배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당사 그 후보자께서는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래서 예.
0: 그 선친이 갖고 있던 그 네. 땅이 네. 국가가 매입했고 네.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네. 이 후보자 등등 실거민들이 줬다는 것 그
1: 그렇죠,
0: 말이죠?
1: 그렇죠.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받는지 잘 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긴
1: 그러니까,
0: 하네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서상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특히 좀 의문이 많이 생겼던 건 이제 아들.
0: 아들 문제 잠깐 다시 제가 여쭤보고 네, 네. 그러면은 그 후보자 입장도 알겠어요.
1: 네.
0: 뭐 아버지가 증여해 준 거.
1: 네.
0: 내가 어쨌든 여기서 철거민으로 들어가야 이제 아파트를 받으니까 네. 그렇게 난 정당하게 받은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거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딱지를 다른 데 팔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뭐 다시 제3자에게 증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입장인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방부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전입 시기나 이런 것들이 그 잘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점이 차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0: 예, 예, 예.
1: 본인 해명과 실제 이제 그 이루어진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의문이 있고 석연치 않은 점이
0: 해명이
1: 있다.
0: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1: 그렇죠.
0: 게 있을 수 있겠다
1: 예,
0: 이 말씀이군요.
1: 예,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이제 신뢰하기 힘들다
0: 예.
1: 그런 겁니다.
0: 아들 문제는 7억인가요?
1: 예, 7억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1: 예.
0: 아들이 당시에 본인 돈이 없었는데.
1: 예.
0: 친척으로부터
1: 네.
0: 7억 원을 빌려서 상가를 산 거잖아요.
1: 네. 이모 이모부로부터.
0: 이모 이모부로부터. 그런데
1: 네.
0: 후보자는
1: 네.
0: 성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몰랐다.
1: 네.
0: 뭐 이런 거고.
1: 네.
0: 이제 야당 입장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1: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30살인데 네. 그 직장 이제 월급이 한 월 25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억 원을 갚으려면
0: 예. 상식적으로
1: 못 찾습니까? 예. 적은 돈도 아니고
0: 예.
1: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모 이부부한테 빌렸는데
0: 예.
1: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후보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명확하게 워딩이 처음에 몰랐다는 얘기도 하다가 나중엔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답변이라는 거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1: 네.
0: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요.
1: 네.
0: 그 북한군 군사 붕괴선 침범 문제에
1: 네.
0: 대해서 유 의원이 그 최근 북한군의 군사 붕괴선 이남 지뢰지대 설치 도발 등 대응을 물었어요. 강보자에게
1: 네.
0: 뭐라고 답했습니까?
1: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이 청문회 준비팀으로부터 원래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군사 분기에서 이

0: 그다음에 지뢰지대를 설치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자기가 장관에 취임하면 확인해서
1: 예.
0: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강원도 야전 출신 아닙니까?
0: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책 분야에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1: 아.
0: 야전 지휘관은 이제 사단장까지 했는데 이제 군단장은 못했습니다.
1: 예.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국갤럽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0: 네.
1: 3일간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질문.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8%, 통합하는 것이 좋다 30%였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국힘이 지금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다 이런 상황인데, 강신철 후보자는 어쨌든 이 정부의 상황이 통합으로 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통합했는데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씀이죠.
0: 네, 그러니까 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은 자기 동의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질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문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정부의 기본 방침은 연내에 법안을 이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해서 통과까지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고 지금 계획이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시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럼 연말까지 꼭 통과시키겠다는 거냐, 정부 입장하고 갔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법안 통과 시한도 꼭 연내에 집착을 할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그 국민의힘이 이 통합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0: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통합을 추진한,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이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쪼개져 있다 보니까 현대전은 AI 뭐 드론 이런 첨단 미래전은 이 3군, 육해공 3군 간의 합동성이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합쳐야 되겠다, 이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이 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를 그게 이제 그 군부들에 돼 있다 보니까 지원 인력도 좀 있고,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사관학교 교육의 질 문제인데, 학생이라든지 교수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합쳐서 집중적인 투자에 높여야 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물론 동의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 부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관학 이 첨단 미래전의 전문성이 부분별로, 육해공별로 더 커지고 있는데, 4년 동안 교육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통합시키면 어렵고, 오히려 나 지금처럼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육해공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더 있다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통합을 해서 1, 2학년은 공통수업을 받고 3, 4학년은 이제 따로 떨어져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0: 원래는 이제 그러려고 그러다가 이제 바뀐
1: 또
0: 게
1: 바뀌었습니까?
0: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 대학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육 형태는 3, 4학년은 전문학교,
1: 그러니까
0: 6학년은 특강,
1: 근데
0: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1: 그렇게 하는 게
0: 조사겠다는 거죠.
1: 오히려 전문성을 해친다 이 말씀이죠.
0: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미군이 지금 첨단전 뭐 대표적인 대표선수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AI도 활용하고. 근데 미군 내에서는 통합사관학교 나온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1: 첫 번째 문제였고.
0: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사관학교를 합쳐서 자운대라는 대전 근처 지역에 만든다는데, 그러려면 지금 한 2조 5천에서 3조 원 정도의 돈, 상당한 돈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래도 기존의 시설을 내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통합 사관학교들을 운영하는 나라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나라에서 그 사관학교를 통합한 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0: 미국 이런 선진국들도 향원 학교를 나눠서 육해 공부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1: 뭐 독일, 캐나다,
0: 예.
1: 호주 정도가 이제
0: 그러니까
1: 이해 하고
0: 캐나다,
1: 있거든요.
0: 호주는 병력이 10만 명
1: 안
0: 미만이고요.
1: 되니까. 예.
0: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저항을 불러온 요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12.3 계엄에 따른 어떤 징벌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국방부 업무 받을 때이 대통령께서 뭐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 세번 하지 않았냐, 합치면 뭐그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 정치적 이유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이다.
0: 그런 이제 정치적 이유가 사실은 그 본질 아니냐, 일종의 이제 대통령께서 커밍아웃 비슷한 걸 하시는 바람에 이게 더 행진이 복잡해진 면이 있고요. 저는
1: 근데
0: 그때 말씀하신 게
1: 아니
0: 이제
1: 근데 쿠데타가 육사 출신의 군인들이 하여튼 주도적으로 했던 건 사실이니까.
0: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육사 출신인가요?
1: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예.
0: 그러니까 12.3 계엄의 경우는 서울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고, 물론 김용현 장관이나 뭐
1: 예,
0: 구정사람 육사
1: 그러니까.
0: 출신들은
1: 예.
0: 물론 서포트를 한 거지만
1: 예.
0: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1: 네. 군인들이 개입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네.
1: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하세요.
0: 네, 뭐제 말씀은 그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데, 강신철 후보자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반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국민 여론조사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근데 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은 채택했고 대통령 임명하면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텐데.
0: 근데 아마도
1: 예.
0: 더잘 아시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군사 안보의 현안만 된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보수층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저항이라고 그럴까, 반대극이 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미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1: 안규백 장관 때 더하지 않았어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이걸 계속 강행할 경우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더 가질 수 있겠죠.
1: 그래요. 뭐좀 지켜보기로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고민, 관심, 거리는 호르무즈 파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내일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높은 게도 있고 또 찬성이 높은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들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게 또꼭 안보 또 한미 동맹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건데 그 국민의힘은 아마 파병에 찬성하는 그런 모양새일 테고 의원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 파병을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작전,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이지스함 같은 그 지금 청해부대 같은 그건 전투함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군수 함정이건 군수 지원함
1: 지원.
0: 지원이요. 하나는 이제 해상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 처리 부대 뭐이 정도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전투함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1: 전투병은 반대.
0: 이제 전투함 반대고요. 근데 전투 지원, 예를 들어 뭐 초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간의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세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는 또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해진
1: 뭐
0: 건 없잖아요.
1: 확정적인 건 없을 거예요. 예.
0: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안을 갖고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보자.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복잡한 아주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동맹뿐 아니고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해상교통로 보호 문제,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들어오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0: 복합적으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근데 뭐 전투병 파병은 뭐
0: 네.
1: 대다수가 국민 대다수도 반대하는 거니까는
0: 네.
1: 그건 좀 원외로 하더라도 뭐 비전투병 파병이 있고 그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 군수 지원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기류는 비전투 파병까지는 뭐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건가요?
0: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사실은
1: 당내에서 얘기해 본
0: 네,
1: 적이 없어요?
0: 없습니다. 진짜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체적으로 뭐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원에서 논의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그대로 이 정부가 어떤 파병안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1: 그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한번 좀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미국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 어떻게 보세요? 좀 우리가 현명하게 시간을 끌면서 미국과 이란 양쪽 다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0: 그게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국익 여기 해상 교통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안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국민 한미동맹 그리고 국민의 안전. 근데 이 국민의 안전은 사실은 이 장병 안전도 포함이 됩니다. 장병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시점의 문제는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한국에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해주길 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달 말, 다음 달 초까지가 상당히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1: 예. 국감 이야기를 좀 넘어가죠. 다음 달 7일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는데 뭐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국정감사는. 근데 국방위가 지금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그 김동관 부회장을 부르는지요?
0: 일부 여당 의원께서 이제 그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배경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제 하나에어로에서 좀뭐 지난번에 대전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숨을 잃으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카이라고 있죠. 한국 군수 산업.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투기 체계 종합 업체. 케이프21 같은 걸 만드는 업체인데 거기 이제 한화 주식 비율이 인수 20%를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카이가 이제 쉽게 주인이 없는데 그 이제 그 주인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1: 그렇네요.
0: 예, 주인이 없다 보니까
1: 뭐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0: 책임 경영이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한화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방산에서 엄청 강자가 됐죠. 쉽게 얘기하면 공룡 비슷한 존재가 됐습니다. 육해공 모든 사업을 다 하면서 카이까지 한화가 인수하면 영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언터처블. 예. 거의 이제 정부나 정부에서도 쉽게 대하기 힘든 이런 존재가 될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1: 질문할 게좀 많네요. 듣고 보니까 또.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의원님께서 좀
1: 네. 알겠습니다.
0: 물어보려고 이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우리 하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방산 업체가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또 실전성도 뛰어나고 한번 써본 국가들은 또뭐 요청한다 그러고 특히 이제 중국산 무기들이 최근에 좀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산이 더 인기 있다고도 하던데 정말 의원님 봤을 때는 우리 방산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례 없이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일부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면 이제 그냥 장밋빛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 3년 이제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정말 안정적인 세계 탑 레벨로 갈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하거나 주저앉느냐 그 고비가 될 걸로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걸 통해서 폴란드 특수를 통해서 소위 폴란드 대박이 터지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란 전쟁에서도 천궁투란 요격 미사일이 96% 명중률 기록해 하면서 주목을 받은 면이 있고 그래서 기술력 그다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빨리빨리죠. 그래서 이제

0: 공급망.
1: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적기 조달. 필요한 때 제대로 빨리 갖다 준다. 이제 그런 것들,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통하기 힘든 상황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런 것들 레벨업을 해야 된다.
0: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1: 네.
0: 구포국수 추석 선물과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오늘 받으셨겠고
1: 네.
0: 그 친한계를 중심으로 복당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0: 뭐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장경 대표께도 보내드린 걸로 알고
0: 그렇겠죠.
1: 있고, 예. 근데 뭐 이걸로 해서 반응이 뭐 나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갑자기 뭐한 대표의 복당이 빨라진다든지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종의 스킨십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1: 본인이
0: 뭐
1: 직접 또 이렇게 친필로 상당히 정성껏 그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0: 의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편지 쓴 거예요?
1: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일단 친필로 된 그거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근데 뭐 다음 총선 전에는 만일 합치게 되면 다음 총선 전에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0: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아직은 뭐 그런 이야기가
1: 예.
0: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 (1분) 1분 턱.
10: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

0: 운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기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률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이 진행되기 전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소 의원 등은 오늘 법사위 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사전 협의 없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력권 의원들이 미국이 요구해온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때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파병 문제는 당정에서 조율한 뒤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집권당과 정부 의견이 이렇게 다르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주관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금융업계를 불러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 업계 5곳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등 ETF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주관 비공개 회의를 거쳐 금융위는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우량주 단일 종목 ETF 허용 방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상품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 선관위 9곳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출범 후 10일 만에 이뤄지는 첫 강제 수사로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증권 금융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6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 동안 고착된 민간 독점체제와 시민의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대응과 별개로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자금이 결제일 기준 7개월 만에 소폭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결제일 기준으로 지난 7월에는 207억 달러 순유출했지만 지난달에는 4천만 달러 순유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에 투심이 위축됐지만 미국 기술기업 실적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벌여 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67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4: 바로 평택시.
1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8: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3: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을 보내러 나온 승객들로 붐비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역 안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24: 아! 사람들이야! 어떡해!
25: 뭐야 이거! 도망가! 다 도망가!
23: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철 안에서 침을 뱉은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하죠.
26: 저기요!
21: 저기요!
0: 뭐요?
21: 여기 제 발에 침 튀었거든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게 뭐예요?
0: 아이 나 진짜
21: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0: 뭐? 신고?
23: 신고한다는 말이 트리거가 됐던 걸까요? 가해자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뿐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주변 승객들까지 공격 대상이 됐단 점이었죠.
24: 거리야! 피해요! 피해!
25: 저 사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24: 저쪽으로 도망가는데요!
25: 경찰이죠? 여기 의정부역인데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23: 결국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혼란을 틈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이 뒤쫓아 시간을 벌었고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불과 나흘 뒤 또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8명이 다쳤죠. 불과 나흘 간격으로 벌어졌던 두 번의 흉기 난동,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두 사건 나란히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23: 자, 지하철역에서 시민 8명이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살인미수였는데요. 우선 최초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2012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30대 남성 유모 씨가 전동차 바닥에 뱉은 침이 남학생의 발에 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 씨가 사과 없이 내리자 학생들이 따라 내려와 경찰 신고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유 씨가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비가 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아무 관련 없는 승객들까지 공업용 커터칼로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이 크게 다쳤고 수사기관은 단순 상해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3: 근데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해와 살인미수 뭘로 갈리고 이 사건은 왜 살인미수를 본 거죠?
1: 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살인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의는 눈에 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공격 부위와 수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고 도망치는 무고한 승객 8명을 열차 안팎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단순 상해 의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수상해

0: 김신미학이 인정된 이유가 뭡니까?
1: 네, 사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참작한 핵심 이유는 바로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단순한 흥분이나 음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 감정 결과, 진단, 과거 치료 이력, 범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치료 과목은 정신 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즉 법원은 이 사람이 처벌만으로는 교화될 수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특히 2012년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의무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하는 필요적 감경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미수에 따른 감경,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0: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법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지만 바뀌면서 지금은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결론이 혹시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지금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 감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 여부를 판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임의감경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감형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차별 흉기 난동의 중대성을 보아 형을 깎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 재량에 따른 정상 참작 여지는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자동 감형이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가해자가 사건 당시 흉기를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물론 평소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건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형량 판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까지 신설이 된 상황이니까요.
1: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적으로 흉기 소지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을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시 변호인이 평소 일하며 갖고 다니던 칼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꺼내든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흉기를 꺼내든 단계부터 독립적인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뭐 불과 바로 나흘 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 여의도에서도 흉기 단독이 벌어졌어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 네, 참 충격적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역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나흘 뒤인 2012년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말도 안 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를 100여 미터부터 미행해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주를 막으려던 행인의 복부를 찌르고 다른 시민을 인질로 잡으려 시도하며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무술 전공 교수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용기 있는 대처로 가해자를 제압해 결국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재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자 혼자 죽기 억울해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며 범행 한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0: 그런데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역 사건은 8명 부상에 징역 7년. 근데 여의도 사건은요 4명 부상인데 징역 14년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까?
1: 네, 피해자 수만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판단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세 가지 축에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여의도 사건은 흉기를 직접 갈고 2시간 전부터 잠복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반면 의정부 사건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의도의 집요함입니다. 여의도 가해자는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도주 중에도 인지를 4차례나 찌를 만큼 살해 의사가 매우

0: 명확했습니다. 셋째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과 치료 과목이 병과된 반면 여의도 사건은 그 어떠한 감형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여의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0: 네, 여의도 사건의 가해자 역시 실직과 빚, 우울증 같은 심리적 한계 상황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범행 당시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가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숫돌에 갈아두고 표적을 정해 2시간을 잠복했으며 범행 후 도주까지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사리 분별과 행동 통제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부분입니다. 즉, 생활고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라는 개인적 사정과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이 마비됐다라는 법적 심신미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울감이나 분노가 범죄 감형의 방패막이가 될수 없다는 점은 법원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앞서 의정부역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 공익근무 요원과 시민들이었거든요. 이분들 포상은 혹시 받았습니까?
0: 네, 더큰 참사를 막아선 용감한 영웅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장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공익근무 요원들과 승객들이 돌과 우산을 들고 흉기범과 대치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조기 검거가 가능했는데요. 법적으로 범죄 직후 흉기를 든 가해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제압행위는 명백히 적법합니다. 이처럼 검거에 기여하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의로운 행동을 하시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가 자초한 일이다라며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국가가 마련한 법적 보상과 지원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반대로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했다. 이럴 때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로 문제가 되는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범인 잡다가 범인이 나를 고소하면, 사실 최근에 유명인이 나나 씨, 그분도 이 강도를, 주거침입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오히려 자기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의료원 시민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처리를 해봐야겠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범위 내의 제압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꼭 유념해야 되실 선이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가해자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붙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가한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실 원칙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두 번째로 제압이 완료되면 즉시 추가 행위를 멈추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대원칙은 본인의 안전입니다. 흉기를 든 범인과 맨몸으로 정면 대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어둡습니다. 내일도 구름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5에서 2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다소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사고와 고장차 소식도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관악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일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복정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주춤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중랑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 뒤쪽으로 성동교 이전부터 고장차 지점을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도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나란히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청년 모임에서 자신의 식비를 냈다고 한 발언이 김 전 지사는 대리비 명목에 현금을 건넨 행위가 각각 문제가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5: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제명 사태까지 불거졌던 지난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
6: 저도 만만치 않게 오해받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3: 이원택 전북지사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영 전 전북지사입니다.
5: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일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이원택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모임 식비 제3자 대납 혐의와 선거 내내 이어간 상대 후보 내란 방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수행원들 밥값 15만 원을 직접 냈다는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7: 관계자들 진술이 내가 이나 아니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팩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5: 결국 이번 경찰 수사로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의혹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이 지사에게 남은 혐의는 일단 식비 15만 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참석자 18명에게 대리비 108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기부 행위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대리비 지급 CCTV 삭제 거래 의혹에 윗선 공무는 인정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 등 관련자 2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군 의원의 제3자 식비 대납 혐의 역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습니다. 김 전 지사의 무소속 출마 전 대통령 교감설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 검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을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이 지사의 예술인협회 식사 관련 혐의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의 최종 기소 여부와 남은 사건들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장가에 선거 후폭풍이 또 한 번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8: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냐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고령농가, 임차 농민의 어려움, 농지거래 실종 등 여러 문제점을 담은 농지조사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농지 전수조사의 후폭풍은 그야말로 농지 대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탁상 행정을 그만하고 농촌 현장에 이야기부터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한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이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눈물부터 엉뚱한 해명까지 다양한 순간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만 후보자 검증의 장마저 짧고 자극적인 마치 예능 콘텐츠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 감정에 벅차 눈물을 흘리고
2: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3: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 때로는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공방도 벌어집니다.
4: 이 교수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2: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4: 판결문도 못 읽어요?
5: 그걸 제가 후보자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3: 홍재선 후보자입니다.
6: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1: 누리꾼들은 눈물이나 뜻밖의 답변을 포착해 재치 있는 제목을 보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조회수 경쟁에 놓인 기성 언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청문회의 막말과 충돌을 기사화했지만 이제는 발언 하나, 표정 하나까지 따로 떼어 짧은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지난해 쇼폼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청문회 현장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차분한 검증보다 짧고 강한 한마디나 눈에 띄는 공방이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7: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7: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은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1: 10시간 넘는 청문회도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몇십 초짜리 영상으로 압축되는 시대 엄중한 국무위원 검증마저 순간의 재미와 자극에 가려지면서 정작 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다음 총선에서 경기 남부 지역구에 출마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화성, 수원, 용인, 성남 등 반도체와 첨단 산업 기반의 경기 남부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다음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비대위를 포함한 역대 지도부와 지도급 인사,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인사는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 본진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 현지로 떠났습니다. 남자 농구를 시작으로 축구와 배구 등 일부 종목이 이미 대회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본진에는 이상현 선수 단장을 비롯해 배드민턴과 탁구, 핸드볼과 사이클 등 122명이 포함됐습니다. 41개 종목에 792명이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40개를 획득해 3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게임에선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 모두 469개 금메달이 걸려있는데 신유빈 서승재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전종목 신유빈 선수입니다.
8: 모든 팀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모두 다 강하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좀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중국 선수들이랑 붙는다면 또 재밌는 경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9: 목표는 금메달이지만 결과에 대한
3: 서승재 선수입니다.
9: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정과 제 자신과도 원어 파트너를 믿고 또 경기 안에서는 또 후회 없이 또 펼칠 경기를 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0: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이 이적 이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시즌 2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라리가 사무국은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10: 올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로 돌아간 이강인이 팀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에 교체 출전해 데뷔골을 작성한 이강인은 정규리그 시즌 6라운드 오사수나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후반 9분에 나왔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0: 완벽한 승기를 잡은 아틀레티코는 두 골을 더해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은 이적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고 팀도 리그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 원정 3연전을 치른 뒤라 이번 경기가 우리 팀에게 정말 중요했는데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강인 선수입니다.
0: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드리블 성공률 100%, 패스 성공률 76%, 기회 창출 3번, 결정적 기회 창출 1번을 기록한 이강인을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0을 부여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사무국도 이강인을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3시즌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뛴 이강인은 올 시즌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로 이적해 지금까지 리그에서 두 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 선선함이 감돌겠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25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지만 동쪽 지역은 1,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이어 점차 남부 곳곳과 강원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남부지방은 오후에 강원 동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올해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남부와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2: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눴어요. 기습적으로
3: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2: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0: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4: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3: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4: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0: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5: 이렇게 법을
3: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입니다.
5: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0: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내 사건
3: 곽교철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입니다.
6: 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0: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여진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0: 조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1: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어저께 판단이 됐습니다.
2: 김병주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1: 아주 출중하고
3: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2: 임종득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3: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0: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 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4: 부적격자만 골라서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0: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5: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울 중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답변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6: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8: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6: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7: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4: 대통령은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10: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1: 그저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국민의힘의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10: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2: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2: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10: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13: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2: 박재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3: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10: 법률권에서도 해석에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표결권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 12명은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 분명한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14: 연준은 올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저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할 일은 상대적 가격 변동의 확대나 2차, 3차적 경제 파급 효과를 막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14: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2명은 동결을 예상한 반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내년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6명은 동결을, 4명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내년엔 2.3%로 예상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연준은 금리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는 1%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연준의 결정을 비판하고 금리를 서둘러 낮추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9: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명한 연준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낙점한 인사들의 잇단 소신 행보로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자초한 물가 불안의 책임마저 연준의 정치적 음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자신이 직접 낙점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 금리가 너무 높고 부적절합니다. 연준 이사회는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 이사회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5: 하지만 워시 의장은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정면으로 선을 그으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을 짚었습니다.
2: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로 자본 경쟁이 실재합니다. 지정학적 불안 상황 역시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깁니다.
5: 트럼프 행정부의
2: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5: 물가를 끌어올린 데다 끝없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과 시장 충격의 근본적인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고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2: 아쿠아일로인 이란 전쟁의 매파적인 연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채 금리 급등까지 맞물린 상황입니다. 월가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0: a hiking global yield.
1: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5천 달러씩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선심성 공약까지 고집하며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무역과 재정 정책을 펴는 이들도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일침을 가한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 이틀 전 연방 대법원마저 우편 투표 제한 시도에 등을 돌리는 등 사적 충성을 기대했던 트럼프의 기대는 사방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경제 혼란을 무책임한 음모론과 남탓으로 돌리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 기준금리 인상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개장 직후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 0.04% 내린 6,715.4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76% 오른 822.18의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강세에 오후 3시 반 기준 1,382.2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13.6원 올랐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 등총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출범 후 10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강제 수사로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백을 건넸습니다.
5: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6: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4: 영상이
6: 부인입니다.
4: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고 검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도 이뤄졌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7: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6: 당시
7: 공직자 등의
6: 국민권익위
7: 배우자에게 제재
6: 사무처장입니다.
7: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4: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윤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기존 판단을 2년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판단한 겁니다. 줄곧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해온 최재형 목사의 법정 증언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명품백 전달에 공천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윤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담긴 주식 거래 시기와 김 씨가 유죄를 판결받은 주가 조작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해당 주식 거래 시기가 결혼 전 일인 만큼 윤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가운데 이로써 윤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고도 9개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게 어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선고 직후

0: 직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 동안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의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면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대응과 별개로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이 공원 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범행이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며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2: 보행 신호가 켜진 건널목, 승용차 한 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30대 남성 서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건데 이 사고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3: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4: 음주 운전자입니다.
5: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6: 죄송합니다.
2: 이 무렵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높은 음주 운전 건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서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서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무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부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복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인 조재복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깊이 검토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과 폭력적인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좀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SNS에서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이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남성을 검찰에 넘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한 남성. 지난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30대 A씨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구속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필로폰 외에도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A씨의 처방약에 없는 성분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A씨와 공범인 30대 남성이 각자가 처방받은 정신과약을 나눠 먹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해바라기 씨 봉투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5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정영수

0: 기자입니다.
1: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만난 두 남성이 악수합니다. 이어서 흰색 쇼핑백을 주고받더니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집니다. 언뜻 보면 중고거래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은 마약 밀수 조직의 운반책입니다. 은밀하게 접선해 쇼핑백에 담긴 필로폰을 전달한 겁니다. 40대 남성인 조직총책 A씨는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현지 마약상 지시에 따라 국내로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해바라기 씨 봉투나 입고 있는 속옷 안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넉달 동안 필로폰 1.25kg과 케타민 500g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5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씨와 밀수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2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유통되지 않은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 조직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에서 밀수한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들에게 유통하려던 혐의로 태국인 3명이 구속됐습니다.
2: 국정원으로부터 동남아발 마약류 밀수, 유통에 대한 첩보를
3: 마약 범죄 수사
2: 발송받아 관련
3: 이계장입니다.
2: 사범을 순차 검거하고 필로폰, 야바 등을 압수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1: 경찰은 해외 마약상의 제안을 받아 사회 후배를 통해 애토미데이트 1리터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 등두 명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해외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대입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서 총 1,588건의 구제 신고가 접수돼 26%에 해당하는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로 수험생이 구제 절차에 따라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건 그보다 적은 354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 40개 대학에서 306개 모집 단위 평균 경쟁률이 9.634 대 1에서 9.635 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했던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불이 난 직후 경보기를 끄고 또 불법 증축으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5: 지난 3월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참사 6개월 만에 고온이나 금속 마찰로 인한 불꽃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층 가공 라인 천장 집진 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금방 번졌지만 화재 직후 경보기가 차단되면서 직원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5년 동안에만 48차례나 불이 났을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경보음이 울리면 일단 수신기부터 끄고 화재 여부를 살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방화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 지난 2015년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벽 위치가 옮겨진 데다 휴게실 통로로 쓰며 열어둔 탓에 독성 연기와 화염이 휴게실로 급속히 유입된 겁니다.
7: 불법 건축물 무허가 증축,
3: 류근실
7: 초당 수신기
3: 광역범죄 수사
7: 경보기 차단,
3: 대장입니다.
7: 집진 설비 내부 가연성 물질 장기간 방치 등이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 등으로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 인테리어 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사고 직후 경보기를 차단하거나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화재 참사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손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8: 이건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3: 정기영 중대재해수사
8: 중대재해처벌법상
3: 과장입니다.
8: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5: 경찰은 소방 점검 업체가 사전에 불법 증축과 방화벽 훼손을 적발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퇴근길에 야외에서 맛있는 저녁과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 아마 눈에 익은 분들 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서울에 있는 종로 3가의 저녁 모습입니다. 이 종로 3가가 뉴욕과 파리, 로스앤젤레스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은 왜 이 골목길에 반했을까요? 네,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종로 3가가 전 세계 40개 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신이 꼽은 최고의 매력 포인트, 바로 밤문화의 부활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도남문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는 야외 포장마차 거리에 MZ세대와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가장 활기찬 도심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평입니다. 여기에 종묘 옆 서순라길의 은밀한 변신도 한몫을 했습니다.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예쁜 주얼리 공방과 감성 넘치는 바, 그리고 찻집들이 들어서면서 익선동 한옥마을과는 또 다른 이른바 힙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래된 옛것과 새로운 트렌드가 어우러져서 정말 멋지다며 엄지를 척 들어올렸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에서 이제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핫한 동네로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는 종로 3가. 오늘 퇴근길엔 시원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종로 3가만의 야장 감성을 직접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는데 일단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열고 중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 순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닌 충남 예산에서 온 농민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10: 농지 전수조사라고 해서 사실 얼음에다가 강력한 그 불을
11: 충남 덕산농협 조합장입니다.
10: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거라고.
9: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고령 농가의 관행적 임대차나 상속 농지까지 무분별한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상황.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농촌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애꿎은 농민만 잡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2: 농촌의 현실을
1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9: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본래 목적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일상적인 농지 이용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13: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11: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13: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9: 다만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악화하는 농심 속 정부와 여당도 중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으로 농민들의 부작용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첫 기자회견으로 지난 한 달 동안의 소회와 함께 향후 당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기국회 주요 민생 과제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의 룸사롱 운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 씨 측은 오늘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하고 논란이 된 가게는 일반 음식점이라면서 이를 룸사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름이 거론된 분들께 유감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0: 한 뒤에 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에 담아서 이 신천이라는 대구의 하천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뭐 3월 31일 오전에 이 하천에서 캐리어 가방이 떠있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살해해서 유기했기 때문에 존속 살해 혐의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또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 그런 정황들까지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아내에 대해서는 특수중감금 치상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이 장모 살해와 관련된 이 밝혀진 이 중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위 조재복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이 장모님이 딸을 보호하려고 동거를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은 오늘 검찰에서는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반 살인보다 좀 무거운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0: 검찰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이 조재복이 발달 장애가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회적인 그런 영역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을 봤을 때는 장모를 살해한,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살인이기도 하고 방식 역시도 엽기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범행이었다는 점까지도 주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피고인의 그런 성행을 봤을 때 이게 앞으로 교정되기도 어렵다라고 검찰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뭐 재범 위험성 등을 상당히 좀 중하게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그 조재복의 그런 성향이 뭐 과거부터 이어져 갖고 교정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이게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 내용들인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조재복 씨의 부친과 통화를 했는데, 예, 과거에 조재복이 불과 만 4살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그런 정황까지도 검찰에서는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만 4세라고 하면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대상이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닌데,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추후에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성향이 다시 한번 발현돼서 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그런 수사 내용이긴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을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다라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잔혹하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범행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그런데 이제 살인죄 말고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0: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감금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해서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혐의 내용입니다. 이제 검찰은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집안에다가 홈캠을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한다든가, 혹은 경제권 자체를 본인이 다 가지고서 뭐 아내의 통장이라든가 혹은 장모의 통장도 자신이 관리를 하고 또 뭐 가족들이 빌린 돈까지도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통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감금을 했고 그 상태에서 가혹행위 또 상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결국 혼인생활 과정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변호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감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둬놓는 것도 감금이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가 통제를 통해서 심리적인 감금을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또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또 뭐 가정환경을 감안하면 모든 게 이제 책임이 피고인 잘못은 아니라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0: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조재복의 그런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또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객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부라도 반영할 만한 그런 지점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범행 자체가 이 존속 살해이고 내용 자체도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상당히 좀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양형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특히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혹은 살아온 배경 등이

0: 조제복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강한 양형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이 일부가 반영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거의 최대치의 유기징역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제 뭐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 의해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사고를 당했고 그중에서 이제 어머니가 숨진 사건이었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1심에서 5년의 형이 주어졌는데 이제 이게 무겁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했는데 오늘 결과 나왔죠?
0: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년형을 그대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가 기각이 된 겁니다. 사건 자체가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죠. 다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1심에서 5년을 받았을 때의 그런 과정을 보면 뭐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변호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1심에서 5년형을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피해자들도 처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유가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반영이 됐을 텐데 그걸 보면은 일단 1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수단들은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5년이라는 형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소를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같은 혐의의 뭐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형이 좀 뭐 무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형을 낮추진 않았거든요.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렇게 뭐 피해자와 혹은 유가족과 합의를 했을 때 사실 그런 일반적인 사건들과 비교하자면은 다소 높은 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법원에서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사고, 사망 사고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비슷한 구조다 이런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재판부에서는 실제로는 뭐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살인죄와 같은 그런 내용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다른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심에서의 그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의 형량을 인정하지 못해서 너무 무겁다라면서 이제 피의자가 항소를 했던 것인데 같이 5년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고를 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0: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형량이 높다 낮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성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10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0: 네,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중앙선관위.
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일본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4: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5: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두 가지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특례시.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와 강원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에는 최대 20mm, 동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륙은 비 소식이 없지만 하늘에 구름은 많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광주도 19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에 동쪽 지역은 강릉 24도, 대구 25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현재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남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퇴근길 긴 구간 정체가 꾸준한데 하남에서 남양주,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21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표결권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 12명은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4: 분명한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입니다.
3: 올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저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일은 상대적 가격 변동의 확대나 2-3차적 경제 파급 효과를 막는 겁니다. 케빈 워시 의장입니다.
3: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2명은 동결을 예상한 반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내년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6명은 동결을, 4명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내년엔 2.3%로 예상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연준은 금리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는 1%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연준의 결정을 비판하고 금리를 서둘러 낮추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개장 직후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 0.04% 내린 6,715.4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76% 오른 822.18의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 강세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382.2원을 기록하며 어제보다 13.6원 올랐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2: 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계약을 보장하기로 해서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 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해서 새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6: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게 종용을 하게 만들고
4: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입니다.
6: 임차인들은 뭐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5: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0: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1: 매물이 소진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2: 박명진
1: 막는
2: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1: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 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85주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아파트값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급등하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강남 3구의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요.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6: 의혹 하나도 해소 안 된 상황에서
2: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6: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5: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7: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2: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7: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5: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8: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 김기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입니다.
8: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5: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 내 사건 재판 받겠다.
2: 이렇게
9: 명확하게
2: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4: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청문회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반발해 대부분 불참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인종득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과 아들의 부동산 편법 매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여야는 적격성 여부를 두고 대치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컨트롤타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변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1: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10: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2: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13: 그렇죠. 그게
2: 윤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10: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3: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2: 송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3: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10: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14: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대해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이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5: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6: 그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6: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15: 이번 회담은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 하루 전에 대폭 축소한 뒤 두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급작스러운 훈련 축소에도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지만 그 사이 관심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불붙은 겁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대 여론을 감안해 파병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미국이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현 장관은 출국에 앞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6: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이것이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6: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고.
15: 당초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합의에 맞춰 추진됐지만 해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별도로 외교장관 회담만 열리게 됐습니다.
16: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6: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15: 조 장관은 이 밖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협의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국회 외통위 여권 의원들이 미국이 요구해온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0: 는 이라크 파병 때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기현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건 절대 반대라며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범행이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며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2: 보행 신호가 켜진 건널목, 승용차 한 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30대 남성 서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건데 이 사고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3: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4: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5: 죄송합니다.
2: 이 무렵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높은 음주운전 건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서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서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무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조재복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재복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인 조재복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깊이 검토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과 폭력적인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찍힌 영상이 SNS에 퍼져서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고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A씨를 구속한 경찰은 내일 오전 공범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4: 고향 등일시.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16: 9월 1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7: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마르크 안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12일 고향 아람누리, 13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아믈랭이 협연을 맡아 로베르토 아바도의 지휘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이 아믈랭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0: 근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곡을 너무나 쉽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죠. 그리고 남들이 잘 연주하지 않는 작품을 꾸준히 찾아서 소개해온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작품 자체가 워낙 어렵거나 한동안 연주회장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음악을 적극적으로 연주하고 음반으로 남겼죠.
1: 그러니까 유명한 곡을 잘 연주해서 이름을 알렸다기보다 이런 곡도 있었나 싶은 작품을 찾아서 자신만의 레파토리를 만들어 온 피아니스트입니다.
0: 근데 그렇게 찾아낸 작품들이 하필이면 피아노로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도 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1: 그러면 그 실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들을까요?
0: 프랑스 작곡가 샤를 말랭탱 알캉의 작품입니다.
1: 역시 저희가 모르는 작곡가네요.
0: 그렇죠. 아믈랭도 모르겠는데, 알캉은 쇼팽, 리스트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19세기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특히 연주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피아노 곡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작품이 어렵다 보니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굳이 그 작품을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이런 건가? 네가 나를 과연 알캉?
0: 알캉 모르캉?
1: 네. 그럼 그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0: 알캉이 작곡한 모든 단조에 의한 12개 연습곡 중 마지막 곡 이소베의 향연,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알캉의 이솝의 향연,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듣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재밌는 곡인데 연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짧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25개의 변주를 이어가는 작품인데 변주가 진행될수록 피아노의 기교를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런 곡만 골라서 연주하다 보니까 아몰랭에게는 초절 기교의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1: 근데 이 아몰랭은 어려운 곡을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작곡도 한다고 했죠?
0: 어떻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품들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선우회건과도 여기서 재밌는 인연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1: 2017년 방클라이본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자.
0: 맞죠. 바로 그의 콩쿠르에서 아몰랭이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습니다. 오. 아몰랭이 콩쿠르를 위해 직접 작곡한 작품이었죠.
1: 근데 이 아몰랭은 지금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네요.
0: 네.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1: 뉴잉글랜드.
0: 네. 이 학교가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들과 상당히 인연이 깊죠.
1: 굉장히 많죠. 네. 뭐 아몰랭과 함께 백혜선, 손민수 교수. 그죠?
0: 맞습니다.
1: 예, 이 학교에서 다 공부했죠.
0: 그렇죠. 뭐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한 김세현도 이 학교 학생이고요.
1: 그러니까 아몰랭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명문이다. 명문이죠. 이렇게 볼 수 있죠.
0: 예, 맞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이 피아니스트는 기교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그게 아몰랭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1: 예, 브람스,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같은 정통 레파토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내한 공연에서 선택한 작품도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고요.
0: 네, 그럼 오늘 이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마지막 4악장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 피아노 앤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부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어요. 저도 그닥 원하지 않게 됐고요.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렘을 바라기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더군요.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0: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용 이메일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용서해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저는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분들 많죠.
1: 네, 실제로도 의외로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외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연처럼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도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1: 다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렇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남편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2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디를 생각해서 한번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한번 용서했다면 나중에 이혼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1: 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새로운 사정도 없이 예전에 용서한 외도만 다시 꺼내 민법 제840조의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사연에서는 2년 전 외도에 대해서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혼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부분을 사후에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외도한 거는 이제 용서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1: 예, 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0: 네. 네,
1: 과거의 부정 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 그렇죠.
1: 예, 특히 사연에서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한 뒤 똑같이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 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번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외도까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상간녀도 이제 2년 전엔 사연자분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1: 예,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 것이라면은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향후의 청구권까지 포함한 어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은
0: 네.
1: 그 합의문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것과 그 이후 새롭게 시작한 부정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특히 사연처럼 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연락수단까지 바꿔가면서 관계를 재개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를 했다면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만난 부분은 상간녀 소송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남편이 각서까지 쓰고 용서를 이제 해준 아내의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랑 두 번이나 불륜 저질렀잖아요. 괘씸죄 적용이 될지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우리 사연자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1: 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0: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1: 네.
0: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1: 네.
0: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1: 네.
0: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돈이나 선물 구매 내역, 여행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과거에 외도를 용서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이거는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이제 관계를 다시 이어왔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랑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한강공원이나 수변공원에 가서 그늘막 치고 시원한 맥주 한잔 즐기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공원에서 텐트와 술 아무 데서나 즐겨도 괜찮을까요? 먼저 한강공원에서는 그늘막을 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지정된 구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크기는 4인용 정도로 제한됩니다. 또 텐트를 완전히 닫지 말고 앞뒤나 옆면 중 적어도 두 곳은 열어둬야 합니다. 술은 어떨까요? 한강공원 전체가 금주구역인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광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기 전에는 그늘막 허용구역인지 그리고 캔맥주를 따기 전에는 금주구역인지 주변 안내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구름량이 많아지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더불어 제주에는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영남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예상이 되고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월계 1교로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중랑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시속 2,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성산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1차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속도 가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고속도로들도 정체는 대부분 풀려갑니다.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해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서운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를 불러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이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이보다 일주일 앞서 금융당국 주재로 사전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3: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2: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레버리지 ETF 흑막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주관한 만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며 도박판 증시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해 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SNS에 YTN 단독 보도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대혼란을 만든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과 논의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묻혀 있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백을 건넸습니다.
5: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4: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고 검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6: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0: 정승윤 당시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입니다.
6: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4: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기존 판단을 2년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판단한 겁니다. 줄곧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해온 최재형 목사의 법정 증언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명품백 전달에 공천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0: 코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담긴 주식 거래 시기와 김 씨가 유죄를 판결받은 주가 조작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해당 주식 거래 시기가 결혼 전 일인 만큼 윤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가운데 이로써 윤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고도 9개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금광에서 갱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굴착기 기사 한 명이 무너진 잔에 파묻혔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함께 작업 중이던 다른 60대 작업자 한 명도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울산에 연쇄 산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가 경남 함양에 대형 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산불을 내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전쟁은 곧 끝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중동 6개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란 전쟁 전후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갈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4: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길 바랍니다. 이란은 협상을 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이란은 정말로 합의를 보고 싶어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구체적인 시점이나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과 직접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최대 악재로 꼽히는 유가 폭등에 대해서도 전쟁이 끝나면 내려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4: 전쟁 때문에 경유값이 오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은 곧 끝나고 여러분은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는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막은 전쟁 성과에 비하면 보유가는 값싼 대가라고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4: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중동 6개국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도자들을 만나 이란전 종전 이후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후 계획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 기간 아랍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오는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마주 앉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넉달 만으로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까지 합하면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앞선 두 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해 타이완과 중동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최근 떠오른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핵심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0: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1: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2: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평가 보고서 채택의 것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0: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3: 누가 총대를 매워 누가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3: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0: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 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4: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 김기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입니다.
4: 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0: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내 사건 재판 받겠다.
2: 교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입니다. 이상
5: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6: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여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10: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2: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됐습니다. 간사입니다.
10: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11: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2: 임정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1: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9: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12: 부적격자만 올라서
2: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9: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3: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3: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울 중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답변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4: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15: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14: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조금 전 보도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먼저 4월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9월 여론조사도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역시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7도, 습도는 53%입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19: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교통사고 치료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로 새는 자동차 보험금을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이 교통사고 경증 치료 8주 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4인 가족의 보험료 한 달에 20만 원 절감하면서도 보장은 오히려 탄탄하게 채운 사연 만나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ETF 투자도 함께 시작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도 이것만 물어보살 청취자님들의 질문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볼게요.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군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기간도 명확해요. 8주 이상 치료받을 땐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까요?
2: 네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8주 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네. 나는 사고 나면 한방병원 자주 가는 편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자동차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네, 이어지는 머니클리닉 코너에서는 보험이 비싸다고 해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건강하신데 간편상품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ETF 투자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듣다가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 나도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87%를 기록해 7천억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부담이 2천만 운전자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한 건데요. 오늘 전문가픽 뉴스에서는 바로 이 부분, 교통사고 8주 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은 네. 증상이 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또는 뭐 네. 한 주 지나서 그제서야 막 근육통처럼 막 아파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 치료가 되게 더디기도 해요. 네. 그래서 8주면 한 두 달 이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8주가 넘어가면 치료비가 끊긴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3: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골절이나 수술, 신경손상 같은 상해 등급 11급 이상 되는 중상 환자분들은 이번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8주 룰이 적용되는 건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처럼 경미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멀쩡한데 아픈 경우, 어깨나 허리가 삐끗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 근데 왜 이런 제도가 도대체 생긴 거예요?
2: 네,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2019년부터 24년까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0: 네.
2: 그런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40% 이상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한방 진료비입니다. 2019년도에 6,500억 1,400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조 1,400원으로 폭증했어요. 예. 반면에 의과 진료비는 오히려 줄었고요. 이 부담이 결국 2천만 운전자 보험에

0: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1: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은 뭐 합의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 계속 아파요, 저 계속 진료 받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의원 한방치료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타간 보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사의 적자가 됐고 결국엔 팔주 룰이라는 것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치료가 팔주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네, 일단 8주가 넘어갔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7주 안에 진단서와 치료 경과 서류를 보험사에 미리 제출하시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를 하고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심사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제도가 좀 비양심적인 소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 제도 시행이 실손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2: 네, 자동차 보험이 8주 이후 경증 환자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면서 그 공백을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 관련 특약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좀더 꼼꼼하게 살펴볼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짚어봐야 될게 있다고요.
0: 네. 내 자동차 보험이 자기 신체 사고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 상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등급별로 보험금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면 자동차 상해는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보험료 차이가 5만 원 정도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자동차 보험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1: 아, 지금 당장 꺼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저도 막 꺼내보고 싶은데, 방송이 끝난 후에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자동차 보험 안에 자기 신체 사고가 돼 있는지 또는 자동차 상해로 돼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최근에 나도 교통사고 났어, 접촉사고 났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 어떻게 받아야 되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전문가가 짚어주신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나도 만일에 사고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잘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점검을 좀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상담 무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제모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제모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제모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 청취자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 사연은 일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후반 시내버스 기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굿머니 굿라이프를 정말 오랫동안 애청해오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내내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0: 그러게요.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버스에서 저희 방송 틀어주시면 진짜 기사님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분들도 다 함께 듣는 거니까 네. 진짜 좋은 정보 같이 얻을 수 있어서 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0: 지금 버스에서 굿머니 굿나이프 청취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기사님께 볼륨을 좀 더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언젠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셨는데 버스 운행 중에는 문자를 못 보내시잖아요.
0: 그럼요, 안 되죠. 네.
2: 그래서 아내분한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아내분도 가사일로

0: 바쁘시다 보니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아내분한테 전화하셔서 라디오 틀어 굿모닝 나이트 나와 이렇게 귀찮게 하셨대요.
1: 아 진짜요? 네. 아유, 약간 아내분한테는 이 상담 신청이 좀 숙제처럼 느껴지셨을 네. 것 같기도 해요.
2: 네 그렇게 하셔서 드디어 아내분이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때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자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등떠 밀려서 신청했어요. 네.
2: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반가운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신청하게 된 데는 보험 말고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1: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0: 직장 동료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뭐 ETF니 주식이니 이런 얘기가 빠지질 않죠. 그래서 청취자님도 뭔가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주식으로 꽤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어서 또 시작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은행 적금은 이자가 너무 낮고 주변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고민에 보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거죠.
1: 아, 뭐 주변에 수익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요즘에는 또
3: 요즘 안 좋아요.
1: 어, 맞아요. 네네. 손실률이 너무 커서 이거 네네. 어떻게 메워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투자 그냥 그 두 글자에 겁부터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뭔가 해야 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 네. 자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오늘 그 코칭도 해주실 예정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과 재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보험부터 네.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2: 네. 4인 가족 보험 전체를 다 꺼내서 들여다봤는데요. 남편분, 아내분, 20대 후반 두 아드님까지 4인 가족 전체 보험료가 한 달에 118만 원이었습니다.
1: 4인 가족이 118만 네. 원이다. 꽤 많아요. 월 보험료 수준이.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0: 네.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봤더니 역시 오랜 애청자다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잘 준비된 보험도 많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신 담보로 적정한 보험료에 잘 유지하고 계셨고요. 오래전에 가입하신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도 암진단비, 입원일당, 후유장애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었어요. 2010년도에 가입하신 비갱신 암보험도 보장 내용이랑 보험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것들 그대로 다 유지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칭찬까지 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이라고 사실 정리의 네. 대상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0: 네, 맞아요. 오래된 상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우리 기사님 칭찬받아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2: 박수 쳐드리고요.
1: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네, 네. 손봐야 할 부분도 있었을까요?
2: 아, 네. 최근 3년 사이에 지인 소개로 새로 가입하신 상품들이 있었어요. 가입 내역을 보니까 상품 이름에 355 간편종합보험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1: 355 뭔가 네. 369 게임 같기도 하고 도대체 355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2: 네. 간편심사 상품의 심사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1: 심사 기준?
2: 네. 심사 기준. 네. 숫자 3개가 각각 다른 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몇 년간의 입원이나 수술, 중대질환 진단 이력 등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인데요.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 가운데 5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마지막 5는 5년 이내 중대질환 진단 이력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용하시는 약은 있으셨지만 입원이나 수술 이력, 중대질환 이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1: 그럼 네. 이런 간편종합보험 가입의 대상자는 아니셨던 걸 텐데요.
0: 그렇죠. 네. 또 아내분 보험도 봤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권유받아 가입하신 갱신형 보험들이 여러 건 있었고 두 아드님은 비갱신형이긴 했지만 납입 기간이 무려 30년 납으로 너무 길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래에 가입하신 보험의 문제들이 좀 있었고 아드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 납입을 너무 길게 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결국에는 가입 조건이나 내가 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납입 기간까지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보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달 보험료는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과거 주식 손실 경험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셨어요. 결국 보험료를 포함한 가정의 재무 구조를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대로, 네. 투자는 투자대로 각각 따져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무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재무 설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보험도 궁금하고 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인데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는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니까 가급적 상담 짧게 두 글자만 넣어서 네, 보내주세요.
3: 자, 상담.
1: 그렇죠.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문가 무료 재무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재무 상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잠시 후 애프터 결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4: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5: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4: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5: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재형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도 노후 대비도 모두 필요한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일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버스 기사님이신데요. 자,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요?
0: 네. 가장 먼저 궁금하실 보험료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4인 가족이 한 달 118만 원 내시던 보험료가 9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월 20만 원, 연간으로는 240만 원 줄인 거죠.
1: 그렇군요. 네. 근데 보험료만 준 게 아니라 보장도 많이 늘고 뭐 어떤 변경안이 더 있었겠죠?
2: 네, 단순히 보험료를 줄인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이전에 복용하는 약을 있으셨지만 최근 5년 이내 수술이나 중대질환 이력이 없었는데 가입했던 355 간편종합보험은 3텐텐이라는 상품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고 중대질환 진단 이력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355보다는 보험료나 보장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니 355가 아니라 3텐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죠.
1: 그렇군요. 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예전에 네. 뭐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네요. 가운데 그리고 끝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다.
0: 맞습니다.
1: 355보다는 3텐텐이 보험료나 보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청취자님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셨으니 그렇죠. 그걸 이제 변경을 도와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355 간편보험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정비를 했고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번 하신 이력이 있어서
1: 이가 안 좋으셨네요.
2: 네네네. 일부 보험사에서는 거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질환 관련 병력을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찾아 최종적으로 가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추가로 아내분의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정비를 해드렸고요. 두 아드님도 30년 납에서 납기를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10년을 단축했습니다.
1: 10년의 납입 기간이 줄었다. 그럼 네. 이건요 보험료로 따져보면 총보험료가 얼마나 줄게 된 거죠?
2: 네, 놀랍게도 필요한 담보와 최신 담보까지 보완을 했는데도 두 분 합쳐 기존 보험료보다 2만 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1: 한 달에 2만 원, 네네. 10년 동안 덜 내도 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0: 맞습니다. 여기에 보장도 더 채워드렸는데요. 기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진단비뿐 아니라 치료받을 때마다 반복 지급되는 암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추가하고 로봇 수술, 표적항암, 중입자 방사선

0: CAR-T 치료 같은 고액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까지 공백을 확인해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요렇게 보장을 이제 각각 채웠고 청취자님이 궁금해하셨던
2: 네.
1: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조언을 주셨을까요?
0: 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손실했던 이유 그 경험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번에는 적립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드렸어요. 주식처럼 타이밍을 보면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단가를 분산할 수 있거든요. 물론 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네, 그리고 이 상담에서 중요한 건 특정 상품 하나를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보험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줄어든 비용은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마지막은 노후 준비까지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처음 상담 신청하실 때는 그냥 보험 점검만 해봐야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좀 투자 네. 조언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매달 줄인 20만 원에 보험료에다가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여력으로 보탤 수 있는 돈까지 더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ETF 펀드 투자를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보험 상담이라는 게 보험료 네. 수준만 줄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줄인 돈을 포함해서 가족의 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자산 증식, 부의 네. 증식 이런 효과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할 것도 아니고 새로 가입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재무 상담까지 이렇게 알차게 정리가 됐으니 청취자님 그리고 가족분 모두 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정리된 거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 ETF 투자도 이제 내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안도감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상담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파져서 우리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동안 가장으로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오신 분이 정작 본인을 위한 준비는 뒤로 미뤄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상담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보험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땀 흘려서 이런 과정, 소중한 일상들이 내가 아프다고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2: 네네.
1: 아우 정말 매달 빠듯하고 살기 힘든데 돈이라면 지긋지긋해서 그냥 전문가 만나서 마주 앉아서 돈 얘기하는 것도 싫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그래도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하시고요. 고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도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오래전에 가입하고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아봤는데 이쯤에서는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재무 상태 체크해 볼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굿모닝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이것만 물어보살. 자, 청취자님 질문 소개해드리고 전문가 두 분께 직접 바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7742번님,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8주 룰 얘기해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경미한 사고가 나면 습관적으로 한방병원에 가서 며칠 치료를 받는 편입니다.

0: 받아서 할수 있다.
1: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7주 안에 진단서랑 치료 경과 서류를 미리 제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8주 되고 나서 제출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심사 결과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7742번님, 오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상해 말씀드렸는데 한방병원 치료비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셔야지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돼 계시다면 다음 갱신 때꼭 자동차 상해로 바꾸셔야 합니다. 보험료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7742번님, 7주 안에 서류 챙기셔야 한다는 것, 자동차 상해 특약 들어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 다시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419번님, 보험을 새로 준비하면서 뇌혈관이랑 심장 진단비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계사분이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가 아니라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 쪽이 훨씬 더 보장이 넓습니다.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이름 그대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딱이두 가지만 진단받았을 때 보장이 되는 반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우리 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보장하거든요. 심장, 뇌혈관, 동맥, 정맥은 물론이고 부정맥, 심부전처럼 2대 질환 담보에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질환 52가지 순환계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실제로 부정맥 환자가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지만 2대 질환 담보만으로는 부정맥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진단비를 일회성으로 받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네, 진단비는 진단 받았을 때한번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수술을 받거나 혈전 용액 치료를 받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매년 반복해서 보험금이 나와요. 뇌와 심장 질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치료 주기적으로 외래 검진, 장기 약물 치료가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 하나로 그긴 치료 과정을 다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2: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암은 산정특례 혜택이 확진 후 5년간 모든 통원 입원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은 다릅니다. 해당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기간에만 최대 30일까지만 적용이 돼요. 퇴원하고 나서 재활치료나 외래치료가 이어지면 일반 본인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게 바로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되겠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손보험도 갈수록 보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치료비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 특약들을 좀잘 대비하시는 게전 진짜 중요하겠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실손보험이 보장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지급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문자 보내주신 4419번님, 그 설계사분이 안내해 주셨던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기존의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보다 훨씬 더 좋은 보장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입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대 질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두 가지만 보장이 되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부정맥, 심부전까지 52가지의 질환을 매년 반복 보장한다는 점. 특히 퇴원 이후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 이어지는 구간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1: 네.
0: 끝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거한번더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뭔가 보험 점검 그래도 아직도 좀 망설여져요 하는 분들에게 우리 정지원 팀장님이
1: 네.
0: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1: 일단은 뭐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에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어우, 정지원 팀장님의 진심이 지금 저한테

0: 아직도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보장 점검, 보험료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갖고 계신 노후 재원 연금 마련까지 다양하게 재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보험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보험 하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보험과 보장, 저축,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는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고민되시는 분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B2B의 그리워하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 10도 안팎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 남해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쪽 지역엔 5에서 20mm, 동해안에도 5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28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24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좋아진다 싶은데 곳곳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현재 월계 1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부근 지나는데 중랑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린 상황인데요. 성동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가는데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이촌동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양화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잠깐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8: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업고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10: 의혹 하나도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11: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0: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9: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12: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3: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2: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9: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13: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3: 김기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입니다.
13: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9: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 내 사건 재판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3: 선언하지 않는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입니다.
14: 법무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8: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김승원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여진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15: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16: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오직게
3: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입니다.
16: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17: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3: 임종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7: 불참했습니다.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15: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18: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 해도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8: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15: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 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9: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9: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0: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0: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1: 햄스터를 폐사시킨 정정식 양물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성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0: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3: 그렇죠. 그게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0: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4: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5: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4: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0: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받고 있던 재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재명 정권은 반전의 노력이 없으니 반등의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에서 오만과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권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야 할 말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적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답변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6: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민감한 현안에 어떤 해법과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9: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8: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정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6: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거듭된 해명에도 여권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여권 내부 우려의 핵심은 검찰개혁 반대와 친윤 검사 행적입니다.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거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직접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업무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낸 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서였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 검사 논란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1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5: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입니다.
11: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10: 김 후보자가 논란을 해명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다시 나선 건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적임자를 추가로 물색하기엔 중수청 출범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2: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5: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2: 형사 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 문제는 이딴 해명에도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거칠게 비난했고 중수청에 지원한 임은정 검사장도 김 후보자가 초대 청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수청의 조기 정착이라는 현실적 고민과 여권 내부 비판까지 두루 살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7: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금융당국과의 사전회의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문건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원사들의 별도 건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책 방향에 맞춰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14: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13: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6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0: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의혹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모두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8일 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합수본은 시도선관위 사무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사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4: 이태한 특별검사입니다.
3: 특별검사 팀 내부 판단으로 공격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 다만 합수본 수사 기록 등 이미 자료가 충분한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또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고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수개표로 결과를 집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땐 법관 또는 법관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쪽 200km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의 부속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군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접수한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두 척과 항공기, 어업 지도선 등을 급파해 해군 함정과 함께 수색에 나서는 한편 일본, 러시아 구조당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낮 12시 20분쯤 일본 해상보안청이 침몰 선박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3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 임박했습니다. 세금 부담에 강남 집값이 꺾이며 오름폭은 3주째 줄었지만 업계에선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종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상승입니다. 기존 최장 상승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인 85주, 2주 더 오르면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중저가 지역이 견인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급등했고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노원구가 0.31% 올랐습니다.
6: 한 3억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도 신축이 되면
7: 노원구 공인중개사입니다.
6: 가격이 이상이 되겠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많이 오르고
5: 업계에선 아파트값 상승 릴레이가 종전 기록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난 속에 다급해진 영끌 구매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8: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9: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포인터 전문위원입니다.
8: 되거든요.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죠.
5: 세제 개편안과 금리 인상이 변수입니다. 고가주택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안이 연말에 그대로 통과되면 강남 3구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번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며 이자 부담이 커진 점도 영끌 구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84주째 상승세인 서울 전셋값은 누적 상승률 7.8%로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폭등 중인 상황. 서울 매매 전세가가 함께 질주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0: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계약을 보장하기로 해서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홍래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해서 세끈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3: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할
4: 정창엽
3: 수밖에 없게
4: 대한주택임대인협회
3: 종용을 하게 만들고 있고,
4: 회장입니다.
3: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임차인들은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2: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5: 매물이 소진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4: 하명진
5: 막는
4: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5: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네,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한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최영규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1: 오늘로 잡았다.
2: 박교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합법 인사청문회법 구조에 3일 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3: 다 정해놓고 이렇게.
2: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의 퇴장 뒤 법력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1: 바로 잡아나가는 적임자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부모와 배려 책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4: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재가 없다.
5: 단체로 혈압이 올랐습니다.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2: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저질 코미디였습니다.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조합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6: 정가 사범 대통령을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정가 총합이 34범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김성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가 35범 범죄 내각으로

0: 네, 청문회 이틀 만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습상정이다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1: 일단 아까 서영교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보면 3일 이내,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했다고 해서
2: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국민의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장면이 다르게 연출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러 그렇게 통과시킨 거다.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예상되는 답변은 국회의 의견을 받았고 국회가 적격 보고서를

0: 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라고 임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임명 전이라면은 그 보고서를 보고 검토 중이다라고 하실 거고요.
1: 예.
0: 만약에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내일로 넘어가고 그 기자회견 이후로 했다면은
1: 예.
0: 국회의 임명 보고서를 그러니까 그 검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똑같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유리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고 빨리 털어내는 것이 저에겐 뭐 정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뭐 그런 차원의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일 기자회견과 굳이 연관시켜서 뭔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저로서는 그렇게 뭐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듣고 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굳이 기습상정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2: 굳이 오늘 한 것을 보면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과 매우 관계가 있어 보이죠. 자, 일단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거나 임명을 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를
3: 송영훈 전
2: 집중적으로
3: 국민의힘
2: 얘기한 한동훈 의원에
3: 대변인입니다.
2: 대해서는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었고 그 총리실 공무원은 그한 의원 기자회견 현장에 와서 정치 사찰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또 민주당 대변인은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넨셀을 인수하겠다고 공시했다가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된 회사가 있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청문회장에서 제넨셀은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이 대통령의 요즘과 무관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이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예상이 되죠. 국회가 이미 적격으로 채택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냈으니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빌드업을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가 청문 보고서를 여권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저런 무리한 의사 진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국회와 특히 민주당이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인을 단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놓고 이틀 만에 저렇게 요식행위처럼 일사천리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1: 예.
2: 보여주고 있는 양태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온 게
1: 예.
0: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더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가 이 KSOI에서 나온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전날과 청문회 당일에 실시된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청문회 당일날 밤 12시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끝까지 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대통령실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리거든요.
1: 예.
0: 아마 청문회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후에 청문회를 정말 끝까지 다본 이후에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파악을 하고 흐름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다만 전 그런 그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주장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표에 있는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의 그 격차
1: 예.
0: 이게 뭐 뒤집힐 정도로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임명을 하게 되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고민이 크실 것 같긴 한데 결국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여론을 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1: 그러니까요.
0: 가장 큰 키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회견 기자들과 만나는 소통 행보 아니면은 뭐 순방 행보 아니면 개각 이런 것들 정도가 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인데 그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해봤는데 다안 됐거든요. 순방도 요즘 갔다 와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요. 이번 중폭 개각도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고요. 결국 마지막 남은 카드가 내일 열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1: 예.
0: 여기서 뭔가 못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김성호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에 뭔가 좀 후폭풍이 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더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일단 후보자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강신철거민이라고 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강 후보자 의혹은 어떻게 보셨나요?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2: 강신철 후보자도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부적격으로 판가름이 났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머릿수로 또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통과시키고

0: 고 있는 것이죠. 자,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특공 정신으로 무장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형,
1: 예.
0: 부친, 고모 전부 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민 특공을 받아놓고도 본인은 철거민 특공이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강신철 후보자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때 주소를 왜 옮겼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1: 예.
0: 본인이 자기가 사는 대로 이사를 왔으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거기 갔기 때문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1: 부인도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0: 더더군다나 그 부인과 자녀는 구로구 천왕동에서 살지 않고 성남에 있는 장인어른 댁에서 생활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민 특공을 받기 위해서 거주 요건을 위장으로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 부적격 사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강신철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연대장들, 대대장들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큰일이다라고 발언한 민주당 의원조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아마 우리 초급 장교들이 이 청문회를 봤다면은 대단히 전투 의욕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족 특공대를 거느린 국방장관에 대해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한 것참 민주당이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강신철 후보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이 덜했는데, 이 청문회를 보신 분들의 얘기로 대체로 톤앤 매너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2: 뭐참 예를 들면 아들의 그 이모 찬스라고 불리는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몰랐다라는 발언은 제가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좀 외국에 있어서 좀 몰랐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아빠로서 뭔가 좀 제때 알았다면 그런 것들을 막 송구하다는 얘기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어제 또뭐 아까 말한 뭐 철거민 특공도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모 찬스 얘기도 있었고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장교로 복역했던 아들의 그 프로필 사진 그것도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뭐 안보관이라든지 대북관이라든지 원래 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 딱 내세우면 대북관으로 엄청난 공격들을 하거든요.
1: 예.
2: 근데 그런 것들은 공격할 게 사실상 없었구나. 뭐 주적 공격 한번 했는데 주적 공격도 사실 2004년 이후로 사실상 개념에서 사라졌다고 하니까
1: 예.
2: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뭔가 강신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판단한 겁니다.
1: 예. 자, 그러면은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바라보는 또 여당 내부의 시각도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3: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 서 또
4: 내부 더불어민주당
3: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각오로
4: 예.
3: 대선 때 뛰었던 100배 이상의 각오로 해야 한다.
5: 대통령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
4: 네.
5: 공소취소와 연임기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6: 신뢰가 무너진 건
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믿지를 않는 겁니다.
5: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기한입니다.
7: 현직 대통령은요 다음 선거에 안 나오고
4: 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7: 지지도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내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올 것으로 봐요.
1: 예,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인 굴곡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지금 방금 들으셨습니다. 지금 민심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0: 대통령 지지율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관되게 우하향하고 있는 직선에 가까운데 어디에 굴곡이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1: 예.
0: 올라갔다가 해야지 이게 굴곡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 예.
0: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자초를 했죠. 약한달반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5글자씩 4세트, 20글자면 충분했을 겁니다.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 재건축하자, 세금 그대로. 이렇게 해서 본인에 대한 연임 취소 논란, 공소 취소 문제,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돌아나오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됐을 거예요. 지금은 말해야 될 글자 수가 약 60글자 정도로, 그러니까 40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김승원 철회, 김현지 경질, 청와대 쇄신, 국정 대전환, 그리고 사법권 독립, 농지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내용들을 다 합해도 60글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신한다면은 이 기자회견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거의 다 비우고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말재주나 잔기술로 국면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가 현실이 된다면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담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미리 드립니다.
1: 예, 60글자인데 내일 이제 예정된 시간 이제 90분 동안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이제 공소 취소 또 연임 개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지금 여권 내에서도 털고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좀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연임기한, 특히나 연임기한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저에게 출산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 일을 자꾸 안 하겠다, 선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법 128조 2항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사에 따라서 독재를 꿈꿨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를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바꿔서까지 연임을 한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저는 굳이 받아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이런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중요한 건 사실보다 인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들께서, 국민들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신뢰가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다 한다면 그런 얘기를 좀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예정은 90분으로 잡혀있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기자분들이 뭐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질문이건 연임 개헌과 관련된 질문이건 아마 집요하게 계속 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뭐 원론적인 답변을 한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도 계속 할 건데요. 그런 상황까지 또 온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저는 하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의 뭐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다만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연임 개헌 아니면은 그 공소취소 이것 말고 예. 정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바꿔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뭐 송영호 대변인께서는 뭔가 시낭독처럼 다섯 글자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부동산 문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당이 추진했던 밀어붙였던 그 형소법 개정 보안수사권 관련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2030 여성들의 민심이 멀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약간 곁다리로 그런 뭐 그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니면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풀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분명히 진리가 나올 테고 이제 다 분야별로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나올 텐데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진짜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갑재 대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0: 공소 취소는 재판을 받겠다는 선언적인 얘기에 그치지 말고 실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고 임명을 안 해야 됩니다. 공치모 공동대표 출신을 그리고 이렇게 많은 흠결과 하자가 드러났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가 곧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도 길고 기이한 조직을 만들어놨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논란조차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조직을 해체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과 실행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더라도 내가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돌려보내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선언이 나오고 역시나 실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없이 어떤 선언적인 언급으로 그친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믿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1: 어쨌든 여든 야든 모든 국민이 이제 내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이제 귀 기울여 볼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정을 알리겠다 장외투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다음 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장외에서 야외에서 이제 모임을 가질 거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외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0: 결국은 이제 야당이

0: 장외로 나가느냐의 문제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하셔서 거리에 나오시게 되느냐. 그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 대회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보고 대회를 시작으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장외에 나가게 될 것인지는 결국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2019년에 조국 사태 국면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은 아마 조국 사태 때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입시비리고 그 입시비리를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크게 깨뜨린 것으로서 많은 비난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배우자와 공모를 했고 본인의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득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누구의 청탁을 들어준 겁니까?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여성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제약사 오너, 여성 브로커,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몫 잡으려는 세력이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쥐도 먹고 피를 토하고 죽는 약을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뻔했거든요. 그러면은 사태의 본질로 놓고 보면 김승원 후보자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장외에 나오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야당도 야권도 민심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2: 그때는 네. 그 관련된 건들이 이제 그 임명 이후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뭔가 추가적인 뭔가 나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랑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팩트들입니다. 이 팩트들에 대한 사실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지명 이후에 이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임명한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다만 야당이 그 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거리로 나왔던 건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나왔을 때도 사전에 집회 신고 제대로 안 하고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 행진을 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도 장동혁 지도부도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 아무리 거리로 나온다 한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계기로 뭐 뭉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절대로 아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한 앵글에 잡히는 그 장애 집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예. 안 그래도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이 스포트라이트를 뺏겼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장애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곁을 한동훈 의원에게 줄리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 지난 이후에 장애로 나가는 것보단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용이 더 격심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어제 국수 돌리면서 함께 힘을 합치자 이랬는데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일단 그 야당이 장외로 나갈 때는 항상 민심을 받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권이 함께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을 모을 수 있어야 그 장외 행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올림픽공원에 굉장히 오래 있었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북을 튀는 장면이 많은 대중들에게 희화화돼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은 이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역풍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에 나오시게 됐을 때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는 상황이 되면은 과연 많은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의문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해소를 해야 야당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요즘 정치권의 이제 핵심 인물인데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까지 내놨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4: 추미애 경기도지사입니다.
3: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내라 세력 대통령은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1: 예,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에 SNS에는 김지용 후보자를 밀정 그리고

0: 지금 대통령이 중수청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고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그런 상만 맞는다면 과거에 어쨌든 그런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끝까지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반대하는 방식도 너무 잘못됐죠. 저렇게 내란 세력의 등에 엎혀 뭐 전정 긍긍하는 대통령이라는 표현, 그 워딩을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텔레그램이 됐든 전화가 됐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단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 정치적 행보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경기도와 관련돼서도 뭐 재정 문제다, 복지 삭감 예. 문제다 뭐 많잖아요. 지금 여의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로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요즘에?
2: 일단 추미애 지사가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일종의 대권 행보를 조기에 가시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정치권에 존재하는데요. 의도를 떠나서 추미애 지사의
3: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 앞서 성 부대변인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춘천지검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요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한동훈 의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 번째로 좌천이 돼서 법무연수원 진천 분원에 있다가 네 번째 좌천이 되어서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수청장 후보로서 부적격하다? 일단 사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장을 했으면은 다 내란 세력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었든 간에 일단 사실과 합치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처럼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은 도지사는커녕 그리고 도지사보다 어떤 더 높은 정치적인 미래는커녕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나 동대표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 행안부가 대통령이 한 번 더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안부가 오늘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의 적임자다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여권 내 갈등의 분수령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0: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명하셔야 된다고.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당내에 있는 검찰개혁 강성파들이 이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검사 출신의 장점도 장단점이 있고 판사 출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장의 이런 요직에 임명을 하신 건데 단순히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 뭐 과거에 어땠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맥락도 저는 그렇게 막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검사 출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또 그러면 물은다? 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대로 기존에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은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관심의 초점이 추미애 지사 자체에도 있지만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과연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될 것인가 여기에 시선이 보이고 분명히 이제 내일도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답변이라든가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런데 우리가 김지영 후보자에만 국한해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78년 역사의 검찰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중수청 공수청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희귀한 시스템을 디자인해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이 문을 닫고 공수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중수청장 임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를 빼면 중수청 출범까지 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 후보자가 적격이니 부적격이니 하는 얘기를 놓고 예. 여권 내에서도 자중질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10월 2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고 책임을 통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민주당 내부에서도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고 출범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대통령이 내일 어떤 답변을 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백을 건넸습니다.
2: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1: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고 검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4: 정승윤 당시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입니다.
3: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었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1: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기존 판단을 2년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판단한 겁니다. 줄곧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해온 최재형 목사의 법정 증언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명품백 전달에 공천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담긴 주식 거래 시기와 김 씨가 유죄를 판결받은 주가 조작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해당 주식 거래 시기가 결혼 전 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5: 한 차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가운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고도 9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규령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부대변인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의 룸살롱 운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 씨 측은 오늘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하고 논란이 된 가게는 일반 음식점이라며 이를 룸살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름이 거론된 분들께 유감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같은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후원금 전달 실패 이후 추가 시도가 없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여수에선 현재 세계 섬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박람회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준비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번 박람회가 곳곳에서 부실함을 드러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검은도 뱃노래라고 적힌 이 배 모양의 형체 자세히 보시면 포터 트럭 차량의 천을 두른 건데요. 심지어는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차량에 올라타서 마치 노를 젓는 듯한 동작을 취합니다. 어떠신가요? 단순히 지역 축제가 아니라 국제 행사에서 선보인 공연이라기에는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수륙 양용 뱃노래냐, 잼버리 악몽이 떠오른다, 700억짜리 행사라니 처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행사장에서 판매 중인 1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도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에 비해 백반인데 반찬 구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11월 4일 폐막까지 관람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 5일에 개막한 여수 세계 선박람회. 현재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대로 목표치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준비 단계부터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당시 박람회 홍보를 위해 여수를 찾았던 춘주맨 김선태 씨도 준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7: 부사장인데 여기를 왜 데려오시는 건가요?
8: 9월에 행사가 열리잖아요.
9: 전후 모습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잖아.
6: 폐막까지 남은 시간은 6주. 여수를 찾은 세계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어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실종 사망 사건 유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4살 A씨는 실종자 가족의 제보를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찾게 해주겠다는 등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 비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대규모로 유통한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무려 45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는데 일반인이 육안으로 정품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특별사법경찰이 산더미처럼 박스가 쌓인 물류창고를 급습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화장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할 뿐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11: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입니다.
10: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중국인 제조업자들과 짜고 재작년 10월부터 1년여간 모두 58억 원어치를 들여왔습니다. 국내외 유명 화장품 28종과 건강기능식품 3종이 모두 위조된 채 판매됐고 정수기 필터나 무선 이어폰 등 품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주 창고에서 압수된 건 13억 원 규모로 이미 45억 원어치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12: 몇 명의 소비자한테
11: 김진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입니다.
12: 왜냐하면 오픈마켓을 개설한 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그 화주였고요.
10: A씨는 벌크로 수입하지 않고 개인 직구처럼 받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세관 단속을 피했습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화장품과 건강식품에선 기능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가보다 약간 싸게 가격을 올려놔 소비자가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화장품 용기 크기나 뚜껑 나사 부분에 미세한 차이만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긴 쉽지 않습니다.
13: 뚜껑에 나사선은 굵고
11: 식약처 수사팀장입니다.
13: 있는 반면에 가품은 뚜껑이 얇고 그다음에 나사선이 없는 모양이고
10: 식약처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중국 제조업자는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또 온라인 구매 시 공식 인증 판매처를 이용하는 등 짝퉁 피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국에 여행을 왔던 일본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범행이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며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보행 신호가 켜진 건널목, 승용차 한 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30대 남성 서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건데 이 사고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15: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16: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0: 죄송합니다.
1: 이 무렵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높은 음주운전 건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서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서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무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마약 좀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SNS에서 논란이 됐던 이 30대 남성이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 경찰은 내일 이 남성을 검찰에 넘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한 남성. 지난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30대 A씨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구속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필로폰 외에도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A씨의 처방약이 없는 성분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A씨와 공범인 30대 남성이 각자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나눠 먹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해바라기 씨의 봉투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5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만난 두 남성이 악수합니다. 이어서 흰색 쇼핑백을 주고받더니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집니다. 언뜻 보면 중고거래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은 마약 밀수 조직의 운반책입니다. 은밀하게 접선해 쇼핑백에 담긴 필로폰을 전달한 겁니다. 40대 남성인 조직총책 A씨는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현지 마약상 지시에 따라 국내로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해바라기 씨 봉투나 입고 있는 속옷 안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필로폰 1.25kg과 케타민 500g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5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씨와 밀수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2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유통되지 않은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 조직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에서 밀수한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들에게 유통하려던 혐의로 태국인 3명이 구속됐습니다.
6: 국정원으로부터 동남아발 마약
7: 경찰 관계자입니다.
6: 유통에 대한 첩보를 제공받아 관련 사범을 순차 검거하고 필로폰, 야바 등을 압수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5: 경찰은 해외 마약상의 제안을 받아 사회 후배를 통해 에토미데이트 1리터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
8: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해외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우리 국민은 평균 언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또 언제 지갑이 가장 얇아질까요? 45세에 인생 최대 흑자가 나는 반면 청소년기와 은퇴 이후에는 적자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함께 보시죠.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이전 계정 통계입니다. 1인당 생애 주기 적자는 교육비 지출이 집중되는 16세에 4,600만 원가량으로 가장 컸는데요. 이후 노동소득이 늘면서 28세부터는 버는 돈이 소비를 웃돌기 시작해 흑자 인생에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45세에는 노동소득이 정점을 찍으면서 흑자 규모도 1,932만 원으로 가장 컸는데요. 하지만 은퇴가 본격화되는 61세부터는 의료비 지출 등이 늘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체 연령 계층별 적자 규모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노년층의 소비 여력도 커지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총 적자 규모가 처음으로 14세 이하 유년층의 적자를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유년층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난 점이 이번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노년층의 소비 여력도 커졌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흑자 기간은 33년으로 2010년의 29년과 비교하면 4년 늘어났습니다. 적자 전환 시기도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2024년 통계를 보면 61세로 5년 미뤄진 셈입니다. 이는 노년층이 과거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0: 미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한 코스피는 큰 출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 소폭 하락해 6,700선으로 마감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각각 0.39%, 0.8%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도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0원 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두 달 사이 200원 이상 떨어지며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왔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번 주에만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잇따라 예정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까지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긴축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7: 이제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한 번 더 오르는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0: 이번 미 금리 인상에 양국의 금리 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 네이버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들의 인수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공시를 통해 인수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5월 우버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딜리버리 히어로가 보유한 우한 형제들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인수 추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공시 시점을 미뤘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3: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관련해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이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0: 그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1: 조희한 외교부 장관입니다.
0: 토의하고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2: 이번 회담은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 하루 전에 대폭 축소한 뒤 두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급작스러운 훈련 축소에도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지만 그 사이 관심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불붙은 겁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대 여론을 감안해 파병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미국이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현 장관은 출국에 앞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1: 조 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0: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고.
2: 당초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합의에 맞춰 추진됐지만 해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별도로 외교장관 회담만 열리게 됐습니다.
0: 한미 간의 이견이
1: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0: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2: 조 장관은 이 밖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협의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주최한 안보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4: 중국은 미국 비난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한 반면 북한은 비핵화 망상을 버리라고 도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중국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 제13차 샹산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둥진 국방부장은 개막 연설에서 대결이 아닌 대화, 동맹 아닌 동반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글의 국제화나 외세 무력 간섭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음 주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셈입니다.
6: 위험을 신속히 판단하고 해소해 작은 이견이 큰 갈등으로 번지고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발전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동진 중국 국방부장입니다.
5: 주최국의 이런 숨고르기 기류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화의 손을 내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한 겁니다. 또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7: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미국과 구추정 세력들이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습니다.
5: 미국에서도 격을 높여 파견하기로 했던 중국 담당 수석국장이 돌연 불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확전 양상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석자를 한자리에 앉히기도 했지만 종전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판을 깔아서 다자 협력을 주도하려 했던 중국의 의도가 무색하게 이런저런 갈등을 노출하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내부 시가전 훈련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6월 평양 강동 지역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0호 훈련소 내 비탈면에 건물 10개 동을 추가로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 북한이 앞서 러시아 지원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병하기 전에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을 위해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들은 위치상 실제 주거, 사무용이 아닌 사격 연습이나 침투 훈련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K 뉴스는 짚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답변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4: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민감한 현안에 어떤 해법과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9: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8: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4: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11: 대통령은 자신의 정점식
6: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10: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2: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3: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10: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4: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6: 힘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15: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6: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10: 법률권에서도 해석에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이번 주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눈물부터 엉뚱한 해명까지 다양한 순간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4: 다만 후보자 검증의 장마저 짧고 자극적인 예능 콘텐츠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감정에 벅차 눈물을 흘리고
17: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6: 김승환 후보자입니다.
16: 때로는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공방도 벌어집니다.
18: 이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17: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

0: 이거는 판결문
1: 그럼
0: 못 읽어요?
2: 그거를 제가 후보자인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3: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입니다.
4: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5: 누리꾼들은 눈물이나 뜻밖의 답변을 포착해 재치 있는 제목을 보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조회수 경쟁에 놓인 기성 언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청문회의 막말과 충돌을 기사화했지만 이제는 발언 하나, 표정 하나까지 따로 떼어 짧은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지난해 쇼폼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청문회 현장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차분한 검증보다 짧고 강한 한마디나 눈에 띄는 공방이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6: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5: 10시간 넘는 청문회도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몇십 초짜리 영상으로 압축되는 시대 엄중한 국무위원 검증마저 순간의 재미와 자극에 가려지면서 정작 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 민주당은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는데 일단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열고 중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 순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닌 충남 예산에서 온 농민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10: 농지 전수조사라고 해서 사실 얼음에다가 강력한
3: 충남 덕산 그 농협조합장입니다.
10: 농지뿐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거라고.
9: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고령농가의 관행적 임대차나 상속 농지까지 무분별한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상황.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농촌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애꿎은 농민만 잡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1: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3: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9: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본래 목적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일상적인 농지 이용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제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12: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3: 왜곡과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12: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9: 다만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악화하는 농심 속 정부와 여당도 중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으로 농민들의 부작용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협의로 구체적인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7: 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처방 조제 원칙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과 지역 여성의 약물 사용을 늦춰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근거로 처방 조제 자격을 원 내에서 약국까지 확대하고 임신 중지 진료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0: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계가 정부의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침과 관련해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생명보호의 법 체계를 외면한 단계적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 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팔에서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직원 9명이 연락두절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민간인을 고용해서 육로 수색과 드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 카투만두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네팔 누아코트의 홍수 피해 지역 병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우리 국민 실종 추정 지역을 추가 수색한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네팔 재난관리청과 국제구호단체를 방문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2차 정부 구호대는 8명으로 44명이었던 1차 구호대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홍수 발생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생존자 구조나 실종자 수색보다는 의료 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바랐던 피해 지역에 대해 이틀 동안 육로와 드론 수색을 재개했지만 대원 2명과 구호대장만 참여한 소규모 수색이었습니다.
2: 현장이 11m의
3: 어떤 소사들이 긴급구호대 구호대장입니다.
2: 제한된 자원과 인원으로 수색을 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해서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차 구호대원 중 소방청에서 파견된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서 대사관 합동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소재 파악을 계속합니다. 지난 1일부터 17일간 네팔에서 구조 수색 작업을 진행한 우리 구호대는 터널 속에 갇혀있던 중국인 1명을 구조했지만 우리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성과는 없었습니다. 직원 3명의 연락이 두절된 남동발전과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셰르파를 고용해서 육로와 드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인명피해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를 모두 합하면 8,000명이 넘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4: 추석 연휴와 일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5호 태풍 두지안이 새로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한반도를 향하지는 않지만 대회가 열리는 일본 현지나 추석 연휴 기간 백길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16일 밤 괌 북동쪽 먼 해상에서 발생한 25호 태풍 두지안입니다. 아직은 강도 2의 약한 태풍입니다. 북서진하는 태풍은 이번 주말 강도 2에서 3으로 점차 강한 등급으로 발달한 채 일본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태풍의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비바람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나고야 아이치현은 비구름과 거리가 있어 구름만 많거나 비교적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과 거리가 가까운 도쿄 인근 지역과 해상은 비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25호 태풍 두지안은
7: 이건희 K-웨더 기상예보관입니다.
6: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접해 지나가기 때문에 분산 경기가 치러지는 도쿄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5: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추석 연휴 전인 다음 주 초반까지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8: 20일 후반부터 21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북쪽으로부터 떨어지는 강한 북동풍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 해안가와 이 관련 해상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 그리고 강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5: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가운데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석묘길 불씨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앞서 임혜진 기자 보도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4월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9월 여론조사도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 대담에서 나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며 큰 화제를 모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나무의사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사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학교, 가로수 등 생활권의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수목진료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수목관리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적절한 약재 사용이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수목이 상하거나 도심 생태계에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의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최근에는 은퇴 이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제2의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자연 친화적이란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로 수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무의사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학위나 국가기술 자격, 실무 경력 등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속 도심의 허파를 지키는 나무의사.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파수꾼이자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 2막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나무 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9월 1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마르크 안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12일 고향 아람누리, 13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아믈랭이 협연을 맡아 로베르토 아바도의 지휘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이 아믈랭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0: 근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곡을 너무나 쉽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죠. 그리고 남들이 잘 연주하지 않는 작품을 꾸준히 찾아서 소개해온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작품 자체가 워낙 어렵거나 한동안 연주회장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음악을 적극적으로 연주하고 음반으로 남겼죠.
1: 그러니까 유명한 곡을 잘 연주해서 이름을 알렸다기보다 이런 곡도 있었나 싶은 작품을 찾아서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만들어 온 피아니스트입니다.
0: 근데 그렇게 찾아낸 작품들이 하필이면 피아노로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도 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1: 그러면 그 실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들을까요?
0: 프랑스 작곡가 샤를 말랭탱 알캉의 작품입니다.
1: 역시 저희가 모르는 작곡가네요.
0: 그렇죠. 아믈랭도 모르겠는데, 알캉은 쇼팽, 리스트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19세기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특히 연주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피아노 곡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작품이 어렵다 보니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굳이 그 작품을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이런 건가? 네가 나를 과연 알캉?
0: 알캉 모르캉?
1: 네. 그럼 그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0: 알캉이 작곡한 모든 단조에 의한 12개 연습곡 중 마지막 곡 이솝의 향연,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알캉의 이솝의 향연,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듣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재밌는 곡인데 연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짧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25개의 변주를 이어가는 작품인데 변주가 진행될수록 피아노의 기교를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런 곡만 골라서 연주하다 보니까 아몰랭에게는 초절 기교의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1: 근데 이 아몰랭은 어려운 곡을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작곡도 한다고 했죠?
0: 어떻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품들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선우회건과도 여기서 재밌는 인연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1: 2017년 방클라이본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자.
0: 맞죠. 바로 그의 콩쿠르에서 아몰랭이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습니다. 오. 아몰랭이 콩쿠르를 위해 직접 작곡한 작품이었죠.
1: 근데 이 아몰랭은 지금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네요.
0: 네.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1: 뉴잉글랜드.
0: 네. 이 학교가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들과 상당히 인연이 깊죠.
1: 굉장히 많죠. 네. 뭐 아몰랭과 함께 백혜선, 손민수 교수,

0: 그죠?
1: 맞습니다.
0: 예, 이 학교에서 다 공부했죠.
1: 그렇죠. 뭐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한 김세현도 이 학교 학생이고요.
0: 그러니까 아물랭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명문이다. 명문이죠. 이렇게 볼 수 있죠.
1: 예, 맞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이 피아니스트는 기교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그게 아물랭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브람스,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같은 정통 레파토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내한 공연에서 선택한 작품도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고요.
1: 네, 그럼 오늘 이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마지막 4악장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 피아노 앤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부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로함께전해드립니다
9: 84주연속올라역대최장상승기록인문재인정부시절에85주에육박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어제발표한9월둘째주아파트값동향자료를보면이번주서울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서울중랑구가 0.51%, 도봉과서대문구가 0.47% 급등하는등중저가지역의상승세는유지됐지만강남3구의내림세가계속되면서서울전체의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10: 정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실거주규제를또완화했습니다
9: 한시적으로세입자의갱신계약을보장하기로해길게는3년넘게입주를미룰수있게됐습니다김홍래기자입니다
11: 지난해11호대책이후서울전역과경기남부15곳등전국곳곳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였습니다집을사려면사전허가를받아야하고허가이후엔넉달안에입주해2년동안살아야해서새낀매매가사실상불가능했습니다
12: 임대인들이실거주를할수밖에없게종용을하게만들고있고그로인해서결국은임차인들은뭐능히사용가능했던갱신권사용을하지못하게되고
11: 이른바갭투자를막기위한조치가시장불안으로이어지자정부는지난5월실거주유예조치를취했습니다무주택자가세입자있는집을사면남은임대차계약기간만큼최장2년까지입주를미뤄주는내용입니다하지만갱신계약을할수없는데다유예신청기간도올해말까지라시장에이렇다할영향을미치지는못했습니다결국정부는세입자의계약갱신청구권까지보장해주는방향으로또한번규제를완화했습니다다음달부터내년말까지유예신청을받고해당기간에계약을갱신하면오는2029년말까지최장3년3개월동안입주시점을미룰수있게한겁니다이번조치는관련시행령개정안이시행되는다음달1일까지체결된임대차계약과지난5월12일이후무주택자신분을유지한매수자에한해적용됩니다
13: 매물이소진되는부분의리스크를막는이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보여지긴합니다매수자가임차인을내보내야한다는부담을줄이게되면서임차인의거주안정성을높일것으로예상이됩니다
11: 정부는실거주시점만한시적으로미뤄질뿐원칙은그대로유지돼투기수요를차단할수있다고강조합니다하지만집값상승국면에서세입자의보증금을활용해더이른시점에집을살수있게되었다는점에서사실상갭투자의길을열었다는비판도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0: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로 구체적인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냐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고령농과 임차농민의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 등 여러 문제점을 담은 농지 조사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9: 미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미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한 코스피는 큰 출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 소폭 하락해 6,700선으로 마감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각각 0.39%, 0.8%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도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0원 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두 달 사이 200원 이상 떨어지며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왔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번 주에만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잇따라 예정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까지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긴축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5: 이제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14: 이번 미 금리 인상에 양국의 금리 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향후

0: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밖의 감소세를 보이며 물가 안정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양대 책무로 꼽히는 고용 안정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만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 중순에 18만 8천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7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2: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상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실제 양측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투자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기술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SK하이닉스와 인텔이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자 SK하이닉스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사안도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의미와 변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웨이퍼 단계부터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면 인디애나주에서는 HBM을 만드는 등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보다 신속하게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등 고객사에 HBM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4: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모든 공정을 미국 안에서 소화하는 우리는 프로세스를 갖게 됐다라고 SK하이닉스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미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또 충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우리 기술의 해외 이전 우려는 변수로 꼽힙니다.
5: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들이 나중에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데로 이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력의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3: 산업통상부도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실제 협력이 추진되더라도 여러 변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8: 당신은 나의 동반자.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잡해진 마음 숨을 내쉰다. 오늘 뭐 실수는 없었어. 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쉬지 않은

0: 감사합니다.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여러 계절 흘러 다시 겨울 억지로 버티며 또 지나간 내 겨우 아마 모를 거야 너는 아직도 꿈에 찾아오거든 그 안에서라도 웃으며 인사해줘 맞아 나는 이 순간까지 잊기 전 더 주지 못해 미안해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8: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7: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9: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10: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7: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1: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7: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12: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일하는 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법사위 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사전 협의 없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보고서 채택 강행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매를 빨리 맞자는 심산이라며 이심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전처를 반복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여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14: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어저께 판단이 됐습니다.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15: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불참했습니다.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13: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16: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13: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 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7: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3: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로 지명된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들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공석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에 대해 청원 제외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종료시켰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대변인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은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한다며 해당 청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는 추지사가 도지사 본연의 책무보다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진의 당적을 버리길 바란다는 요구가 담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2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투자업체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새 금리 전망치에서 다수위원이 연내 추가 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 인상으로 사실상 긴축 행보가 끝났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연준회의가 예상보다 이른바 더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지명한 연준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낙점한 인사들의 잇따라 소진 행보로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자초한 물가 불안의 책임마저 연준의 정치적 음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자신이 직접 낙점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넉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 Interest rates are too high. They're not appropriate. And I talked to Kevin and I said you might as well vote with the board because it's not going to matter. The board is very hostile. They're very political.
1: 하지만 워시 의장은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정면으로 선을 그으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을 짚었습니다.
3: The so-called hyperscalers are out in the market raising funding, and so the competition for capital is real. It's geopolitics. The situation hotspots around the world are driving long-term yields.
1: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린 데다 끝없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과 시장 충격의 근본적인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고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4: This Iran war, which is nowhere in sight, if anything, getting worse, with now a hawkish Fed and a hiking global yield.
1: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5천 달러씩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선심성 공약까지 고집하며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무역과 재정 정책을 펴는 이들도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일침을 가한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 이틀 전 연방 대법원마저 우편 투표 제한 시도에 등을 돌리는 등 사적 충성을 기대했던 트럼프의 기대는 사방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경제 혼란을 무책임한 음모론과 남탓으로 돌리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7: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눴어요.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6: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8: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6: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9: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6: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 내 사건 재판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6: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정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명 강행 의지로 풀이되지만 거듭된 해명에도 여권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여권 내부 우려의 핵심은 검찰개혁 반대와 친윤검사 행적입니다.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거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직접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업무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낸 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서였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 검사 논란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1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11: 김 후보자가 논란을 해명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다시 나선 건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적임자를 추가로 물색하기엔 중수청 출범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3: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 문제는 이딴 해명에도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거칠게 비난했고 중수청에 지원한 임은정 검사장도 김 후보자가 초대 청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수청의 조기 정착이라는 현실적 고민과 여권 내부 비판까지 두루 살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긴장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협력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로는 국민 보호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대법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해 즉각 재재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이 멈춰선 국민은 지금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세울 중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어제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답변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4: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15: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14: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나란히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청년 모임에서 자신의 식비를 냈다고 한 발언이 김 전 지사는 대리비 명목에 현금을 건넨 행위가 각각 문제가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6: 고소 고발 전이 이어

0: 이어지고 제명 사태까지 불거졌던 지난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
1: 저도 만만치 않게 오해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일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이원택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모임 식비 제3자 대납 혐의와 선거 내내 이어간 상대 후보 내란 방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수행원들 밥값 15만 원을 직접 냈다는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3: 관계자들 진술이 내가 이나 아니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팩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0: 결국 이번 경찰 수사로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의혹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이 지사에게 남은 혐의는 일단 식비 15만 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참석자 18명에게 대리비 108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기부 행위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대리비 지급 CCTV 삭제 거래 의혹에 윗선 공무는 인정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 등 관련자 2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군의원의 제3자 식비 대납 혐의 역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습니다. 김 전 지사의 무소속 출마 전 대통령 교감설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검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을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이 지사의 예술인협회 식사 관련 혐의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의 최종 기소 여부와 남은 사건들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에 선거 후폭풍이 또 한 번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의로 지연됐다고 주장한 제보자가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어제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 전 본부장이 지방선거 일정을 의식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시청을 5개월여 동안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어제 밤 9시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경기도와 김포시 선관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오늘 이어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마트에서 큰 불이 나 한때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인천 영종구에서는 주거용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불이 나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5: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건물 위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통제선을 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6: 갑자기 막 펑펑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이제 막 번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제 가스 같은 게 막 와서 저도 지금 목이 조금 칼칼한 상태이고.
5: 소방은 주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트 직원과 손님 등 38명이 대피했고 건물 3채가 전부 타버렸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인천 중산동에 있는 주거용 샌드위치 패널 건물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과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은 거주자가 건물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엔 경기 안산시 사동에 있는 1층짜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건물 한 채를 전부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최성훈입니다.
7: 앞서 임예진 기자 보도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4월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로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앱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9월 여론조사도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역시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3: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5: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6: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3: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7: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3: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8: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란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9: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10: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9: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1: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2: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0: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0: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시효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2: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0: 법률권에서도 해석에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지난 1월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보다 일주일 앞서 금융당국 주재로 사전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다섯 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5: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4: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간 특정인 가족들과 기업이 특혜 독점해온 케이블카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남산 등 일부 케이블카 사업의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개정 궤도 운송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류덕현 청와대 제적기획보좌관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마약 좀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SNS에서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이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을 검찰에 넘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한 남성. 지난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30대 A씨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구속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발 정

0: 필검사에서는 필로폰 외에도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A씨의 처방약이 없는 성분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A씨와 공범인 30대 남성이 각자가 처방받은 정신과약을 나눠 먹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0: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3: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5: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눴어요.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4: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6: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4: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7: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4: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내 사건 재판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4: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법무부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여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소영 홍재성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10: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어저께 판단이 됐습니다.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11: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불참했습니다.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9: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12: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9: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 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3: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0: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정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3: 임명 강행 의지로 풀이되지만 거듭된 해명에도 여권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여권 내부 우려의 핵심은 검찰개혁 반대와 친윤검사 행적입니다.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거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직접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낸 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서였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 검사 논란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4: 김 후보자가 논란을 해명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다시 나선 건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적임자를 추가로 물색하기엔 중수청 출범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6: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 문제는 이딴 해명에도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거칠게 비난했고 중수청에 지원한 임은정 검사장도 김 후보자가 초대 청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수청의 조기 정착이라는 현실적 고민과 여권 내부 비판까지 두루 살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2주 앞두고 경찰청은 어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개혁의 답은 경찰 내부에만 있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 있다며 의견들을 토대로 현장의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단체는 이 자리에서 여성 청소년 성착취 범죄와 학교폭력, 실종, 장애인 관련 등 경찰의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3: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울 중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어제 대부분의 일정을 비우고 답변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8: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7: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

0: 3억 원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추세의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고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의원은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았는데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 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라며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소 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10을 원하면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받고 있던 재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이재명 정권은 반전의 노력이 없으니 반등의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에서 오만과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권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야 할 말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적었습니다.
1: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계약을 보장하기로 해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 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해서 새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4: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게 종용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임차인들은 뭐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3: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5: 매물이 소진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막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 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앞서 임예진 기자 보도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4월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로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9월 여론조사도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역시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0: 2기 개강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3: 햄스터를 폐사시킨 양심을 국민의 원내대표입니다.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2: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5: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2: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7: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5: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2: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0: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9: 대통령은 자신의 정정식 국민의 원내대표입니다.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합니다.
8: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0: 그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8: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2: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2: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8: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13: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13: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8: 법률권에서도 해석에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0: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안 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15: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5: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5: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14: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16: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5: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16: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14: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 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5: 이렇게 김기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17: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14: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8: 내 사건
5: 박규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하지
18: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14: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로 지명된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미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한 코스피는 큰 출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 소폭 하락해 6,700선으로 마감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각각 0.39%, 0.8%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도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0원 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두 달 사이 200원 이상 떨어지며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왔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번 주에만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잇따라 예정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까지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긴축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 이제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5: 신현성 한국은행
20: 그 정도니까 총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19: 이번 미 금리 인상에 양국의 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85주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9월 둘째 주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

0: 동대문구가 0.47% 급등하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강남 3구의 내림세가 계속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계약을 보장하기로 해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 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해서 새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2: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게 조명을
3: 창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입니다.
2: 임차인들은 뭐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1: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4: 매물이 소진되는 부분.
3: 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4: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를 불러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보다 일주일 앞서 금융당국 주재로 사전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6: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경위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5: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적용되는 10

0: 2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오늘 오후 고시합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상향 요인이지만 추석을 앞둔 민생 물가를 고려해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궤도 사업에 최장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20년을 넘긴 사업자들은 개정법령 시행일인 오늘부터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통합 고속철도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 수서역에서 회의를 열고 기관사 안전교육 현황과 질서유지 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절도나 성추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철도경찰 배치 상황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신세계그룹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지원을 받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 등 계열사 10곳이 참여합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의혹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모두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8일 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합수본은 시도선관위 사무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사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4: 이태원 특별검사입니다.
3: 하지 않고 특별검사 팀 내부 판단으로 공개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 다만 합수본 수사 기록 등 이미 자료가 충분한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이란 전쟁 등의 중동발 위기를 틈타 수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 전현직 경연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OCI와 LG화학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유 사고에 12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애초 어제 낮 1시 40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유 관련 문제로 뜨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엔 애초 승객 165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이들은 현지 공항에서 12시간 넘게 대기하다 결국 이륙하지 못해 숙소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 기종으로 파악됐는데 한 승객은 YTN과 통화해서 제주항공 측은 항공유가 부족해 추가 급유를 하다가 다른 항공유가 들어갔다는 설명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0: 함께 열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9월 1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체르니의 손가락 기교의 예술 중에서 14번이에요.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체르니의 손가락 기교의 예술 중에서 14번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체르니라고 하면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같은 피아노 교본 아시죠?
0: 그렇죠.
1: 이걸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오, 이렇게 빠르게 연주하니까 아예 다른 음악 같아요.
0: 사실 이 연주는 음반으로 나오기 전에 SNS를 통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거라고 합니다.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2009년생으로 올해 겨우 16살.
1: 16살이... SNS를 통해서 음반까지 발매했다.
0: 예, 그것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그의 데뷔 음반 더 소스가 나왔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이렇게 어린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음반사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정말 벼락 맞을 확률인데 그것도 콩쿨이 아니고 그렇죠?
0: 그렇죠. 드물죠.
1: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죠.
0: 없었죠. 그런데 보통은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오랫동안 연주 경력을 쌓은 뒤에 음반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히 호른은 이 어렸을 때 SNS에 자신의 연주 영상을 꾸준히 올렸고요. 전 세계 청중에게 이름을 알렸어요. 지금은 SNS를 다 합치면 50만 명의 팔로워를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갖고 있대요.
0: 그렇다고 아이히 호른이 SNS를 통해 갑자기 등장한 피아니스트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웠고요. 9살에는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음악대학에 예비 학생으로 들어가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 그러니까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은 피아니스트가 이 자신을 알리는 요즘 스타일의 청중을 만나는 방식까지 합체된 거네요.
0: 비슷한 경우로 공대 오빠로 유명한 일본의 피아니스트 즈미노 하야토도 떠올릴 수 있는데 카틴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2021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소니 클래시컬과 계약해서 정식으로 음반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예전에는 콩쿠르와 공연장이 젊은 음악가를 발견하는 중요한 무대였다면 요즘은 유튜브나 SNS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음반사 입장에서도 이미 음악을 듣는 청중이 있는 연주자를 놓치기 어렵죠.
0: 그렇죠. 음반을 내더라도
1: 이미 팬이 생겼는데.
0: 다르니까요. 이 아이히 호른의 등장은 한 명의 신동 이야기라기보다 클래식 음악가가 청중을 만나는 방식 그리고 음반사가 새로운 연주자를 발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비발디의 플라우티노 협주곡 다장조 중 2악장 라르고 그리고 그의 자작곡 Silence Fields 조용한 들판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발디의 플라우티노 협주곡 다장조 중 2악장 라르고 그리고 사일런트 필즈 조용한 들판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직접 편곡한 곡이었고 두 번째 곡은 자작곡입니다.
1: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10대의 어린 음악가지만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보에 적힌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음반에는 그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늘은 16살 나이에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데뷔 음반 더소스를 발표한 피아니스트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16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가로 성장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1: 그리고 아이히 호른의 등장을 보면 요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에게는 공연장뿐 아니라 유튜브와 SNS도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온라인에서 먼저 연주자를 발견하고 그 연주자를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음반을 듣고 공연장까지 찾게 된다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아주 새로운 청중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젊은 음악가들이 이런 새로운 길을 통해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그가 연주한 정통 클래식 곡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유스투스 아이히 호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어, 뭐야, 왜 안 돼? 결제만 하면 되는데?
2: 어, 아직 못했어?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1: 일어났나 봐. 안 넘어가는데?
2: 아이, 새로 좀 계속 해봐.
1: 해봤지. 계속 안 된다니까. 나 이러다 원서 못 내는 거 아니야?
3: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1시간 연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마감 1시간 연장됐대. 빨리 해봐.
1: 오케이. 어디 보자. 잠깐만. 어? 여기 최종 경쟁률 떴는데?
2: 어디? 잠깐만. 헐, 진짜네? 아,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넣었는데.
1: 헐, 나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3: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공정한 해결은 뭘까요?
1: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시험 볼 때도 이런 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돼?
2: 그니까 전산장애 때문에 결제 기록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버리면 구제도 못 받는 거잖아.
3: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으로 끝날이란 법도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격시험, 공채 준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전산사고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 오류로 사라진 한 번의 기회, 법은 과연 어디까지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본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3: 자,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죠.
4: 네, 보도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이었던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부터 UA 어플라이 등 주요 대행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 결제 단계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대행업체 측은 급히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3: 네,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밟는 중인데 문제는 그 기준 같아요.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긴 할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4: 네, 교육부는 3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장애 발생 시간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9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제 대상 기준에 대해 오후 5시 50분 장애 발생 당시 로그 기록이 있는 이용자 중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등을 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록이 없다면 구제가 어렵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네. 또한 교육부는 원서 접수 기록이 복수로 존재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작성 또는 수정한 건에 한정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구제 기준은 공정성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서버 장애가 극심하여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조차 시스템에 남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마지막으로 접수하려고 애쓰다가 피해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서버장애 당시 마지막으로 입력돼서 있던 대학을 기준으로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험생이 마감 직전 몇 분을 남겨두고 다른 대학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려다가 시스템의 그렇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심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구제 기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험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혹시 있을까요?
4: 네, 현재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구제 기준이나 방안은 개별 수험생에 대한 어떤 법률상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의 후속 조치에 참고가 될 만한 방침 정도의 성격에 짙어 보이고, 그렇게 곧바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공립대학교에서 해당 구제 기준을 원용하면서 특정 수험생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견 행정소송을 통해 그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립대학교의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사립학교와 학생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가 앞선 것과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학 허가 청구 또는 적어도 응시자로서의 지위는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본안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긴 한데 과거 대학 편입학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대학이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영어 성적표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학 측이 배려할 신의 측상의 의무를 인정해서 사후적으로 산출한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을 넘겼었던 해당 응시생이 합격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특히 해당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응시생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서버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교육부의 지침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대학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3: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접수를 못한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원래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왜 경쟁 조건이 달라지냐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도 경쟁 조건이 침해됐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까?
4: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에 사흘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인연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구제 절차로 인해서 경쟁자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 방면에 학생들 역시 구제 방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대학이 구제 대상자를 실제 전형에 어떻게 포함을 시켰고 정상 접수한 본인은 뭐 불합격했지만 구제 대상자가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여지입니다.

0: 절차에 대한 뭐 집단적 신뢰 정도 등의 그런 요소들을 가늠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수 있겠습니다.
1: 더 큰 문제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각인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당국은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0: 단순히 마감 연장 시간대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원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1시간 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에 따른 것일 뿐인데, 뭐 대학 측 과실로 경쟁률이 노출된 책임을 그러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그런데 학생이 최종 경쟁률 보고 지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를 뭐 취소한다,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수험생이 공개된 일부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그걸 기초로 지원을 한 것인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접수가 늦어진 건지, 뭐 소위 눈치싸움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하다가 늦게 접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요. 로그 기록이나 서버 접속 시간대, 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도 당시 해당 수험생이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까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서 접수가 취소된 학생이 발생을 한다면 가처분이나 접수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든지 간에 대규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1: 그런데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가서 학생 측이 이긴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소송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도 하니까. 그렇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를 받아달라든지 뭐 기회를 보장해달라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0: 이런 입시 사건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조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사나 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이 되겠는데요.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그럴 경우라면 뭐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진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전부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의 지위를 임시로라도 인정을 해주고 면접이나 실기, 뭐 성적 평가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시스템을 운영한 민간 업체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교육 당국인지, 나라인지.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0: 피해를 입은 유형에 따라서 소송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전산장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시스템을 운영한 뭐 UAApply 책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고, 이후 진행되는 입학 전형 자체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AApply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한 주의 의무에 그 정도, 접수 마감 기한의 특성상 사실 트래픽이 몰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전체 입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나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6: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4: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7: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8: 그렇죠.
9: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4: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0: 대통령은
9: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입니다.
10: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4: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11: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3: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란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13: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9: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를
13: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12: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4: 그저 국민들 앞에서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5: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5: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12: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6: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9: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6: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12: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17: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면
9: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7: 대통령이 솔직하고
5: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12: 법률권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법률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의학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일하는 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3: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법사위 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0: 열고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사전 협의 없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눈물부터 엉뚱한 해명까지 다양한 순간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0: 다만 후보자 검증의 장마저 짧고 자극적인 예능 콘텐츠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감정에 벅차 눈물을 흘리고
3: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때로는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공방도 벌어집니다.
5: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3: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저는 판결문도 못 읽어요?
6: 그거를 제가 후보자인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좋지
4: 홍지선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입니다.
7: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2: 누리꾼들은 눈물이나 뜻밖의 답변을 포착해 재치 있는 제목을 보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조회수 경쟁에 놓인 기성 언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청문회의 막말과 충돌을 기사화했지만 이제는 발언 하나, 표정 하나까지 따로 떼어 짧은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지난해 쇼폼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청문회 현장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차분한 검증보다 짧고 강한 한마디나 눈에 띄는 공방이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8: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4: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8: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2: 10시간 넘는 청문회도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몇십 초짜리 영상으로 압축되는 시대 엄중한 국무위원 검증마저 순간의 재미와 자극에 가려지면서 정작 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를 불러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0: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보다 일주일 앞서 금융당국 주재로 사전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10: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4: 박준태
10: 불러온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9: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어관 금융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6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0: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레버리지 ETF 흑막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주관한 만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SNS에 YTN의 관련 단독 보도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대혼란을 만든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과 논의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의혹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모두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8일 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합수본은 시도선관위 사무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사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 사실 조사 결과를
4: 이태환 특별검사입니다.
12: 수사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 팀 내부 판단으로 공개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1: 다만 합수본 수사 기록 등 이미 자료가 충분한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높아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에 허가 없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순물까지 섞여 있어 기능은 물론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까지 걱정되는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제조사 로고도 찍혀 있어 한눈에 보기엔 정상 제품처럼 보이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하지만 위조품, 짝퉁입니다. 인도에서 국제우편으로 허가 없이 들어오려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제품들입니다.
14: 이제 감작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4: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입니다.
14: 좀 쇼크 비슷한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에서 반입하려 했던 마운자로 9개 제품을 관세청이 분석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유효한 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에선 미확인 불순물까지 다수 검출돼 9개 전부 의약품으로서 기능과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 마운자로는 원래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돼야 하지만 이 짝퉁 마운자로는 별도의 냉장 보관 체계 없이 운송됐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이처럼 정식 허가 없이 개개인이 직구 등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포함한 제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5,030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4배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인도에서. 수화물로 들고 오는 경우는 일본발 비행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처방 조제 원칙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기자회 간담회를 열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과 지역 여성의 약물 사용을 늦춰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0: 경고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근거로 처방 조제 자격을 원내에서 약국까지 확대하고 임신 중지 진료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 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약 좀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SNS에서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이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을 검찰에 넘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한 남성. 지난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30대 A씨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구속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필로폰 외에도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A씨의 처방약에 없는 성분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A씨와 공범인 30대 남성이 각자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나눠 먹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네, 아침 6시 20분 14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지금 출발합니다. 어릴 적 매를 맞을 땐 맞기 전이 가장 긴장되고 힘듭니다. 증시도 그런데요. 이미 확인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말처럼 불확실성 해소되고 물가 인상 대응과 환경 확인되니 갈 길 가던 기술주, 반도체주들이 반등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올랐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 오진석 팀장과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심, 여론은 정치인들에게 매가 돌 때가 많습니다. 2기 개각과 이를 둘러싼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회초리일까요? 강영구 아나운서가 관련 뉴스 소개합니다. 돈도 아닌데 매를 벌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실익 없는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 물가만 비상 만들어놨죠. 관련 외신들 문희정 평론가와 확인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 말은요. 매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공포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후에 바뀔 더 좋은 삶과 현실에 집중하라 이런 뜻 아닐까요? 물론 매 맞을 일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6시 10분 죽비처럼 뉴스로 여러분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0: 네, 혼나야 할 대상에겐 아주 날카로운 뉴스로, 칭찬해야 될 대상에겐 부드러운 사랑의 회초리로 뉴스를 전하는 뉴스맨매 강영관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관입니다.
0: 네, 매일마다 이름 새로 바꿔주고 싶네요. 자, 오늘 중요한 저희도 YTN 라디오에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열죠?
1: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기자회견 시작됩니다. 임기 중 7번째 기자회견인데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데요. 이 대통령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답변 준비에 몰두했다고 전해집니다.
0: 그간엔 어떤 국직 간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방향과 또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자리라면 이번에는 아예 국정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자리입니다. 여러 현안이 함께 질문되겠네요.
1: 네,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또 연임 개헌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고요. 이번 개각 인사 논란과 부동산 정책 또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해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0: 네, 바쁘신 분들은요. YTN 라디오 켜놓고 들으시면서 일하시고요. 또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영상 보내드리니까요. 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명당 그리고 돌아온 정면 승부에서도요 관련 소식들 정치인 인터뷰들 하니까 YTN 라디오는 그냥 계속 켜두시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인 소득이 45살 때 가장 높았다가 61살이 되면 다시 적자라고요. 이거 좀 슬픈 뉴스 같아요.
1: 네, 어제 국가데이터처 2024년 국민 이전 계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민 이전 계정이 뭐냐면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 분석해서 뭐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인데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적자고 언제부터 흑자로 바뀌면서 언제까지 다시 적자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7세까지는 적자, 28세부터는 흑자,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진입합니다.
0: 아니 옛날에 타타타라는 김국환 씨의 노래가 있었거든요.
1: 네.
0: 아니 옷 한 벌은 갖고 태어났으니까 흑자 아니냐 이런 노래 가사인데.
1: 네.
0: 아 근데 너무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성장기에는 돈 쓰고,
1: 네.
0: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은퇴하면 또 돈 없고 이런 건데 이 구조를 보이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적자인데요. 뭐 특히 16세의 적자 비율이 4,606만 원으로 가장 큰데 당연한 거죠.
0: 돈 먹는 하마죠.
1: 돈은 못 벌지만 또 교육비,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0: 네.
1: 그러다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하는데 이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노동소득이 소비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런데 61살,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진입합니다. 은퇴하면서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비 지출 등이 늘어나는 탓이죠.
0: 예, 노인이 빈곤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할 정도로 이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재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한다는 소리잖아요.
1: 네,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26만 3천 명 늘었죠.
0: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는 언제까지 방송을 할 생각이신가요?
1: 죽을 때까지 방송하고 싶습니다.
0: 욕심이.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거 사실 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정부가 약간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1: 네, 청와대는 어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추석 전에 보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자체를 접는 건 아니고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는 유지를 하되 선의의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0: 예.
1: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 열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합니다.
0: 우리 헌법 121조 1항에 경자유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1: 경자유전.
0: 농사 짓는 사람만 밭을 가질 수 있어 이야기거든요. 안 그러면 국민 먹거리의 가장 근간인 농토를 막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농지도 투기 대상이냐 이거 좀 조사해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요.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기본조사를 했는데
0: 예.
1: 조사 대상이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거기 그 땅 가진 사람이 농사 안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위반으로 분류되면 농지를 강제 처분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는데 이 불안이 퍼졌습니다.
0: 예.
1: 특히 우리 농촌 고령농이 많고 남의 땅을 빌려지는 임차농의 비중도 높은데
0: 맞죠.
1: 실제 농사 짓는 임차농까지 경작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죠.
0: 네.
1: 야당이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한다면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죠.
0: 예, 헌법을 바꿔야 될 부분인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억울했던 부분들 또 특히 남의 땅을 빌려서 노는 땅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농사 짓는 땅까지 나쁜 영향을 받는 거 좀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완될까요?
1: 뭐 부동산 세제 뭐 핵심은요. 투기는 잡되 선의의 농민에 다치지 않게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 이거를 좀 결정을 해서 예. 추석 전에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나고야 아시안 게임 아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와서 약간 좀 미운 아시안 게임이었었는데 네. 이제 한국 선수들 향했죠.
1: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내일 개회식을 갖고요.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팀 어제 오전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향했는데요. 대한체육회 금메달 40개에서 45개 획득해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연속 3회 연속 3위 자리를 지키고 지난 두 대회에서 2위였던 일본과의 격차를 좀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죠.
0: 아니 이번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세상에나 그 오프닝 이벤트 썼잖아요. 나고요. 네. 아시안 게임이 2위 자리를 다시 우리가 차지해서 일본을 밀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선의 스포츠 경쟁이 있고요. 네. 자, 주목해야 되는 종목 뭔가요?
1: 농구를 좀 주목해야 된다.
0: 제가 농구 좀 잘했었는데.
1: 아, 그렇군요. 네. 2014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농구가 금메달을 땄는데 12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이미 4강에 진출해 있고 오늘 이란과 4강 경기 있습니다. 이기면 일본과 중국과의 승자와 함께 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0: 와, 농구 금메달 따면 정말 감동일 것 같습니다. 축구도 봤어요. 굉장히 압도적 경기력 보였었는데 네. 4연패 도전한다고요?
1: 네, 한국 축구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합니다. 이민성 감독 목표는 우승이라 밝혔는데 최근 북중미 월드컵도 대한축구협회 논란으로 한국 축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좀 절실합니다. 한편 여자 축구도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는데요. 네. 어제 방글라데시를 6-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다가오는 21일 북한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 가지는데 북한이 여자 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좀 좋은 결과, 좋은 승부 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국민들 좀 힘 빠져 있는 일들도 많았고 또 아픔도 겪었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네팔 재난으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슬펐잖아요. 네. 이 아시안 게임이 좀 응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재밌는 이력의 선수가 있다고요.
1: 네, 이번 대회 1,79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만큼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겸직 선수도 많습니다. 네. 정형외과 의사인 인도 육상 마라톤 와. 선수 카르닉 자이라치 카르케 취미로 마라톤 시작해서 예. 인도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 세우고
0: 이번에
1: 네. 네. 출전 기록을 따냈다고 합니다. 태국 공주님도 출전합니다.
0: 공주님이요?
1: 네, 시리완 나와리 라타니 라차카냐 태국 왕실 공주가 태국 승마 마장마술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네. 또 초등학생도 나오는데요. 네. e스포츠 부문 뿌요뿌요라는 게임에 뿌요뿌요. 일본 국가대표 구리하라 유키 선수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장래 희망은 기관사라는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0: 예,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도 어려운 단어 잘 말하기 대회 나가서 금메달권인데 시리완나와리 나라란 단이 나차까냐 공주님. 공주님 이거 네. 어떻게 틀리지도 않고 대단합니다.
1: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네.
0: 뿌요뿌요는 뭐예요?
1: 아, 이번에 그 게임 뿌요뿌요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뿌요뿌요 국가대표 선수는 25세 강동신 선수인데 일본 구리하라 유키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하시던 택배 상하차를 그만두고 훈련에 매진 중입니다.
0: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청국장 냄새 관련해서 또 호소문이 떴어요.
1: 네, 최근 SNS에 공공주택에 저녁에 청국장 끓이면 민원이 올라오는 시대인가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부착이 됐습니다. 네. 8시 전후로 청국장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등 강한 음식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온다. 서로 좀 배려해서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죠.
0: 아니 한국인이라면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고 청국장 끓여 먹잖아요.
1: 그럼요.
0: 이게 좀 공공주택에서는 물론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뭐 한국 사람들 김치 냄새나 이거는 과거 옛날 해외 가면 한국인들 좀 비하할 때
1: 인종차별할 때
0: 네. 분분할 것 같아요 의견이.
1: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음식도 못해 먹냐 이 자유다라는 측과 네. 평화롭게 살 권리가 좀 부딪혔습니다. 예. 뭐 고기도 못 구우면 그게 집이냐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는데 반면 공공주택에서는 남을 좀 배려해야 한다.

0: 아, 이거 냄새를 안 겪어보면 모른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공공주택 생활 에티켓에 대한 논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1: 좁은 땅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불편해라는 게 목소리가 커지면 그게 또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뭐 이거 말고 다른 사례도 있었잖아요.
0: 네, 24년 6월에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서 생선 기름 냄새 역겨우니까 집에서 해먹지 말라 이런 민원 안내문이 붙어서 오늘처럼 아까 이번처럼 비슷하게 논란이었는데 환풍기 통로를 공유하는 아파트 구조 특성상 주방 후드에 문제가 생기면 냄새가
1: 네.
0: 다른 세대로 넘어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주방 환풍기를 점검하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는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0: 뭔데요?
1: 뛰지 마.
0: 아, 뛰지 마.
1: 근데 한편으로는 그 층간소음을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이거
0: 네.
1: 너무 무례하다, 배려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답이 없잖아요. 전
0: 발망치,
1: 답을
0: 네.
1: 하나 갖고 있어요.
0: 어떤 답이죠?
1: 제발 아파트값 비싸게 올리지 말고 건설사 여러분들 집 제대로 지으세요. 예, 환풍구도 바꿔주시고 두껍게 지어서 층간소음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강연관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맴매하고 좀 건설사에다가 집 제대로 지으라라고 오늘 오프닝이 매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도 정말 국제적으로 매를 벌고 계신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 얘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준금리 올랐고 또 연준이 일단 방향을 정하니까 증시는 안정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궁금해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워시한테 제로금리로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더니 네. 지금 금리도 결정됐고 네. 좀 워시를 감싸는 발언까지 나왔다고요.
1: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워시 의장이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고요. 올해 들어서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오다가 사실 올릴 것 같은데 라는 낌새는 다 있었거든요.
0: 있었죠.
1: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은 워시 의장이 과연 연준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집중됐었는데
0: 맞아요.
1: 네, 결국은 사실은 워시는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의장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람은 뼛속까지 연준주의자라서 연준의 독립성에 더 방점이 찍힐 걸? 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0: 예.
1: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들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참고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구성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상해 표시하는 점도표를 보면요.
0: 예.
1: 중간값 기준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번에는요. 워시 의장을 저격하지는 않았습니다.
0: 뭐라고 안 했군요.
1: 예, 네. 그냥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연준 이사회가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다. 나는 워시 의장을 믿는다라고 두둔을 했는데요.
0: 예.
1: 금리 결정을 앞두고 워시 의장과 심지어 투표 방향을 논의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0: 예, 자기 덕으로 약간 돌리네요.
1: 네. 케빈에게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사회 뜻대로 투표하는 게 낫겠다라고 내가 말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금리 결정 직전에 이 워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면 이거는 연준이 실제로 독립적인 건가? 라는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0: 맞습니다.
1: 소지가 있거든요.
0: 한국은행 금통위도 그렇고요. 다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괜히 이상한 논란을 또 만드네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워시 의장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철저히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이스라엘과 그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직접 언급은 아예 안 했고요. 그냥 그 중동 상황이 그러니까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했다.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10년물 금리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미국 경제 강화라든지 초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자 등의 설비 투자 자금 확보 경쟁 또 전 세계적인 분쟁 등이 그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핵심 원인인 미국 국가 부채라든지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워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지만 베팅 사이트에서는요, 이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면

0: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시 의장을 저격할 것이다라는 그쪽에 베팅한 숫자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예, 파월 전 연준 의장은 두드러 패고 워시 의장은 좀 존중하는 모양새고 아직은 그런데 베팅 사이트는 에이 뭐 앞으로 가면 결국 트럼프 아닌 사람들은 다 공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 네. 본인이 세계적인 분쟁을 주도한 사람이면서 뭐 그 탓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고유가 또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걸프국 정상들과 회동이 있는데 뭐 역시 미국과 가까운 걸프국가들이겠죠?
0: 맞습니다. 그 22일 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요걸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 그러니까 그 지금 이란으로부터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네.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그 정상 또는 외교 장관들이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 국무부가 1차 초청장을 발송을 했고요.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 정상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1: 예.
0: 중동 정세가 아무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겠죠. 그래서 이란 전과 관련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전 이후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규모 공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걸프 국가들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담을 하는 것이냐 의견은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이 전쟁의 배경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있고요. 중동에서 끊임없이 민간인 피해가 나오는 먼저 이유를 제공한 쪽도 이 부분인데
0: 맞습니다.
1: 예, 이거 뭐 더 확전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아예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문희정 평론가와 또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도 분노하는데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0: 특히 그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요.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왜 그 지금 기름값 2,000원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리터당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조금 곤두섰잖아요.
1: 맞습니다. 상한제도 도입했고 또 뭐 수입차도 다변화했다. 정부가 일단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아닌가 봐요.
0: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1: 네.
0: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취사용 가스가 부족해지는 아이고. 상황이고요. 정전이 잇따르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휘발유 배급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이 휘발유 배급제 도입에 반발해서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1: 심각하네요, 상황이.
0: 그렇습니다. 주유소에 네. 긴 줄이 생기는 건 뭐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줄을 서서라도 기름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버스 기사들과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에 반발해서 운행 거부에 나섰는데 이게 하루에 뭐 15시간씩 운전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가 부랴부랴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약 $80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돈으로 택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경제적인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들은
0: 네.
1: 이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0: 전혀 당장 못하죠.
1: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만한 위기를 겪고 있고요. 이거 소식들 다 전해서 저희가 문희정 평론가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좀 들어보십시오. 좀 이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0: 남의 말을 듣는 성향이 아니라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1: 그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그렇죠. 가치인데요. 귀가 막혀있는 참. 그래서 저희들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식인데
0: 네.
1: 좀 끔찍합니다.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나요?
0: 맞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여성 8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1: 네.
0: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라고 하고요. 대부분
1: 네.
0: 옷이 일부 또는 전부 벗겨진 아이고.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1: 네.
0: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니까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번 연쇄살인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기다라고 공식 규정하면서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는데요.
1: 살인사건이 국가적 위기다. 네.
0: 네. 그 심지어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희생자가 발견된 지역을 아예 봉쇄를 하는 수준으로 들어간 거고요.
1: 뭔가 재난 폭동 같은 느낌으로 대처를 하네요. 네.
0: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이 이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니까.
1: 예.
0: 게다가 경찰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치안이 원래 안 좋은 나라 아니었나요?
0: 맞습니다.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남아공인데요.
1: 예.
0: 지금 남아공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살인 사건 피해자가 44명으로 원래 OECD 평균이 5명 정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9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이번 사건이 남아공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1: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요. 강한 다른 존재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0: 맞습니다.
1: 좀 반면교사 삼아서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다양한 세계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면서 증시, 투자, 경제적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Y10 라디오 해 봅시다 공식 특파원은 아니고요. 비공식 특파원입니다. 지금 어디 나가 계신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진석 네버슬립 팀장 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입니다.
1: 어디 계세요?
2: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1: 네. 저희는 서울 서쪽 끝에 있으니까 서울 중심 특파원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뉴욕 가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2: 네, 다음 주에 뉴욕에 이제 회사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마도 또 Y10 청취자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 예, 노력해 보고요. 뭐 안 되면 저희는 또 다른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오를 거예요. 증시 올라서 충격인데 오를 겁니다라고 제작진하고 소통을 했는데 진짜 올랐습니다. 이거 성지순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2: 사실 오를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저희만 몰랐네요. 네.
2: 예, 뉴욕 증시를 좀 잠깐 돌아보면
1: 네.
2: 나스닥이 1.7% 올랐고 다우가 0.6%, S&P 500이 한 1.2% 정도 올랐는데
1: 네.
2: 이게 6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올랐냐, 그거 어떻게 봤냐라고 말씀 주시면 금리 올린 이유를 제가 봤어요.
1: 예.
2: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는 악재가 되죠. 근데 케빈 허쉬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 예.
2: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
1: 예.
2: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이거를 뒤집어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AI 투자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특히 이제 강한 그 이 자본 투자가 이 인상을 야기한 게 경기가 무너져서 이제 생긴 이벤트가 아니고 물가를 AI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었고요.
1: 성장 엔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 좀 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잘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2: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보다는 AI 투자 계속 될 거구나. 연준도 AI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 볼 거라고 저는 본 게 좀 있습니다.
1: 예. 자, 이 흐름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른 게 아니라 상승세, 그러니까 워시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더라도 계속적인 상승세의 에너지는 올라가고 있네요. 다만 정부가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그걸 악재로 보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이어지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지속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1: 예.
2: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연준의 시그널이 있었고 실제로 점도표에도 같은 전망치가 좀 나와 있죠.
1: 네.
2: 10년물부터 봐야 되는데 5%를 다시 뚫을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고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2: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2: 이게 이제 주말 이슈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무부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9일에 60억 달러 장기채 재매입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적다고 시장이 밀렸거든요.
1: 그렇죠.
2: 주식시장, 채권시장 보면서 바이백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유가 채권도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뀔 거고 중동 정세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363.39 무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속도 조절론 여의도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밀렸다가 반등했어요.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2: 사실 속도 조절론이 조금 뜬금없죠. 시장에는 뭐 알려진 바가 있...

0: 있었긴 했는데.
1: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오를만 하면 반도체가 악재 뉴스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죠. 근데 당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 것처럼 막 시장이 동요했지만 실제로 어딜 봐도 그런 변화나 주문치가 바뀐 것은 없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연준마저 AI 투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가 국채 좀 내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매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되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젠슨 황, 그다음에 뭐 저커버그 머스크 이렇게 정말 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이 이야기, 즉 AI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오히려 막아서면서 계속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도 전달된 건가요?
0: 뭐 전반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젠슨 황의 컨퍼런스에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정책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거 카르텔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너무 많이 팔았다는 부분으로 튀어오른 것 같습니다.
1: 예, 뭐 완전한 해소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정 정도 처음 제기된 속도 조절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예, 지금 뭐 삼전 닉스 쪽에는 뭐 어젯밤의 상황도 봤을 때도
1: 네.
0: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뭐 잠깐 시장 얘기를 드리면
1: 네.
0: 지금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빠진 삼전 SK 하이닉스가 오를 여지는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텔의 리프탄 CEO가 메모리 공급 내년도 역시 빠듯하다 전망을 추가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부분에서 HBM 점유율 회복되는 3전 SK 하이닉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나중에는 저희가 좀 중국 관련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고 안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또 흐르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제 정말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데 반도체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 뭐랄까요? 고어위브 이런 AI 데이터 네. 센터 관련된 업체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건 자금 조달 순환 리스크 얘기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일단 코어위브라는 회사를 좀 설명드리면 엔비디아 GPU를 사다가 AI 기업들에게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근데 30억 달러짜리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를 했어요. 한 5% 주가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신규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발표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는 빠지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코어위브의 GPU 투자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고금리 환경을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금을 얼마나 싸게 구해오느냐가 시장의 관건이 됐고요.
1: 예.
0: 그 쇼케이스의 첫 사례가 코어위브가 된 것 같습니다.
1: 경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은?
0: 뭐 전환사채 발행이 대규모로 됐기 때문에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 뭐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라클처럼 지금 8% 회사채 금리가 올랐거든요.
1: 예.
0: 요거는 지금 상존을 하고 있어서 경계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 상황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갔고 이미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이제 확인됐으니 뭐 갈 길 가는 주식들도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AI 속도 조절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 올리면 안 돼. 제로로 가라는 뭐랄까요? 이렇게 현실성 없는 말들 하다가 조금 이번에는 뭐 할 일 했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뭐 여담입니다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부인이
1: 네.
0: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 로더의 상속자거든요.
1: 아, 네.
0: 그의 부친인 로널드 로더가 트럼프와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케빈 워시 자체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런 아끼는 마음을 좀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롬 파월처럼 괴롭힐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몇 개월 되지
1: 네.
0: 않았고 워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네 의견 존중해 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봤고요. 자, 외국인은 지금 자사주 매입 때문일까요? 그거 지금 총알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 좀 팔자였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들 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외국인 어떻게 흐름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나요?
0: 뭐 환율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80원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느냐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1: 예.
0: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 이상 팔았거든요.
1: 예.
0: 특히 이제 장 초반에 얼마나 매수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어찌됐든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나온 거잖아요.
1: 네.
0: 중요한 건 누가 누구의 기술로 미국의 인텔 공장에서 메모리를 만드냐 이걸 것 같고요. 물론 SK하이닉스가 자기 걸로만 인텔에 공간만 쓰게 된다면 뭐 괜찮을 수 있고 특히 정치적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텔과 뭐 공정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가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나설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좀 변수가 될것 같고요. 인텔 생산 능력 자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8나노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걱정은 없는데 고객사가 많지 않아서 경험이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 인건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갖고 있죠.
1: 예.
0: 이런 점에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1: 뭔가 협상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SK하이닉스의 장점을 굳이 여기다 넘겨줘서 경쟁자를 하나 만드는 건 아니게끔 하겠죠. 그건 저희가 지켜보면서 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이벤트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JOB,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하잖아요. 대표적인 저금리, 제로금리 국가였는데 이제 좀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장에 여파를 미치겠죠.
0: 네, 시장에서는 1%에서 1.25%로 올리는 시나리오 반영을 해왔고요. 네, 중요한 건 인상을 하는 것보다 우에다 총재가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거냐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1: 네.
0: 12월이나 내년 초에 추가 인상 얘기를 하면 엔화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좀 튀어나올 수 있고
1: 네.
0: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일본과의 이제 금리 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일본 금리가 올라갔을 때 한국 쪽에 투자된 돈의 흐름도 어떻게 바뀌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에 또 오진석 팀장이 나오십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다양한 뉴스들로 일주일 채우고 금요일은 왠지 마음이 홀가분하지만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그 타타타라는 노래 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예, 산다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적자 흑자, 흑자 예민하게 따지지 마시고요. 길게 보면 이렇게 함께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대단한 흑자 아닐까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금요일 열어가시고요. 또 한 주 주말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계속 켜두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생중계 많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해봅시다였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송도 국제 도시는 바이오, 정보 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 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 도시는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경남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풍을 영향을 받는 남부와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19.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곳곳의 교통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까지 길게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 부근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그 전으로는 계양에서 장수 사이로 9km 구간 차간거리 좁힙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은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께 설명할 거라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기조,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견에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0: 안건을 상정했다며 반발하고 표결이 진행되기 전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법사위 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사전 협의 없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겨냥해 민주당은 후보자의 일방적인 소명만 듣고 벌떼 업무로 답정너 면제부를 발급하고 있다며 결격 사유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건 공소 취소라는 임무 하나를 받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지명된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공석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주관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금융업계를 불러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 업계 5곳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등 ETF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레버리지 ETF 흑막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주관한 만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며 도박판 증시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해 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독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등전 현직 공직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정당 대표들도 참석합니다. 이란 전쟁 등의 중동발 위기를 틈타 수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 전 현재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효신 OCI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OCI와 LG화학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 협의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제주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부산 25도로 전국이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7도, 습도는 6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장성철의 뉴스 명단.
12: 귀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안 한다. 연임 중임 개헌 추진 않겠다.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하겠다. 오늘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가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로 뽑은 것들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얻고 싶은 건 신뢰회복, 지지율 반등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일 텐데요.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장 비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단 슬로건이 걸린다고 하죠. 그 표어대로 성남 민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뉴스 명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승부수를 전망하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여당의 강신

김종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숙려 캠프에선 야당의 탄핵 언급에도 수습되지 않은 여권 내 개파 갈등 등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봅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편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이고, 하여튼 항상 감사드려요.
1: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0: 자료 정리 잘 해주시고.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D-Day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갔습니다.
0: 네.
1: 가장 주목되는 지점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임 문제, 공소취소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 내놓을지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하는 겁니까?
1: 일단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 주변에서는 일단 연임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선 좀 억울하다고 전해진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애초에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일단 연임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의심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0: 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 언급했었잖아요.
1: 네, 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언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론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나는 연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할 거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또 하나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잖아요.
1: 네.
0: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하실까요?
1: 일단 요건 관련해서 뭐 지금 김성원 장관 후보자 문제도 좀 엮여 있고 해서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0: 네.
1: 일단은 대통령의 전해지는 말로 기본적인 인식은 일단 수사나 기소 잘못되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0: 네.
1: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 사건 공소 취소하거나 아니면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선을 긋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0: 네.
1: 그러면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좀 최소화할 거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0: 네. 최근 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입장을 내세울까 이것도 궁금해요.
1: 네. 이것도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인사 철학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 뭐 이미 재판도 끝났고 뭐 불법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0: 네.
1: 임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최근에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 용인 후보자는 네. 불법적인 거 없잖아요. 본인 떳떳하고 얘기했는데 사퇴시켰잖아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1: 네. 용인 후보자는 그래도 당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0: 당에서 괜히 네. 그냥 정리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스톱. 한미 외교장관 회담부터 본다입니다.
0: 네.
1: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어제 위성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잠깐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회의를 미룬 거예요? 왜?
1: 일단 이제 미국 얘기를 좀 정확하게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간 18일 마크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호르무즈 문제가 좀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조 장관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기여 원하는지 일단 확인을 한 뒤에 우리 정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 그럼 아직 아직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뭐를 요구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네.
1: 네, 일단 뭐 메시지가 좀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네. 정리를 좀 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아직 파병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지 않은 거죠.
1: 네.
0: 얘기 듣고 국민 뭐 여론 살피고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실사단까지 파견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침은 뭐예요?
1: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것은 네. 아직 결론 결정된 바 없다입니다.
0: 없다.
1: 네. 그리고 뭐 그 조사단도 원래는 그 꼭 파병을 염두에 두고 보내진 않는다라고 국방위 쪽에서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은 일단 국제사회 협력에는 참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보낼 수도 있겠다.
0: 네.
1: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병력이나 함정 보내지 않고도
0: 네.
1: 뭐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무인 장비라든지 이런 방어적 성격의 제한적인 기여 방안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실까요?
1: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0: 있겠죠?
1: 예상돼서 네. 아마 답을 하실 것 같은 할 것 네. 같은데 뭐 화병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답을 하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0: 그냥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을 네. 밝히실 거다.
1: 네.
0: 좋습니다. 잠시 후 2부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모시고 이 얘기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1: 네.
0: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네. 세 번째 뉴스는 김승원 임명수순의 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간단히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0: 네.
1: 지난 8월 30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청문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가 되게 거칠어졌어요. 가장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퇴장을 좀 했고요.
0: 네.
1: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 보고서 역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지만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 함께 담겼습니다.
0: 이번 주 내내 김승원 후보자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까지 영향을 받았네요. 어제.
1: 네. 이제 여야 맞불 싸움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0: 네.
1: 일단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산자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아예 취소했고요. 다른 상임위들도 지금 보이콧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수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어제 이제 논의하고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미뤄진 상황이에요.
0: 네.
1: 특히 이수영 후보자는 국민의힘도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를 처리를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0: 네.
1: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처리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1: 네.
0: 왜 그런 거예요?
1: 일단 민주당은 이게 시점이 좀 급하다고 생각한
0: 급해요?
1: 거예요. 네, 10월 2일 이제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좀 빨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시켜야 돼서 장관 자리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사실 원래 어제 저녁 쯤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얘기가 좀 돌기는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전에 네, 당이 이제 빨리 보고서를 좀 채택하고
0: 네.
1: 대통령 임명 그 기자회견 전 임명하는 그런 그림을 좀 염두에 두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명을 강행하면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의힘 장애투쟁 예고했잖아요.
1: 네.
0: 이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1: 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고
0: 네.
1: 오는 22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0: 네.
1: 여기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심 위반이 되게 핫한 이슈들인 부동산, 주식시장, 검찰개혁 문제 등을 함께 좀 제기를 해서 민심을 좀 지켜보고 장외 집회 나설지 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0: 네.
1: 또 이제 좀 이슈들이 또 흩어질 수 있어서
0: 네.
1: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한동훈 의원은 뭐 어떻게 한대요?

0: 한동훈 의원도 계속
1: 거리로
0: 공세를
1: 나가겠다, 밖으로 나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 네, 공세를 같이 좀 하겠다는 입장.
1: 따로 뭐 장애 집회나 장애 투쟁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어요?
0: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같이 할 생각은 없는
1: 없고.
0: 상황이라서 아마 혼자서 어떤 좀또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뉴스는요. 이게 장르가 코미디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청취자 당원동지 여러분 가볍게 얘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 주시죠.
0: 네, 마지막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피해 줄이려고 밤 10시에 계엄 선포했다입니다. 이게 어제 좀 저녁에 올라왔던 뉴스 중에 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 그래요?
0: 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뉴스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받고 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여기서 직접 발언 기회 얻어서 12.3 비상계엄을 왜 하필 밤 10시에 선포했는지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 피해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0시를 골랐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1: 오, 국민을 배려한 거다. 그런 얘기네요.
0: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10시 전에 계엄을 선포하면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도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시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군과 경찰이 더 많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너무 늦게 하면 계엄 사실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딱 잠들기 직전인 10시에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도 대응할 시간 주려고 10시에 채택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5.18 당시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때 이제 자정 무렵에 계엄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국민 담화도 없고 정말 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한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대응 시간도 벌어주고 대국민 담화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계엄과는 다르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1: 듣고 읽기가 힘든 얘기 같은데, 하여튼 법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더 늦게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네요.
0: 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내가 10시쯤으로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맥락이었고요. 또 자정쯤 했으면 옛날에는 기자실에 계엄 사실 미리 공고하는 방식이 했는데 그것도 가능했을 거다. 근데 나는 달랐다라는 취지로 좀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좀 있었다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건데 45년 만에 계엄 선포라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패널이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참겠습니다.
0: 네.
1: 윤전 대통령 설명은 그렇고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0: 네, 일단 1심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미 국회에 군병력 투입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일단 유죄로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 장악하려던 계엄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 유지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윤희술 기자님, 오늘도 고생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김승원,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되며 추석 한거리를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살얼음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1: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선 태안 출신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10: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1: 예, 감사합니다.
10: 강신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당은요, 강 후보자가 군 개혁 과제에 강한 의지가 있다, 그 능력과 자질이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입장이 어떠세요?
11: 여당은 원래 늘 그렇게 평가하지요. 저희도 여당 해봐서 알지만.
10: 네.
11: 여당은 원래 뭐 대통령을 지원하는 쪽에 이렇게 방점을 두다가 보니까
10: 네.
11: 그 부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네.
11: 맹목적으로 이렇게 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네.
11: 근데 강신철 후보자는 저희 당에서 처음에 그렇게 그 거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10: 그렇죠.
11: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면서
10: 네.
11: 의원들께서 좀 마음을 많이 바꾼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네.
11: 저희가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0: 네.
11: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첨예하게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0: 응?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이에 명확한 답을 요청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에 대한 통합 교육인지 통합인지 명확한 요구, 답을 이게 이제 안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1: 네.
0: 또 전작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가 자주자주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근데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은 현대전에서는 자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압도적인 전력적 우위를 가지고 전쟁을 예방하는 게 자주적 개념이지 우리가 핵도 없고 위성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감찰 자산이나 감시 자산이 통신 자산이 없는데
1: 네.
0: 이 전작권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전시작전권 같은 거에 대한 이게 신뢰의 기반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협약을 국회의 네. 비준을 받아도 그게 깨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말의 신뢰를 가지고 전작권을 이게 가져온다고 하는 게 맞지를 않잖아요. 또
1: 네.
0: 호르무즈 파괴에 대한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주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을 할 때
1: 네.
0: 우리 야당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덕성 검증에서는 그 30살밖에 안 먹은 이제 제대해서 회사 생활 1년밖에 안 됐는데 7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이모한테 빌렸거든요. 그 이모 부모 찬스도 아닌 이모 찬스를 쓴 건데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1: 네.
0: 이게 그러면 아들도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관리할 수 있느냐
1: 네.
0: 이러한 이야기들이 의원들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동의를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당은
1: 네.
0: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하고 좀 와서 간사하고 협의도 하고
1: 네.
0: 그래도 2, 3일 정도 숙성을 하면서 이 좀 도와달라고는 제스처조차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지요. 이 정권의 오만함이지요.
1: 아 청문보고서 채택이 그냥 야당과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0: 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청문보고서가 청문회가 끝나니까
1: 네.
0: 이 자리에서 통과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했었지요.
1: 네.
0: 그게 말이 됩니까? 야당 간사를 비롯해서 이러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든지 좀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야 관계를 가져가야지.
1: 그렇죠.
0: 아니 네.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몇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거 법사위도 똑같습니다.
1: 네.
0: 지금 법사위에서 한 어제 행태를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1: 네.
0: 저는 법무부 장관도 93명의 국민들한테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실패한 거.
1: 네.
0: 햄스터가 한 마리 죽고 나머지 그 햄스터들이 폐에 비대증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이게 치료제로 임상실험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마로타 실험이라고요.
1: 네.
0: 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해야 돼요. 이 후보가
1: 네.
0: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가 조작에서부터 경기도당 비자금, 음주운전, 뭐 가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그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임명을 하자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1: 네.
0: 저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집권 여당의 그 오만한 인사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11월 22일 날이요.
1: 네.
0: 23년도 12월 20일 날 최고위에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윤정부 2기 개각을 할 때
1: 네.
0: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명을 했다. 이제 국가

0: 전체가 대통령의 차임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1: 네.
0: 어차피 임명할 것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태도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대로 들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1: 그러면요, 의원님.
0: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낮게 국가 운영을 잘하라고 권력을 바꿔준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을 제일 지키고 그게 그 영어로 보면 저스티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의부라고요, 정의부. 이 정말로 공정의 원칙이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장관이 이게 법무부 장관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사를 이렇게 감해 지금 여당 밀어붙이고 아마 오늘이든 내일이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여론을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의원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두 분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은 됐지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의 요구, 민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0: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야지요.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그 동물 실험을 해서 실패한 거를 국민한테 투여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빨리 해달라고 식약청장한테 전화한 사건인데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1: 네.
0: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1: 알겠습니다.
0: 있을 수 없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1: 이렇게 민주당이 5명 장관 후보자 중에 3명 청문 보고서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토위 산자위 위원장직을 뭐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홍지선, 이소영 후보자 우리 채택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그냥 열지 않았어요. 이런 대치가 좀 계속 될까요?
0: 아마 여당이 그렇게 강수를 둬서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장들이나 원내 지도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는지 그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전략적으로 야당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여야가 얼마든지 협의해서 풀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장애투쟁에 좀 화력을 집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에 예고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잘하는 일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야당이, 여당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께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인사의 행태, 정책의 실패, 지금 부동산 실패에서 ETF 해가지고 얼마나 2030들이 그 집안칸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 돈들이 다 지금 허공에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인사라도 공정하게 잘해서 국가의 운영의 틀을 바꾸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야당은 알릴 방법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아마 당 지도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상대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강경투쟁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0: 아무래도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다가갈 때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소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추석 민심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국회 계단이 아주 큽니다.
1: 예,
0: 그래서
1: 맞아요.
0: 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많은 분들이 연단에 올라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금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격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활약이 컸다. 아주 타격감 있게 잘 공격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동의합니다.
1: 동의하세요?
0: 예. 네. 예, 그럼요. 네. 뭐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많은 부분이 팩트로 나왔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거 나오면서 참 이게 동물 실험에서 한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마루타 실험을 하게 한 이런 과정이 나온 거는
1: 네.
0: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역할을 잘했다고 봐야지요.
1: 그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석 선물 구포국수 보냈잖아요.
0: 예, 예.
1: 의원님도 받으셨죠?
0: 예, 저도 받았습니다.
1: 받고 어떤 기분? 처음 받고 어떤 감정, 기분이 드셨어요?
0: 이건 뭐 언론들이 그냥 그 나오지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1: 왜요,
0: 같은데요.
1: 왜요?
0: 저도 다 보냅니다.
1: 아, 보내셨어요?
0: 이렇게 보내고요.
1: 예.
0: 예, 그냥 때 되면 예. 서로들 이렇게 고생하고 하니까 예. 또 지역에 주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특산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1: 네.
0: 아마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그 국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예, 그런 거 이제 그 서로들 뭐 위로하고 또 명절이니까 잘 보내십시오 하는 그런 통상적인 건데 그게 뉴스를 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아니, 국수만 보낸 게 아니라 친필로 메시지도 넣었잖아요. 같이 뭐 보수를 살리자, 뭐 투쟁 잘하자.
0: 메시지도 네. 뭐 메시지도 넣기도 하고 명함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1: 네.
0: 하지요. 뭐 그거야. 네. 인사말이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1: 그럼 뭐 저 일각에서는 그렇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 의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보이는 건 복당이 정말 좀 급물살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0: 언론에서 흥미롭게 보고 싶겠지요.
1: 네.
0: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1: 네.
0: 뭐 그런 정치적 계산에서 국수 하나 보내는데 정치적 계산까지 해서야 하겠습니까?
1: 네.
0: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1: 네.
0: 이제 정상적인 그냥 그 명절 때가 되니까 서로들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또 당원들과 또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폭넓게 그런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요.
1: 네.
0: 당원들 세계에서도 탄핵 과정에서 성급하게 한 거에 대한 그러한 섭섭함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0: 또 열심히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본인의 역할 또 여러 가지 당원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변적 측면이 성숙을 해야 되겠지요.
1: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점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뭐 내년 늦어도 내년 8월 장동연 대표 임기 끝나면 그때쯤 해서 전당대회 열릴 거잖아요.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그 이후가 적당하다.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0: 저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전에 그 저희 당의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1: 네.
0: 저는 이걸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내년도에 있게 되는 당대표는 대권주자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당을 잘 관리를 하고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당대표가 나오고 또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당대표가 나와서 미래를 설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권의 꿈을 꾸거나 욕심이 있는 분들이 나왔을 때 자기와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당에 개입이 되게 되면
1: 네.
0: 당이 굉장히 그 휘말려 들어갈 수 있고 불공정이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총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당이 되고 과반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의미에서
1: 네.
0: 의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나눌 때 다음 내년도 8월에 뽑는 당대표는 대권 주자로부터 좀 대권 주자가 아닌 당을 아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네. 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교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0: 한동훈 의원을 대권 주자로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1: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또.
0: 네.
1: 그리고 전에 대선 기간에도 후보로 나서셨었고.
0: 그렇죠.
1: 그렇기
0: 네.
1: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뭐 본인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걸어온 길로 보면
0: 네.
1: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지요.
0: 능력과 자격은 된다라고 성일종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1: 그 판단이야 제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내리는 것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1: 예.
0: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 하잖아요. 이 기자회견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서 좀 반등한 계기로 좀 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에서 꼭 듣고 싶은 얘기 뭐 있으세요?
1: 국민들께서 다 듣고 싶은 이야기 다 정리된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 안 하겠다.
0: 네.
1: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0: 네.
1: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수사를 받고 감옥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문명사회에서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개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다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0: 네.
1: 개헌 방향에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는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또 부동산이나 ETF 같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파병할 건지 안할 건지. 그런데 이게 명분도 시기도 다 잃었거든요, 실리도.
0: 아, 이렇다고 보세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까? 저는 명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의원님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1: 왜 그러냐면
0: 예.
1: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왜 김성원 후보자를 저렇게 서두르겠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0: 그건
1: 그렇습니다.
0: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국방 전문가신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거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분이나 실리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1: 그럼 왜
0: 파병을
1: 그렇게
0: 못한다?
1: 말씀을 드리냐,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0: 네.
1: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해서 프랑스, 이태리, 영국 다 해가지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로부터 70%의 원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게 국익에 얼마나 관련돼 있습니까? 두 번째, 나무 피격을 받았었을 때에 우리 재산과 국민의 피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도 아이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여기까지 몰려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파견을 이미 결정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0: 전투병,
1: 그러니까
0: 비전투병?
1: 뭐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그 판단도 내부에선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국방지원본부장을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을 해서 이 전세 상황이라든지
0: 맞아요.
1: 안전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잖아요. 그 의미는 이미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그 정도가 갔었을 때는 유관기관끼리 다 협의가 끝났겠지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든 이 부분은 명분이나 실리를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 파병 안 한다? 안 된다?
1: 야당은 이걸 먼저 결정할 이유가 없지요.
0: 알겠습니다.
1: 모든 정보와 판단 자료를 여당이 갖고 있고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한 사항을 야당한테 오면, 아, 이게 국익에 맞는 것인지, 국가에 도움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야당은 그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원님 오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3: 미래를
2: 재능대학교가 함께
3: 재능대학교가
2: 만들어갑니다.
3: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0: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5: 답 나왔네.
16: 가자.
14: 어딜요?
1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8: 평택시.
1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얼마나 걸릴까요?
1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8: 바로 평택시.
2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2: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2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

0: 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2: 가계월세에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데요. 제주와 경남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동해안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꾸준한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언주로 성수대교 쪽으로 구룡터널을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하위 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남부순환로도 공항동 청주교회 앞에서 김포공항 입구 쪽으로 공항 입구 지하차도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에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황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무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 분 소개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변인인데 오늘 너무 좀 심해요. 티나.
2: 뭐?
0: 유튜브 댓글에 지금 뭐 네. 모든 정당 대변인과 패널들은 윤희석 대변인을 본받아야 한다. 뭐 반만이라도 따라해라.
2: 왜 그러시죠?
0: 너무 티나요. 좀 자제 좀 하시라고 하세요.
2: 잘못도 네? 안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0: 인기가 높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오셨고요.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또 김종일 기자님도 응원합니다.
3: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0: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대세 평론가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4: 아유, 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0: 세 분과 함께 이번 한 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김종일 기자님.
3: 네.
0: 저 우리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3: 네.
0: 정청래 전 대표가
3: 예.
0: 좀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3: 네.
0: 어떠한 일이죠?
3: 예, 본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이제 근황을 올렸어요.
0: 네.
3: 이제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9월 16일 아침에 극심한 오한 발열로 응급실에 이제 와서 이제 3일째 지금 병원에 계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3일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금식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링거 덕분에 밥을 네. 안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0: 네.
3: 네, 그동안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 선거 후에 지방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0: 네.
3: 이제 수해 복구 같은 이제 활동들 많이 했었고 또 낙선 인사도 다녔으면서
0: 네.
3: 체력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0: 네. 많이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좀 가서 면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좀 정치권의 대화 타협의 정치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4: 맞습니다.
0: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최대 핫한 이슈죠.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 앞에 섭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다. 이게 슬로건인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2: 네.
0: 오늘 통하겠습니까?
2: 어떤 말씀하셔야 될지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정해지겠죠. 네.
0: 꼭 어떠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2: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개헌에서 연임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한 언어로 길지 않게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0: 네.
2: 볼 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소 취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억지로 안 하겠다라는 뜻을 뭐 해석되는 식으로 하시더라도
0: 네.
2: 앞에 기소가 조작이 되면 어떻게 하냐든지
0: 조건을
2: 길게 나오면
0: 네.
2: 또 흐려집니다. 제가 볼 때는
0: 또 다른 해석 나올 수 있다.
2: 예.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0: 네.
2: 예를 들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던 민주당 의원들 그 모임 있다면 해산하라든지
0: 네.
2: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나는 그럴 생각 없다.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다 이런 말씀 하셔야 합니다.
0: 꼭 두 가지는 꼭 하셔야
2: 됩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도 이제 계속 비슷한 생각인데요.
0: 네.
4: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피고인으로 기소가 당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이건 기소될 거리가 전혀 아닌데 검찰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많죠.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행정부를 갖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4: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대통령의 힘과 권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4: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0: 네.
4: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걸 풀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일각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본인이 억울한데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정말 큰일 날 말씀이시다. 국정 동력을 거의 밑바닥으로 내려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계속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0: 네. 네. 김종일 기자님,
3: 네.
0: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제가 청와대랑 여권, 민주당 이제 고위 관계자들, 실무진들 그리고 전략통이라고 말씀되는 분들 많이 이제 소통을 해봤는데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0: 뭡니까?
3: 어느 이재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도 있고 더 긴 추락으로 갈 수도 있다.
0: 어느 이재명이 뭔 말이에요?
3: 예, 저도 그래서 물어봤고 여러 얘기를 해봤더니 집권 1년 차에 이재명이 나오면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반일 정서가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깼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가 아주 민주당의 오랜 기조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고집을 꺾었었잖아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집권 2년 차의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반한테 밀렸잖아요. 이런 2년 차의 모습이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청와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3: 청와대는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네. 공소취소 연임 개헌 부동산 인사 파병인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네. 근데 공소취소와 파병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극도로 말할 거래요.
0: 그래요.
3: 네. 특히 파병과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네.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오늘 사과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여기 우리 네 명 중에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저렇게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참모들이 많이 글을 써주잖아요.

0: 근데 그것이 많이 반영됩니까?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1: 아.
0: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본인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하십니까?
1: 글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는데, 대통령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0: 네.
1: 그거는. 솔직히 박전 대통령 기자회견 많이 하실 때는 제가 없어서, 많이 하셨잖아요, 나중에는.
0: 네.
1: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또 올라가면 좀 고쳐져요.
0: 네.
1: 특별히 고쳐지고, 그맨 마지막 최종 문장을 조율하는 분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했었다,
0: 그렇죠. 맞아요.
1: 과거에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까 아니면은 본인 생각을 얘기하실까 참 궁금하긴 하네요. 생각이 계속 좀 바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정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긍, 부정, 평가 지지율 나올 것 같은데 더 떨어진다? 그대로다? 아니면 좀 올랐다? 지난주보다?
1: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0: 그래요?
1: 예. 적어도 오를 일이 없었고, 또그 사이에 청문회가 있었고,
0: 네.
1: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워낙 커서 다 흡수됐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오를까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0: 조금 오른 수치가 나오면 대통령이 공수치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거 안 해, 나 못해, 막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공수치소 저 불가능합니다. 이거 좀 이제 이거 김성원 후보자도 제가 임명 안 할게요. 이렇게 좀 지지율에 따라서 좀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2: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0: 해요.
2: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께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1%, 2% 이렇게 약간 오른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역결집의 효과일 수 있거든요. 위기감이 발로가 있으니까
0: 네.
2: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하실 수는 없죠. 이번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아직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도 보통 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제일 치명적인 게 부동산 문제예요.
0: 그래요?
2: 근데 부동산 문제가 뭐 세제 이거 이게 아니고 왜 말한 거하고 다르냐. 일 잘한다면서. 일 잘한다 그랬는데 결과는 68주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이 없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이 없는데 결국 또집 가진 사람만 또 돈이 다 늘어나고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대통령 믿고 주식에 돈 넣었더니 왜 결과는 다르냐.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말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말인 것 같은데 요 신뢰가 다소 무너져 있는 요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정치 이슈들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으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지금 또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있는 거 제대로 안 했다는 보도들이 최근에 또요 며칠 간막 나오니까 이거에 막확 꽂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니 그 부분들 명확하게 좀 메시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김준일 기자님은 이 지지율에 따른 대통령의 메시지의 변화 예상해요?
3: 일정하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샘플의 여론조사를 지금 매일 돌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3: 예, 그 흐름과 추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지금 별로 좋은 호재는 없고 악재는 누적돼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그 이제 지역 그 뭐죠? 그 논을 팔아라. 그래서 경자유전 그것 때문에 지금 농심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그렇다면서요.
3: 이게 또 지지율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돌릴 거면 국민이 10을 기대하면 11, 12 정도의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좀 나오기를 전향적으로 기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윤희석 대변인님, 장동현 대표는 연임경 공소시효 다 못하면 기자회견 취소해라 그러면서 김수건 장관 후보자 임명하면 우리 거리투쟁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장애투쟁하겠다 이러는데
1: 네.
0: 국민의힘의 이러한 선택과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1: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메신저가 소위 말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께 울림이 있겠느냐. 장애투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반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럼 이슈를 끌고 갈수 있는 동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0: 그렇죠.
1: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의 여부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 다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러네요.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물론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0: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시기 어렵다. 왜냐하면 김성훈 후보자 임명할 거니까.
1: 한다고
0: 김성훈 후보자
1: 보시는군요.
0: 임명하면서 나는 공소취소 안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안 맞아요.
1: 그러네요, 또.
0: 그럴 거면 김성훈 후보자 이렇게 안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죠, 상당히.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포인트를 보고 뭐 장외투쟁을 하든 못 하든 메시지가 정교하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순서가 약간은 좀 뒤틀린 그런 느낌이에요.
1: 장애투쟁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강수현 변호사님?
2: 전 사람도 못 모을 것 같고,
1: 못 모아요?
2: 네.
1: 전국에서 당원들 총 결집해라. 그러면 1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
2: 차표가 없대요.
1: 차표가.
2: 네,
1: 아,
2: 지금 명절 전이어가지고.
1: 아, 버스 대절도 힘들겠네.
2: 지금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고,
1: 차표가 없구나.
2: 예, 네, 그리고 이제
1: 그럴 수가 있네.
2: 문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의제를 끌어왔는데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하고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그 층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죠. 싸움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아지지가 않을 거다. 결국에 산발적으로 이제 한다고 해도 나눠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거를 뭐 굳이 강하게 막 주저앉히듯이 하기보다 어쨌든 임명할 거니까 임명되고 나서도 계속 문제를 끌고 가면서 뭐 재판도 줄줄이 있잖아요. 관련 사건 재판도 있고 국감도 있고 그러니까 매우 치는 게 낫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뭐 장애투쟁 한다고 해서 사람도 못 모으면 그것도 망신이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장애투쟁보다는 향후에 이 전국을 길게 끌고 가면서 지저분하게 싸우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뭐 김종인.
3: 네, 요거 제가 관련해서 국민의힘 취재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3: 예,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의 의견이 강하고 일단 정점수 원내대표랑 원내 상당수의 의원들은 머뭇거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1: 그래서 그냥 22일 날 국회에서 그냥 이재명 실정 보고대 이걸로 그냥 일단 바꾼 거구나.
3: 일단 그거 하고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원내 의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추석 있고 곧 국감인데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0: 그 얘기는 본인이 장애 집회를 주도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1: 아니에요?
0: 국민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이 정도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한다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냐, 얼마나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내가 장애 집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좀 과하지 않나요?
1: 장애 집회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아니네요.
0: 네,
1: 그러면
0: 저는 못 들었습니다.
1: 그냥 선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0: 저는
1: 봐야
0: 그렇게
1: 되겠네요.
0: 봅니다.
1: 김종인 기자님, 호르무즈 파병 이 문제도 이번 기자회견에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민주노총 시민사회 또 일부 뭐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지금 취재가 되셨습니다.
3: 일단 청와대 사정에 밝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위 이제 의원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파병보다는 실질적 기여라는 절충점을 지금 청와대가 찾고 있는 걸로
1: 기여요?
3: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병에 반대 여론이 높은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비전투 자산의 활용 방안 모색에 지금 청와대가 이제 나서고 있는 건데 해상 초계기나 폭발물 처리반, 무인 기뢰 탐색 혹은 제거 이런 이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이제 공병이나 의료 지원 병력을 대부분 보냈었잖아요. 일단 그 길을 모색하겠다는 거더라고요.
1: 어떻게 하실지 또 우리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참이 문제가 대단히 좀 하반기 전국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강수영 변호사님.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어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냥 바로 다음 날 어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 두 분은 임명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될까요?
2: 민주당에서는 뭐 예고된 수순이었잖아요, 사실.
1: 예고된 거예요?
2: 예, 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채택하겠다.
1: 네.
2: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공은 자연스럽게 대통령한테 좀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사실. 당에서 이렇게 그냥

0: 버리면 이제 모든 공이 이제 대통령께 넘어가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김수원 후보자에 대해서 역지사지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비슷한 후보자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의혹과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지명됐을 때 제가 뭐저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자신이
1: 없죠.
0: 없어요. 전혀 없어요.
1: 너무 양심적이야.
0: 네, 그거는 뭐 솔직히 거의 다 그럴 거라고
1: 그
0: 생각해요.
1: 민주당 TV 나가서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0: 할수 있죠.
1: 오.
0: 해야죠. 뭐
1: 네.
0: 어떡하겠어요. 이미 다 얘기하고 짤이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제가 드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쪽가이 짓을 하고 뭐 편집하고, 아, 그거는 논외고, 저도 그거 많이 이제 싸워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인데 음주운전 전과가 어떻게 있지? 이거 하나만 되게 파급력이 커요. 위장 전입은 뭐, 좀 뉴노멀처럼 옛날하고 달리 뭐 약간, 뭐 우리 사회에 좀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근데 음주운전은 지금 역시 지금도 국민 정서에 대단히 안 좋은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뭐 민원 전달 부분도 어쨌든 사적인 인연이 작용이 돼서 한 건데. 결국 여론조사의 스코어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바뀔 거냐? 별로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더 부담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9월 30일 날 강교수 판결이 났을 때, 그때 만약에 1심하고 다른 결론이 나서 뭐 식약처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반칙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양 씨가 받은 돈도 청탁성 돈이라고 본다거나, 양 씨가 받은 6억 원 이익 뭐 그래도 버리면 좀 완전 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되는 지점을 제가 헤아려 보면 공소취소라기보다는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 때또 난리 날 거다.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도 완전히 뭐 우리 시사 프로그램에서 잘 별로 다루지도 않는데, 김어준 올드에서는 그게 지금 시대의 난제인 것처럼, 제1의 과제인 것처럼 난리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 또 검사 출신 앉히면, 정성호 장관을 앉혔다가 검찰개혁 흐지부지되고 보안수사권 살아날 뻔했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못할 뻔했다. 정성호 장관 때문에.
1: 그렇게 몰고 가요?
0: 네, 계속 반대했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1: 네.
0: 그걸 검사 출신이기 뭐 혹은 검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들에게 가까워서 그렇다,
1: 네.
0: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로 장관이 검사 출신이면. 그런 도구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안 다루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 그 특별법에 있는 뭐 증거 능력
1: 맞아요.
0: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 검사에 검찰만 들어가도 막 기계적으로 없애려고 하다가 다 부작용 생겨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 장관을 용인하겠느냐. 그렇다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앉히는 것도 지금 개혁 앞두고 너무나 동력이 떨어지고,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만약 오늘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장관이면 부적절해라는 여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긍정 여론보다는 뭐 1%라도 높은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꼭 할까?
2: 이미 부담이 됐고,
1: 이미.
2: 앞으로도 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1: 네.
2: 그런 결론은 이분이 단명할 수밖에 없다, 장관이
1: 단명이요?
2: 되더라도.
1: 왜요?
2: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궁금해서 판결문 좀 내놔라도 안 내놓잖아요. 이제
1: 그렇죠.
2: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겁니다.
1: 네.
2: 왜 공개 안 하냐? 안규백 장관이냐? 그런 얘기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면 그때 음주로 벌금 7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훨씬 넘을 거예요.
1: 그러겠죠. 맞아요.
2: 물론 이제 시대상에 따라서
1: 네.
2: 음주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죠. 얼마나 마셨냐? 누구랑 마셨냐? 어떤
1: 그렇지.
2: 상황에서 마셨냐?
1: 판사일 때
2: 그때
1: 마셨죠.
2: 신분이 뭐였냐? 뭐라고 말을 했었냐? 판사 때 그랬다면 판사라고 말을 했었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70만 원으로 빨리 끝났냐? 많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거. 오늘 아침에도 그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보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양모 씨의 타겟은 김승원이야.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세게 와요. 그럼 또 뭔가 방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1: 계속 또
2: 그럼
1: 폭로되고
2: 김승원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긴 한데 법무부 일은 전혀 못하고 그거 해명하면서 국회 가서 혼나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싸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도 임명 강행할 거다.
2: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장관이라는 그 김승원이라는 이름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2: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을 거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큰 주제로 네.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네. 그럼 말씀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1: 기자들은 또 물어보겠지.
2: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근데 김승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리려고 하고 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비껴가면서 얘기하려고 할 거예요. 뭐 원칙적인 얘기 하시겠는데 중요한 건 앞에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일단은 네, 그 말씀드립니다.
1: 김종일 기자님,
3: 네.
1: 여당과 그럼 청와대 분위기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3: 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하는
1: 그래요?
3: 분위기고
1: 진짜?
3: 예, 밀리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되게 묘한 지점이 포착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전화해서 취재를 물어보잖아요.
1: 네.
3: 그러면은 친명계가 균열하고 깨지고 있어요.
1: 무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냐 임명하지 않느냐가 그들한테도 초미의 관심사고
1: 네.
3: 대통령이 정리하면 지명 처리하면 우리 바닥 짚고 지지율도 국정 동력도 회복하고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강행한다라고 하면 친명계들도 이제 서로 분화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면 우리 2028년 총선 진짜 뒤집어지고 어렵다. 그러면 나 하방할 거야.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지역을 엄청 열심히 관리해야 돼.
1: 네.
3: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답이 없어.
1: 대통령의 어떠한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당에는 미치지 못하겠고 그렇게 된다면 김민석 대표도
3: 네.
1: 리더십이 흔들흔들 하겠네요.
3: 네, 그런
1: 영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 네.
3: 친명계와 비명계 개파석이 옅은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증인과 그 참고인 없이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너희들 너무 오만하다, 독주한다라는 반응이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3: 또 아까 윤희석 대변인 잘 말씀 주셨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자들 만나면 쌍수 들고 대환영하고 있어요. 임명해라 임명해라. 그럼 공정이란 화두가 앞으로 4년을 지배할 거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낼 거다.
1: 네.
3: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매우 우려하고 또 이번에 참여연대도 이거 결격 사유다라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잖아요.
1: 진보 쪽 언론들도 다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더라고요.
3: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지지율도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면 흩어질 수 있다.
1: 네.
3: 진짜 우리 선거연합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것도 팔다리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해요.
1: 참 난감하겠네요.
0: 그러니까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그걸 또 일각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강경론자들이 돌아설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안사건 폐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개혁을 또 선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난리칠 거다.
1: 네.
0: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1: 네.
0: 참 진짜 정치가 너무 걱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인 1위 또 뭐 정치 지도자 1위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 거칠어지는 김민석, 추미애 이 두 분 간의 싸움, 진영 간의 갈등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 팀바
7: 경동 산업

0: 주식회사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0: 고양 특례시.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기자님,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30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네요.
15: 네, 저도 방금 이제 후배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래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4: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근무했던 우리 윤희석 네. 대변인님. 딱 참모들이 그러면 왜 이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연기를 할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16: 일단 연기한다는 것은 기자회견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그 연기하는 이유가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고.
14: 그렇죠. 갑자기.
16: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딱
14: 뭘까요?
16: 하나죠.
14: 뭐예요?
16: 오늘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의 수치에 대한 평가가 네. 기자회견을 조금이라도 연기해서 원래 잡혀 있었던 그런 준비들을 준비된 것들을 바꿔야 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14: 좀 안 좋아지는 수치가 나왔다. 더 좋아지는 수치가 나오면은 굳이 뭐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16: 그렇죠. 좋아지면 그렇죠? 뭐 네. 그럴 이유는 없고 즉석으로 얘기해도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더 뭔가를 보강하고 네.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4: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17: 근데 어떤 변수, 뭐 다른 변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청와대에서 저는 이유를 안 밝히고 있어가지고 네. 어떤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시간.

0: 한반 전에 지금 고지를 한 거라
1: 그러니까.
0: 어떤 급변 사태가 있어서 미룬다는 게좀잘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1: 네.
0: 30분 미루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따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들은 거는 북한 내부에 뭔가 긴박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대단히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좀 있으니까
2: 북한이요?
1: 한번 예, 북한의 뭐 어떤 급박한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 김종일 기자님께서
2: 네.
1: 나중에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참한 2주 동안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그러니까 뭐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모든 걸다 주도했잖아요. 분위기 다
2: 그렇죠.
1: 이끌고
2: 네.
1: 거의 김승원은 안 돼라는 여론을 만든 거는 한동훈 의원이에요.
2: 한마디로 이슈 파이팅을 한동훈 의원이 해냈죠.
1: 예.
2: 예,
1: 기자들과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부터 그거를 끌고 가는 2주간 아젠다 키핑까지 해내서 한동훈 의원의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잡았던 그 프레임, 오빠 그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깨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유출 게이트. 그러고 해서 반반 가져가는 그 전략을 선택했다고 기자들은 많이 해석하거든요.
1: 그렇죠.
2: 오파 게이트를 깨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던진 그 자료에 대한 출처 이런 공방전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그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한동훈 의원이 뭐 차기 대선 주자 1위라든가 영향력 같은 부분들 선두에 나서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은 일단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1: 지난주에 저도 그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 몇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평소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호감도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먼저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지 않아요? 막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승윤 변호사님,
0: 네.
1: 여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의원의 한계를 많이 봐서,
1: 한계? 어떤
0: 네네네.
1: 한계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뭐 평론하시는 분도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이지만 사적인 인연이 관여가 돼서 경솔하게 민원을 전달한 건 잘못이 명백하잖아요. 저도 사과하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1: 어떤 게더 나갔어요?
0: 그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오빠들이 이 로비에 대거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1: 에,
0: 그리고
1: 오빠
0: 기소,
1: 게이트.
0: 그리고 기소유예는 정권이 바뀔 걸 눈치를 봐서 특혜를 준걸 것이다. 뭐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 300억짜리. 그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덧붙였는데 그 반박된 것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기보다는 과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명료하고 증거가 갖추어진 것들 위주로 강하게 하고 그걸 좀 넘어서서 더 이슈 파이팅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해서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든지 룸살롱 이런 단어들이 귀에 딱 꽂히잖아요. 오빠 룸살롱 딱
1: 자극적이니까.
0: 꽂히잖아요. 근데 룸살롱은 아니라는 게 여러 경로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보도도 나왔지만 한동훈 의원실의 보좌관도 그 양씨 가게에 자주 갔었고 양씨로부터 오빠의 소리를 듣는다더라. 그 이제 봉지욱 기자 같은 분은 아예 뭐그 보좌관 신원을 특정을 해버리셨던데. 근데 저는 뭐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근데 변호사님, 뭐 그냥 그 가게 가서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오빠라고 불리고 그게 문제가
0: 아,
1: 아니라
0: 문제는 아니죠, 그건.
1: 그거 오빠라고 하니까 그냥 불법적인 민원 청탁한 거 아니냐 그게
0: 그렇죠.
1: 문제지.
0: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취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룸살롱이라고 단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근데 자기 보좌관한테만 체크를 해도 아이 그 룸살롱이라고 하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데요. 그게 바예요, 바. 이런 확인을 할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하고도 소통 없이 그냥 막 달래신 거 아닌가. 그런 한계를 좀 본다는 거예요.
2: 그 보좌관이란 분이 연배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때 그 상황, 그 업소에 갔었다는 거는 한 20년 전 얘기고.
1: 아, 20년 전 얘기. 아,
2: 그
1: 그러네.
2: 기사를
1: 20년
2: 보면
1: 전 얘기네.
2: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알고 보좌진한테 물어보란 얘기입니까? 20년 전 혹시 거길 갔냐고?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핵심은 사적 인연 좋은데 그게 공적용으로 들어온 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중이 반응할 만한 녹취록의 단어들, 그리고 그 문장들이
3: 노출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러한 큰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국회의원이 직접 전달했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앞단은 뭐 그거는 사적 여경이니까. 그
1: 강승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뭐 예. 많이 하셨어요. 그게 문제라고. 뭐
3: 그겁니다.
0: 예. 그 보좌관은 왜 저 조언을 안 했을까요? 저 양 씨 아는데요.
1: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20년 전에 간 거?
0: 글쎄요. 예. 좀 예. 의문입니다.
1: 윤희석 대변인, 예. 한동훈 의원 2주 동안 잘했다라고 종합적으로.
3: 예, 저는 얻은 게 훨씬 많다고 봐요. 물론 뭐 비판하실 지점에 대해서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대중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 예를 들어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1: 네.
3: 그 임명된 김성원 후보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무리한 전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대표 선수로 나와서 그 분노를 해소할 만한 얘기를 한 거다.
1: 네.
3: 그게 반응의 이유다.
1: 네.
3: 그래서 요즘 정치인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 나 좋아라는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 사람이 뭘 했냐. 아 시원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상이라든지 리더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에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그게 작동하는 정치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다소 거칠다고 볼 수 있어도 대중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또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반응한 한동훈 의원의 정치 행보였고 거기에 대중들이 또 대응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차기 지도자 1위, 신뢰받는 정치인 1위. 기분 좋으시겠네요.
3: 나쁘진 않은데 멀었어요.
1: 멀었어요?
3: 예, 예, 멀었습니다. 과정이 많죠.
1: 오래 갈까요? 이런 분위기가.
2: 당분간은 갈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마크맨들이랑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의원은 참 독특한 캐릭터다.
1: 어떤 면에서요?
2: 그거를 한 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한동훈 의원은 참 빠와 까 모두 미치게 하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로든 그렇죠. 나쁜 의미로든.
1: 그렇죠.
2: 예, 참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아주 신기한 캐릭터인 게 방금 윤석 대변인 말씀이 제가 참 공감하는 게 이번에 김승원 그 이슈를 이렇게 논란으로 대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분은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지. 사실 한동훈 의원 친한계한테 제일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어떻게 보면 복당이잖아요. 복당으로 가는 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별로 한동훈 의원한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1: 네.
2: 이분은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 내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라고 하면 일단 치고 나가고 제가 아까 윤석 그 대변인 말씀하셔서 이제 저는 약간 속으로 빙그레 웃었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아까 장애 집회 나가자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문화일보에서 일면에 쓰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친한계에서 전원이 이걸 진화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 아 언론에서는 처음에 와 한동훈 의원이 그럼 장애 깃발 꽂고 이제 이거 조국 사태처럼 이거 내가 만들어 보겠어라고 저는 처음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취재를 했는데 친한계에서는 막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동훈 의원은 정말 독특한 캐릭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언론에서.
1: 네.
0: 비판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 대단히 좀 성급하고 확증 평양의 성향도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교정하는 노력보다 인정하고 교정하기보다 새로운 걸로 덮어씌워버리는 다른 것도 센 거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보수의 리더 내지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갖고 지금 정치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부분은. 네.
1: 한동훈계 패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최근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그냥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저를 또 이제 와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 그런데. 좀 지금 차기 지도자 뭐 품격 있는 지도자 뭐 이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온몸으로 맞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정치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1: 네.
3: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1: 네.
3: 예를 들어 뭐 당내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

0: 때까지 하면 뭐 중진들하고 협의도 하고 뭐 지지층 네. 눈치도 맞아. 좀 보고 네. 어, 내가 지금 선수가 얼만데 내 위와 아래를 좀 보고 네. 뭐 공천도 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거창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 국민의 삶 뭐 이런 거
1: 네.
0: 뭐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계속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러면 국민이 느낄 만한 거를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 거의 사과잖아요. 사과.
1: 네.
0: 1년 3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건 김성원 후보자 임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국민을 바라본 정치냐라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네. 한동훈이라는 분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말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가 진짜 국민만 보고 가는구나. 그냥 상대가 국민이에요. 이 앞에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공 상태야. 그러니까 국민이 어 원하세요? 어 김성원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여의도에서 보지 못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상하고 너무 달라서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니네. 여론조사 보면 그게 다르다. 네. 기존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문법 이런 거하고 공식이 결론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 하여튼 핫한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잘 극복을 해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의원 신뢰도 1위 조사는요.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1: 추미애 도지사 왜 그래요? 진단해 주세요.
2: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요.
1: 대통령 하고 싶어요?
2: 네.
1: 아직 근데 4년 남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래요?
2: 왜냐하면 도지사 임기 끝나는 해 대선하니까요.
1: 네.
2: 지금 미리 빌드업 해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 네. 거기 결집됐던 사람들.
1: 네.
2: 흡수하려면 지금이거든요.
1: 네.
2: 더 늦으면 흐지부지 되니까.
1: 네.
2: 흩어지기 전에 내가 모아야 된다.
1: 네.
2: 뭐 그런 계산들을 하는 거죠. 게다가
1: 네.
2: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크게 떨어진 추세에 있으니까 이때가 적기다. 주식으로 치면 저점 매수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 대통령에게 와서 빌어라라는 표현을 쓴 거는
2: 네.
1: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 근데 이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중수청장이 그토록 문제인가?
1: 네.
2: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가 뭐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치는 순간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다거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납득이 안 돼요.
1: 안 돼요?
2: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억지로 쟁점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마치 검찰개혁을 또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여론을 그 따가운 여론을 감수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쟁점을 만들어서 10월 달부터 출범되는 중수청 공소청이 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안착될 것이고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1: 네.
2: 그냥 검사 출신 친윤 이거 대통령이 또 우리 배신하는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시키는 이게 이제 도저히 이건 국정을 도울 생각이 없는 자들이고 대통령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가 진짜 진보고 대통령은 실패한 진보
1: 네.
2: 내지는 가짜 진보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낫다. 이 내심이 있다는 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겨우 지금 집권 2년 차에
1: 네.
2: 그게 과연 옳은 태도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본인도 이익이 있느냐. 다음 대권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을 시켜야 정권이 연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폄훼해가지고 당내 경쟁에서는 이기겠죠. 당내 경쟁에서는 또 뭐 그 민주당스러운 뭐 이래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는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냥 논외라고 오로지 그냥 김어준 월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정말로 이게 청산돼야 될 대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1: 그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2: 네네.
1: 김종일 기자님.
3: 네.
1: 추미애 도지사는 그 기자들 연락을 안 받는데요.
3: 네.
1: 그리고 참모들은 그냥 인터뷰 안 한다라고 하고 통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3: 네, 올해 그런 기간이 좀 됐습니다.
1: 됐어요.
3: 네.
1: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유튜브나 네. 방송인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유감스럽고 최근에 그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그 강한 공세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격앙되고 이거 배반이고 배신이다.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1: 살벌하죠.
3: 네. 그러면서 그 추미애 지사가 지금 본인은 이재명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기 지사라는 변방에서 차별화 그 모델을 해서 계속해서 네. 견제구를 던져서 네.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중앙정치에 훈수를 두고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고 그렇게 중앙언론에 계속 소환되는 그런 그 모델로 가려고 한다라는 분석과 함께 김민석 대표를 때려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약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46%라는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그 김민석 대표가 당내 주류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만 공백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흔드니까 흔들리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속해서 때릴 거다라는 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2: 근데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네. 이재명 모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모델은 도지사 하면서 도정만 했지 뭐 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홍준표 모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 대구시장 하면서 계속 윤석열 이름
4: 가면 안 된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끌어들이나. 네.
2: 중앙정치 계속 메시지 내고 뭐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뭐. 그 모델이죠.
1: 알겠습니다. 네. 그 잠깐 속보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기자회견 30분 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 발언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하실 말씀과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하여튼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정제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야 지금 공소시효 이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나
0: 저 메시지 만드는 데 30분 걸렸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1: 기자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3: 네 엄청나게 전화했겠죠.
1: 윤희석 대변인님 예. 김민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왕적 도지사 이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0: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네. 당대표니까. 네. 추미애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도발적 정치 행보를 한다고 해서 네. 민주당 전체 진영,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네.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각하고 또 데뷔 30년 된 분입니다. 96년 총선 때 들어오신 분이라 신선함이 없어요. 그동안 네. 싸우신 것도 많고 좋든 나쁘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추미애 지사가 뭘 믿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추미애라는 분이 비호감 이미지가 많음에도 네. 일정 부분 지지세를 민주당 진영에서 확보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보면 압도적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1: 강성지층의
0: 추미애 지사 같은 말을 해도 추미애 지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소위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야죠. 그 뭐 진압이든 뭐든 간에.
1: 진압이 될까요?
0: 어렵겠죠.
1: 어려워요.
0: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추미애 김민석 했을 때 딱 보면 무게감이 좀 기울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원내에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온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민석이라는 분을 다시 살린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입니다.
1: 그러니까.
0: 당시 당대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치의 비정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싸움을 보게 될 때 누가 이길 거냐 누구에게 무게추가 실리냐 이건 다 판단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수가 되게 적다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어떤 분은 대통령 아예 탈당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게 능사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민주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탈당이라도 해서 큰 정치 하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

0: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가장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1: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강세형 대변인.
2: 저는 근데 국민들 시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그이 싸움에 국민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 거냐. 꼭그 팬덤이나 당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면은요.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뭐좀 해보겠다는데 안 해서 왜 저래?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1: 네.
2: 추미애 도지사는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 건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질 것 같거든요. 항상 보면은 무리수
1: 네.
2: 던지다가 역풍 맞고 이런 적이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 뭐
1: 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갑자기 뭐나 단독 영수회담하다 이래가지고 아니 야권이 연대해가 지금 싸우고
1: 맞아.
2: 있는데 왜 혼자서 단독 영수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어쨌든 자기 존재감이 최우선인 사람이라 자충수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위력적인 상대라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메시지 내시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시면은 지켜보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이게 힘이 있나? 뭐 대통령이 이게 뭐왜 저걸 진압을 못하지? 이게 더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화해 연대보다도
1: 네.
2: 혼낼 건좀 혼내시라.
1: 혼내시라.
2: 예, 그 말씀입니다.
1: 30초 남았는데요. 강세형 변호사님께만 질문 드릴게요.
2: 네.
1: 김민석 대표 한달다돼 가는데
2: 네.
1: 잘하고 있습니까?
2: 아직 조금 이 메시지가 좀 걱정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1: 메시지만 걱정됩니까?
2: 예, 다른 건 아직 뭐 그렇게 흠잡을 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다른 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1: 이상 민주당 TV 고정 패널 강세형 변호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세분 오늘 총정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땅운동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뉴바 감사해요. 안녕.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0: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했는데 한낮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전주 29도 예상이 되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 24도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반포대교 진안 지점 5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하류 나드목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는 하월곡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정체가 되는데 구리 쪽으로는 묵동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30분 늦어진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은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께 설명할 거라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기조,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견에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반발하고 표결이 진행되기 전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청문회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장남의 군복무 특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자 정부가 당초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